0: 생각해보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약속이 바로 부활과 영생이지 않겠습니까? 정작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나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신앙의 목적으로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장에 가서 경기장 사진만 잔뜩 찍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경기는 놓쳐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1: 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냐고 말이에요.
0: 맞습니다.
1: 우리 신앙이 부활과 영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이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재하다면 우리 신앙은 정말 앙금없는 찐빵, 김빠진 콜라, 그리고 속빈 강정이 아닐까 싶네요.
1: 네, 우리가 한쪽 발가락만으로 어떻게 평생 몸 전체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부활과 영생이 없는 신앙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맞아요. 부활과 영생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한쪽 발가락으로 평생 동안 그 정말 지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단지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나눌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 아멘.
0: 자, 오늘도 사랑이들한 우리 방송가족분들에게 귀한 두 가지의 든든한 영양제 챙겨드릴게요.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자, 이번 한 주 테마는 꽃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쁜 꽃밭 이미지로 또 말씀 네 구절 꽉꽉 채워 넣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계신 자리에서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또 보고 또 보시면서 은혜의 시간들 잘 열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말씀 구절들 준비했는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해드리죠.
1: 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0: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었고요. 자,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또 전해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0: 네, 히브리서 말씀 또 잘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4절 25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했더란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오늘 특별히 부활과 관련된 그리고 부활과 영생,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 준비했으니까 오늘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고 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 부활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자,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준비된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네.
0: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면서 자, 앞서서는 말씀 구절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열어드렸고요. 자, 이 시간에는 기도입니다.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드란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단어만 보내주셔도 기도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괜찮다면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장문으로 문자 주셔서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노출이 됐어요.
1: 네.
0: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확인하시고 오타 없이 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키워드를 공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집사님 오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단서를 좀 몇 가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거 매일 단서 드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0: 맞아요. 네네.
1: 그런데 공부 잘한 친구들이 이걸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그렇죠. 이것만 잘 파악하면은 쭉 또 이렇게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0: 그렇죠. 이건 근데 오늘은 초성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 그렇죠.
0: 초성이 히읗 시옷입니다.
1: 네.
0: 히읗 시옷이고요. 뭔가 중심 그리고 약간 뭔가 중심이고 본질 약간
1: 본질.
0: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것을 좀 벗어나서는 이게 다른 걸 괜한 걸 공부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1: 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0: 이걸 파악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이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1: 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0: 맞아요. 이것을 잘 파악하느냐 못하느냐가 공부에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말씀을 우리 신앙의 이거
1: 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정확하게 이걸 파악한다면 네. 삶의 또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0: 맞아요,
1: 싶은데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이것을 잘 요약하는 것도 필요하고
1: 아 이거 잘하신 분들 계시죠.
0: 맞습니다. 약간 이게 히읗 시옷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바로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두 글자죠?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핵심입니다.
0: 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생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자 오늘 키워드를 핵심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문자 주시면 되죠?
1: 네, 샵 9330번으로 핵심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또 기도문이 나가는데요.
0: 네.
1: 피디님,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
0: 알죠. 네.
1: 예, 제가 오늘은 피카소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0: 아, 네.
1: 그 피카소가 파리의 그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있었대요.
0: 네.
1: 그런데 아리따운 정말 부유한 여인이 와서 자기의 모습을 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0: 예.
1: 피카소가 단 5분 만에 그 여인과 정말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0: 네.
1: 여인이 놀랬죠. 어떻게 이렇게 단 5분 만에 나의 모습과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냐. 그때 피카소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0: 네.
1: 당신의 그 선의 핵심만 잘 파악하면은 가장 비슷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물론 뭐 이분께서 40년 이상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단 5분 만에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그 선의 그 몸의 선의 핵심이 있잖아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가장 비슷한 그림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본질, 아까 PD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질,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네.
1: 그냥 막무가내하지 말고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힘차게 또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 저희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 오늘 저희 핵심 구절이었는데 핵심 구절이죠.
1: 네.
0: 주제 구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1: 맞아요.
0: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핵심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삶은 핵심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1: 네. 어제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0: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자식으로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또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자식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그 아버지께서 이 그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만 이 세상의 삶만 우리가 바라고 꿈꿨던 게 아니라
0: 네.
1: 우리가 그 이후에 정말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영원한 기쁨, 영생,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더 나아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핵심이고요. 또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문자 소개할까요? 네.
1: 찬양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뭐 부활절도 아니지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항상 감격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잡고 나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핵심 이 부활 찬양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투 미니스트리입니다. 무덤을 이기신 예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뜨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아, 지금 우리 그 집사님 혹시 지금 그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고 계셨어가지고
0: 네 그렇죠 네,
1: 우리 모니터링 꼼꼼히 하시면서 지금 갑자기 나갔던 게 떠나가는 아,
0: 죄송합니다
1: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샵 아, 지금 그 유튜브에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유 어제는 눈이 안 보이고 오늘은 귀가 안 들리고 참 실수가 많네요. 이렇게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희 키워드가 공개가 됐죠?
0: 네, 네. 핵심입니다. 핵심.
1: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오늘 핵심. 핵심이라고 두 글자 문자 참여해 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씨앗이

0: 이미지도 놓칠 수 없잖아요, 집사님.
1: 네, 샵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또 이렇게 예쁜 또 말씀 씨앗 이미지가 또 도착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과 또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있는 그런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또 성경 구절을 또 네 구절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편 73편 24절 25절 말씀 참 오늘 감동적이더라고요. 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1: 아멘.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정말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어제 방송 키워드가 오직이었잖아요.
0: 오직이었죠. 네.
1: 방금 말씀 또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에게 남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0: 맞아요. 네.
1: 결국은 남는 건 정말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 독대하고 살아갔을 때 어제 우리 잠깐 그 비교 이야기도 했잖아요.
0: 네.
1: 뭐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면서 정말 그 화려한 모든 그 신앙의 장신구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만을 위한 그 인생의 길을 펼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0: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감동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여정, 제가 뭐 인생을 논할 만큼의 그런 나이는 아니고 뭐 선배님들 앞에서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어떤 인생 여정이 그러니까 또 성도의 어떤 인생 걸음걸음이 죽는 날까지 예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이 정말 진리 같은데요.
0: 아니
1: 어떻게 벌써 그런 걸 아세요?
0: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앞서서 이제 그 장로님 그 어르신의 네. 또 이야기도 또 나눠주시고 하다 보니까 자 우리의 어떤 인생 여정에 대해서 좀 문득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털어내는 과정이 우리 인생 걸음걸음 또 여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 아니 잠깐 말씀드리면 방금 우리 PD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장로님도 똑같은 네. 고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도 많이 몸이 안 좋으셔서 누우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물건도 오래되면 결국 못 쓰게 되면 버리잖아요.
0: 예.
1: 그렇지만 물건은 버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슬프지 않다라는 네. 그 친정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다는
0: 네.
1: 정말 권사님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 이 키워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0: 맞아요.
1: 소망이 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 요즘에 뭐 월드컵 결과 뭐 물론 제가 월드컵 결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 결과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1: 근데 집착은 돼요.
0: 네, 요즘 뭐 또 뭐 주식이 왔다 갔다 뭐 요즘 뭐 엄청나잖아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원한 그 절대적 평안 그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그 아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 소망 천국에서의 그 삶을 기대하면서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너무 이제 말이 복잡해지지만
1: 네. 아니 근데
0: 그걸
1: 정말로
0: 누리자고요. 네.
1: 정말로 우리가 이게 상대적으로 그 어떤 비교 속에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잠깐 뭘 읽었는데 그분의 고백도 어떤 고백이었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없는데 형편이 힘든데 우리 집이 가난한데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올 수 있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0: 네.
1: 한참을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그게 큰 정말 은혜입니까?
0: 맞아요. 8457번님께서 신앙의 핵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 네. 아멘.
0: 라고 문자 주셨고 자 그리고 559번님
1: 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기도문을 요청합니다. 고물상 운영하며 기도문 요청해요.
0: 자 이게 말로 세상에 감추어진 보물 발견하신 또 거룩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1: 네.
0: 559번님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핵심을 잘 헤아리는 하루

0: 살기를 소망합니다. 9855번님 문자 주셨고요.
1: 네.
0: 5976번님.
1: 네. 날마다 주옥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정해 보내주셔서 힘을 얻고 또 지인들과 공유할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 감사드립니다.
0: 네. 주바라기님께서.
1: 네.
0: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네, 5976번님이시고요. 오늘도 주님 생명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과 또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은혜로운 그런 언행에 힘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0675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2042번님
1: 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천국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기도하는 하루 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하고요. 6802번님께서 오늘도 친정어머니께서 친정어머니께 가서 아침 드시게 하고 저도 밥 먹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핵심은 친정어머니께 극진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는데 때로는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게 되네요. 회개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 이 흔들리는 마음도 온전하게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 자 어제 함께 하셨던 분 1234번님 문자가 돌아왔습니다.
1: 네 부활과 영생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씀 새기며 오늘도 출발합니다. 기도문 부탁드려요.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햇살이 아름다운 이 시간에 두 분의 목소리 들으면서 기분이 덩달아 좋아집니다. 오늘 키워드 핵심인가요? 1616번님.
1: 네, 핵심입니다.
0: 자, 그리고 주님만이 제 삶의 핵심입니다. 자, 저 사실 어젯밤에 그 악한 영이 가득한 소굴에 들어가는 악몽을 꿨어요.
1: 아이고.
0: 그 와중에 제가 무서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간다며 전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도했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깨어나서 얼마나 무섭던지요. 주님 저 꼭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제 마음의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또 벗어나서 핵심 중에 핵심이신 하나님 손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주님 은혜로 하루 승리하십시오. 5733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근데 저는 좀 그 굉장히 좀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것이 꿈에서도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셨다는 걸 보면서 야 결국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희 찬양 한마당 진행되는 날이죠. 네, 찬양 기대 많이 해주시고 찬양 또 나가는 동안에 방송가족분들께서 오늘 준비된 두 가지 선물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샵 9330번으로 핵심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과 영생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붙잡아야 됩니다.
1: 네 핵심이죠.
0: 네 말씀과 기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씨앗 그리고 오늘 기도문 네, 샵 9330번 핵심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0: 일상의 모든 순간에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고품격 찬양 토크쇼 사랑했더란 찬양 한마당.
0: 자, 사랑해드란 매주 화요일 1부 시간에는 찬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요. 라이브로 찬양도 불러드릴 겁니다.
1: 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방송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모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자, 이 시간 찬양 한마당에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씩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정말 출석률이 정말 가장 좋았던 우리 건반치는 아영자매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2: 아, 맞습니다.
0: 네, 하지만 너무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자, 북치고 장구치고, 자,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가끔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죠.
3: 네, 요즘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네, 북창맨 김건규입니다.
0: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건균 형제님께서 건반을 좀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열심히. 약간 나도 꽤 친다. 보여주시죠. 한번 좀 들려주시면.
3: 뭐 이런 거 보여주세요. 아,
0: 조금 더 화려하게 한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3: 아, 뭐 네, 약간 이런 게 있죠.
2: 들어왔네.
0: 한 분이 지금 슬며시 들어오셨거든요. 우리
1: 환영합니다.
0: 보컬의 맞습니다. 네, 보컬의 해림자매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2: 아, 인사요. 인사 무조건 인사.
3: 인사해.
2: 인사부터.
1: 안녕하세요. 지각쟁이.
0: 정신 없겠지만 지각쟁이 아니고요. 아, 사람들 지각한지 모르고 화장실 갔다 왔다고 생각했을 텐데.
2: 맞아요.
0: 네, 스스로 자백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해림자매님?
4: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해린자매님께 오시니까 갑자기 모두가 입가에 미소가
1: 맞습니다. 뭔가 안도감.
0: 그쵸. 안도의 미소가. 네, 감사합니다. 와주셨어. 자, 우리 그 전도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5: 네, 저도 열심히 잘 지내고 잘 사역하고 네,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0: 이기명 전도사님.
5: 네, 네,
0: 오늘 색소폰을 부는 분이신데.
5: 근데 잘 안 불어요.
0: 네, 요즘 모습을 잘 못 보고
3: 네, 몸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5: 아, 그러게요.
0: 요즘 찬양 인도자로 또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네, 찬양 사역자로 또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또 와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박 집사님, 저희가 매주 이 시간 주제를 정해서 우리 네, 방송가족분들께 찬양을 추천받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오늘의 주제
0: 말씀드릴까요? 좀 공개해 주시죠.
1: 네, 더위를 날려버리는 찬양.
0: 아, 그렇습니다. 더위를 날려버리는 찬양. 네, 날이 다시금 좀 더워졌어요.
1: 네,
0: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서 짜증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3: 맞습니다.
0: 자, 앞으로 좀 계속 지속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이런 더위를 좀 찬양으로 시원하게 날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이제 더위를 날리는 찬양 해서 우리 멤버분들께도 좀 찬양 추천을 요청을 드리고, 무엇보다 방송가족분들께서 아, 더위에는 이 찬양이지,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이 찬양으로 함께 날립시다, 이런 찬양들을 좀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시면 샵 9330번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멤버분들의 좀 찬양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을 좀 추천하시는지 우리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
5: 네.
0: 자, 어떤 찬양이 좀 떠올랐을까요?
5: 아, 저는 네, 딱 더위를 날려버릴 찬양 하니까 이게 또 시즌이 또 이제 수련회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0: 아, 맞아요.
5: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와 좀 약간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네, 오늘은 이 찬양이다.
0: 어떤
5: 해서
0: 찬양? 네.
5: 어노인팅의 주 안에서 기뻐해.
0: 주 안에서 기뻐해.
5: 네.
0: 네. 아, 참고로 극동방송 쭉 오늘 대전 극동방송 쭉 들으신 분들께서는

0: 보면 아마 8시 한 40분경에 이 곡이 나왔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아, 네. 네. 아, 또 불러도 좋죠? 또 불러도 좋죠?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또 불러도 좋은 찬양이죠. 네. 주 안에서 기뻐.
2: 표정이 많이 실망한 표정이세요.
1: 아,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해림자매가 있기 때문에.
3: 이럴 수가.
4: 과연. 어떤 찬양이에요?
0: 자. 아 근데 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선곡은 전적으로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그렇죠. 담당하실 거기 때문에 자, 잘 선곡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면서 자 해림자매님
3: 네
0: 어떤 찬양이 좀 떠올랐을까요? 네.
3: 아 저는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열치열.
0: 이열치열. 네. 아 제가 저도 약간 노렸던 건데.
4: 과연.
3: 네. 뜨거움은 뜨거움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나로부터 시작들이.
0: 어, 그게 뜨거운 거 시원한 저는 좀 시원한데요. 네.
3: 아 그래요?
0: 나로부터 시작들이.
1: 뜨거운 곡이라 약간 불을 내려주소서.
0: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아니면 되게 느린 곡을 선곡하신 네, 줄 알았어요.
4: 아, 또 이렇게 약간 첫
3: 네. 의도와 다르게 흘러.
0: 예를 들어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뭐 이런 찬양
1: 불을 내려줘.
3: 아 그렇군요.
0: 성령의 불타는 교회.
3: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생각을 했다가 아, 너무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4: 아, 너무 뜨거. 네.
0: 너무 고열이다 그거.
3: 네 너무 아, 고열이다. 네네. 제 나름대로 이제.
0: 아, 그래서 굉장히 좀 무난합니다. 아, 제가 생각할 때는
3: 네. 오늘은 제가 노래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0: 아, 나로부터 시작들이.
3: 네.
0: 전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4: 아, 밝은 태양이 있군요.
3: 네, 저도 그 아. 태양 때문에 뜨거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4: 뜨거운데.
0: 근데 노래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나고.
1: 맞아요.
0: 전 에어컨 같은 느낌이거든요.
3: 네. 그렇군요.
0: 네, 에어컨 23도 정도 맞춘 느낌인데.
3: 아,
0: 알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잘 한번 지금 그 이 곡 그 이 줄 줄 중에서 한 곡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계속 버벅거리게 되네요. 자, 우리 권균 형제님 어떤 찬양 생각하세요?
4: 약간 아, 시원하다.
0: 시원하다.
4: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음악적으로 좀 다가갔습니다.
0: 아, 음악적으로. 아, 다들 선곡 스타일이 좀 다르군요. 네. 오늘은. 네.
4: 그래서 약간 시원한 음악이 뭐가 있을까 할때 보통 우리가 이제 보사노바나 약간
0: 보사노바
4: 삼바
0: 좀 약간, 끈적하지 않습니까?
4: 아니, 약간 그런 시원한 바닷바람을 이렇게
3: 살랑살랑
4: 살랑살랑 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의 노래를 고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나의 슬픔을
0: 나의 슬픔을 네.
4: 그게 약간 그런 리듬이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4: 그 무슨 리듬이라고 하죠, 저는.
1: 그 아, 원투노라는 리듬이 있죠.
4: 아, 맞아, 맞아.
1: 네. 아, 원투노. 네.
0: 뭐
4: 있습니다. 뭐 그런 아,
0: 뭐라 하노? 뭐
4: 중요하지 않습니다.
1: 원투노.
4: 네. 신나는 거 있습니다.
0: 아, 일단은 지금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묘한 표정을 좀 짓고 계십니다.
2: 네. 아니 귀가 네. 얇아가지고 우리 네. 권균 형제님 그 찬양 좀 듣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0: 그래요. 나의 슬픔을 그 찬양이잖아요. 네. 저도 좀 생각한 게 저는 네. 예전부터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4: 항상 부르고
0: 오늘. 그러니까 제가 부르고 싶은 게 이 찬양에 같이 함께 부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네. 기름
1: 그쵸.
0: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1: 그거는 엄청 시원하죠.
0: 네. 시원하게
1: 좀 더 뜨거워야 부를 수 있는 찬양 같...
0: 아 그래요?
1: 날씨가 좀 더 뜨거워
0: 아 그래요?
4: 아니 약간 오늘
0: 아 그래요? 좀 더 좀 더 한 한여름이 돼야 되는 네, 거예요?
1: 저
0: 이 찬양이요?
4: 약간 한번 미스신 것 같아요.
0: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약간 좀 네? 저는 약간 이열치열 느낌으로 좀 생각했는데
3: 하나도 안 뜨거운데요?
0: 아 그래요? 네.
4: 약간 나로부터
3: 기준이 다 다른가 봐요.
4: 나로부터 시작들이 약간 비슷한 느낌.
0: 저는 약간 이열치열 느낌이라고 생각.
3: 나로부터 시작들이가 훨씬 뜨겁죠.
4: 아 약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2: 지금 나만 힘든 거야. 네,
0: 자, 방송 가족분들도 하나씩 좀 그 찬양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놀랍게도 9113번님께서 나로부터 시작들이 나왔습니다.
3: 뜨겁거든요.
0: 시원해야
1: 돼요.
3: 시원해. 이열치열이야. 이열치열. 뜨겁다는 말이었죠.
0: 네, 근데 각자 해석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아무튼 우리 박은영 집사님 오늘 한 곡을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한 곡만, 정할까요?
0: 오늘
2: 저는 좀... 그러면 오늘은 권균 형제님
0: 나의 슬픔을
2: 네, 듣고 싶어요.
0: 자 알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오늘 좀 더위를 날려버리는 찬양 좀 여러분 각자 해석으로 찬양을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330번 오물점 9330번으로 찬양을 많이 좀 추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자 나의 슬픔을 오늘 권균 형제님께서 선곡해 오신 찬양 한 곡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참 쉽지 않은 곡이어서 지금 옆에서 이 풀고 난리야.
4: 손을 풀어야 되는 곡이라.
0: 자 오늘 건반의 김건균.
4: 오늘 김건균.
0: 네 그리고 보컬의 우혜림. 네 그리고
1: 전 옆에서 그냥
0: 찬양 인도의 찬양 인도와 또 서브 보컬의 네, 이기명 그리고 드디어

이 아멘 부대 장찬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죠. 앞에 선언하고 하는 거 없습니까? 네.

0: 만국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 뭐야.
2: 아, 시원하네요.
3: 또 언제 이걸 찾으셨어?
4: 시원하다.
3: 시원하다.
4: 아, 시원하다. 끼룩끼룩끼룩.
1: 네.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고 계십니다.
4: 그렇습니다. 아, 네. 해림 자매와 또 김영 전도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깨알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건반 스타일이 다르네요.
1: 아, 신나죠? 그렇죠?
4: 화려합니다. 네. 와, 화려합니다.
3: 네. 이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건데, 네. 혼자 다 합니다.
2: 장면. 네.
1: 승차합니다. 네.
3: 제가 좋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피디님께서 이게 아무것도 뭐 안 하고 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셔가지고 되게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저도 뭔가 말을 해야 되나? 네. 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건반의 소리를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아~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아, 들려드려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4: 오늘 아마 우리 방송 가족분들 오늘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3: 그렇죠. 네,
4: 건반의 소리를 이 시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건균 형제님의 제 건반 어떻게 본다면 한번 하긴 했는데 네. 오늘 약간 데뷔 느낌입니다.
1: 아, 그러면.

0: 오늘 약간 각인을
1: 신나게 열심히 오늘 더위를 날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또 찬양 어떤 찬양이 도착했는지 이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즘 막 그렇게 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곡에 있어서 우리 또 박은영 집사님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까 소개해드렸죠. 9113번님 아직까지 우리 우혜림 자매님의 찬양 선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 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523번님. 네. 이 찬양도 도착했네요.
3: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1: 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이 찬양인 것 같아요. 아, 523번님, 혹시 이게 안 된다면 빈들의 마를 풀거죠. 네. 성령의 담비로. 정말 메마른 곳에 좀 시원해지길 바라는 찬양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238번님도 문자 주셨거든요.
3: 네, 천국은 마치 가능할까요?
1: 천국은 마치 이 찬양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0: 춤도 같이 춰야죠.
2: 천국은 마치
1: 또 혜림 자매님이 계시니까 안 계셨다면 우리 또
4: 천국은 마치 밭의 강추
0: 진짜 시원했을 것 같아요.
3: 군대 버전이었군요.
1: 약간 패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청량감은 없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자 0675번님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지금 박은영 집사님의 지금 눈이 굉장히 좀 매섭거든요. 어떤
3: 아니에요.
1: 찬양을 선곡하실지 기대가
3: 매섭지
1: 됩니다.
3: 않아요. 매섭지 않아요. 확 와닿는 찬양이 없으신 것 같아요.
1: 아 지금 0360번님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그니까 이게 그 찬양이잖아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3: 아, 그쵸, 그쵸.
1: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 띄워.
3: 그쵸.
1: 아, 엄청난 스케일, 엄청난 스케일의 찬양입니다.
0: 시원하네요.
3: 시원하네요. 네.
1: 시원하죠. 그 망망대해에 정말 시원하게 항해하는 그런. 어마어마
5: 시원한데 장PD님 목소리가
0: 그러니까 너무 시원한데 네. 꼭 이거 되면 꼭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약간 지금 저도 스스로 얘기하면서 느낀 게 제가 오늘 좀 흥분돼 있는 것 같아요.
5: 오늘 주제가 장PD님 스타일이에요.
1: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네. 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신청합니다. 3183번님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최근에 발매된 그런 찬양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5: 피어 15인가
1: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이 중에서 우리 박은영 집사님 한 곡을 선곡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떤 네. 찬양 생각나실까요?
3: 처음에는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거 듣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1: 천국은 마치
3: 이거 가능하시죠?
0: 아 당연하죠.
1: 아 천국은 마치 또 우리 건균 형제님 또 건반이 기대가 되네요.
0: 그렇죠.
1: 그리고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김영 전도사님과 혜림 자매님께서 어떻게 소화하실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저는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523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 이 찬양 한마당에서는 처음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요. 자 기대가 되는데 자 이 찬양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게 굉장히 또 높거든요 찬양.
3: 그러니까요. 자,
1: 네.
3: 아, 우리 혜림 자매님 또 힘들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0: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혜림 자매.
3: 네. 아, 근데 너무 높네요.
0: 네. 좀 낮출까요?
5: 할 수 있습니다.
0: 하나 낮출까요?
3: 낮춰주시겠어요?
0: F로 낮출까요?
3: 네.
0: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 함께 찬양하죠. 네.

0: 천국을 발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2: 아멘.
1: 자, 천국 발견했는데 여전히 집 찾고 땅 찾고 냉장고 찾으면 되겠습니까?
3: 안 됩니다.
1: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야 됩니다. 여전히
3: 쉽지 않아.
1: 집 찾고 땅 찾고 냉장고 찾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제가 그렇거든요. 우리 네. 부활과 영생,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찾고 찾고 또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꼭 나누고 싶네요.
2: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핵심입니다.
1: 핵심, 핵심. 맞아요.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핵심 오늘 키워드
2: 중간중간
1: 핵심.
2: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핵심 또 씨앗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83번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피아 50 최근에 발매됐다 생각했는데 2022년에 발매가 됐어요.
4: 네. 꽤 오래 됐네요.
1: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신청곡 비 준비하시니 듣고 싶습니다. 아, 하시면서 7057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비 준비하시니.
2: 3183번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1: 믿음과 삶 될 때까지 끈질기게 신청해봅니다. 믿음과 삶.
5: 믿음과 삶.
1: 네.
4: 오늘 안 될까? 그쵸, 그거
5: 이거요?
4: 네, 네, 그거 맞습니다.
1: 소망 있네.
2: 네, 네, 맞아요.
4: 그쵸, 그쵸, 네. 네.
1: 저희가 잘 모르면 대충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아니, 너무 죄송해요.
4: 아니.
1: 이 코너의 특성상 저희가 알아야지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2: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1: 자신감이 없으면 네.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4: 다음에 한 번 더 신청해 주시면 네, 네. 그때
1: 보시면 아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자신 없어가지고 뭐 약간 어물쩡 넘어가지 그쵸. 않습니까?
5: 괜히 했다가 대참사가 네. 일어납니다. 네.
1: 저희가 모든 곡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더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2372번님 목소리 상자에 그대로 되리라 신청합니다.
6: 목소리 상점인 것 같아요. 네,
1: 상자 상점. 네. 네. 의미가 많이 다르긴 하죠. 네. 자, 몇 주 전에 교회에 방황하면서 본교회 출석 못하고 집 근처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장로님 내외분께서 봉헌송으로 올려드렸던 곡인데 저는 처음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다가왔던 곡입니다. 지금은 본교회에서 그 자리 그대로 저 영적 그 신앙 잘 회복 중입니다. 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 자, 오늘 약간 이런 시리즈로 가나요? 2397번님.
2: 네, 집사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부탁드려요.
1: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뭐 이런 찬양인데. 자, 아무튼 자, 어떤 찬양이 선정이 될지 기대가
2: 네.
1: 됩니다.
2: 그거
1: 아까 찬양도 신청
2: 그러니까요.
1: 해도 돼요?
2: 그냥 나로부터 시작되겠죠.
1: 아, 그래요? 아, 나로부터 시작. 잊고 있었는데.
2: 네.
4: 좋습니다.
1: 자,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건 약간 아까도 근데 약간 이제 러닝하면서 들어도 참 좋겠다 싶을 정도의 그쵸, 건균 형제님의 반주였거든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5: 나로부터 시작되리. 약간 비장해가지고.
4: 짜잔. 오케이, 알겠습니다.
5: 저 높은 하늘 위.
1: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밝은 태양.
6: 너무 뜨거운데요?

0: 이열치열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1: 아, 좋았습니다. 네. 좋아서 그런 거예요.
0: 자, 해림자매님께서 추천해 주셨고 한 분이 약간 재청해 주셨던 찬양이죠. 아, 9113번님께서 네. 신청해 주셨던 찬양이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들이 함께 신나게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장하게 시작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권규정님께서 과연 어떻게 살릴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 할렐루야, 찬양 함께 하죠.
2: 알겠습니다.
0: 새벽의 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것.
3: 너무 옛날이

0: 아멘. 아멘.
1: 아멘.
0: 아멘. 자, 일단은 김건균 형제님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2: 순간 한 10가지가 또.
0: 어, 10가지나 떠오를 정도로.
2: 수상했습니다.
0: 야, 대단하신데요.
1: 진짜 대단하시네요.
0: 자, 아무튼, 자, 오늘. 아, 여러분께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뭐, 대전극동방송, 그리고 전국극동방송이 이제 서머 스페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한마당을 저희가 잠시 휴식기를 좀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찬양 한마당을 이제 누리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뭐 앞으로 또 누릴 수 있겠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머 스페셜 앞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을 때 더 풍성히 누리고. 네, 물론 서머 스페셜 때 또 특별한 다른 찬양이 풍성한 코너로 돌아올 예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께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 전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 좀 신나게 더위를 날려버리는 찬양 함께 나눴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 오늘 제 앞에
3: 네.
0: 다양하게 이제 그 곡이 선정되지 않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3: 네.
0: 어떠셨을까요?
4: 굉장한 저는 아, 내 거가 1번이다. 아. 네, 이건 무조건이다.
0: 네.
4: 그런데 불려지지도 않았습니다.

0: 네, 그렇지만
1: 아까 제목이 뭐였죠? 네, 제목이 잘 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2: 주 안에서 기뻐.
1: 아, 주 안에서 기뻐해.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0: 저 혼자 이제 집에 가서 기뻐 춤을 추며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0: 네.
1: 있잖아요. 8시 40분경에 그 차이 공교롭게 네. 나오다 보니까
3: 2시간 전에
1: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 혜림 자매님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4: 네. 그 저희가 러닝을 하다 보면 제가 러닝을 좋아하거든요. 러닝을 하다 보면 네. 그 러너스 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아, 러너스 하이.
4: 열심히 네. 달리다 보면 그 그 맞는 시원한 바람이 네. 진짜 시원하거든요.
1: 에이, 에이.
4: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더욱더 저희의 삶이 좀 시원하게
1: 네. 다시 숨을 고르고
3: 아, 그거 할 거야.
1: 거치는 이
4: 아,
3: 그런 얘기 있었네.
4: 그러네요.
1: 다음
4: 주에 틀어주세요.
1: 다음 주 주제를 러닝 할 때 러닝 하면 들으면 좋은 러닝 하면서 부르면 좋은 찬양 뭐 이런 거
3: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1: 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권균형님은 어떠셨습니까?
3: 오늘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진짜 아, 이렇게
1: 지금 그 2397번님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5: 네, 우리? 우와 건반 하나로 오케스트라 이상의 효과를 내다니
3: 아이고.
5: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고.
3: 아이고,
1: 저는 오케스트라 이상까지는 아니었다 생각했습니다.
3: 네. 사람마다 기준은 또 다르죠.
5: 냉정하시네요. 네, 네. 아, 너무 멋져요.
1: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어떠셨어요, 권균형제님 오늘?
3: 저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생각 없었고 다 마침 공교롭게 다 신나는 찬양을 했잖아요.
1: 네.
3: 네, 이제 신나는 찬양에 또 이런 가사들에 어울리는 신남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공감하며 신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제가 오늘 열심히 신나게 달렸거든요. 이제 바람 맞으면 러닝하는 느낌으로 열심히 오늘 함께 찬양했는데 이제 심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쁜 숨을 좀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3183번님의 끈질기게 신청합니다 하셨던 그 곡 믿음과 삶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찬양 한마당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항상 빠바빰빰 하면서 끝냈는데 오늘은 좀 잔잔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정말 열심히 함께 달려주신 시원하게 강풍을 불어주신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 또 우혜림 자매님 김건균 형제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잠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5: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핵심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 또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자, 신청해 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 저희가 다 들려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제 음원으로라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노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종종 보면 분명히 그 집안의 자식인데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아들이나 딸들이 있다. 이것은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와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기쁘게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교제의 생활을 일컬어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고 말하는데 매일 이 시간을 정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진액을 공급받아 그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만 붙잡고 우리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0: 우리 주변의 교회와 이웃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립니다.
1: 여러분의 참여가 이웃을 위로하는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0: 함께 세워지고 함께 살아나는 이야기
1: 사랑이들한 선한 이웃 프로젝트.
0: 자, 이 코너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매월 한 번씩 사랑했던 안에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적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주는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의 음향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사역을, 그리고 또 한 주는 지저분한 공간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사역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 주는 그럼 어떤 사역이 진행될까요?
1: 네, 이번 주는 우리 이웃이 머무는 공간을 청소하고

0: 주식회사 메리크린의 홍유리 대표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네네.
1: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0: 아, 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아이고, 바쁜 하루하루를 또 보내신다고 네. 말씀을 좀 드리니까. 자, 근데 그 상황, 그 바쁜 와중에도 이제 이 사역을 또 네. 하기로 결단해 주시고 또 실제로 이 사역을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좀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0: 네. 아,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 가족 여러분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나도 참으로 감사한 요즘입니다. 저희는 여튼 위생공학이라는 전문 기술을 도구 삼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청소는 그냥 단순하게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의 삶에 묻은 고단함을 닦아내고 쾌적해진 공간을 통해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선물하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고단함을 치유로 이제 공간을 다시 희망으로 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 같습니다.
1: 아, 우리 대표님은 뭐 아시다시피 방송을 꾸준히 들은 분들께서는 대표님이 어떠한 인생 여정을 또 걸어 오셨고 또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지 또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배경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원래는 성악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1: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고 예술과 함께 어쨌든 청소라는 영역에 지금 뛰어드셨는데 우리 좀 그 박은영 집사님께서
2: 네, 신청 방법 안내해드릴까요? 신청 가능 지역과 규모 안내 그리고 또 신청 대상이 좀 어떤지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네네. 진짜 그 이번에 이제 예담교회에 갔다 온 곳처럼 장애인 네. 공동체들이 있는 곳이나 네. 이제 여튼 취약계층인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며 고군분투하시는 취약 가정의 사각지대에 네. 저희들이 이제 돌봄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이웃이라면 어느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1: 네. 네네. 그래서 뭐 대상을 뭐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공간에 있어서 좀 정리와 청소가 필요한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
0: 그렇죠. 뭐
1: 혹은 소외된 분들.
0: 네.
1: 혹은 좀 교회의 자립이 좀 어렵다든지 개척교회 뭐 이런 공간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이 부분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사역이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네. 극동방송 사연 시청란에서 지정된 접수 창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따뜻한 사연을 남겨주시면 사연이 선정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친환경 공법을 활용한 종합위생 홈케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은 교회가 그 곳이 있거든요.
2: 네. 네. 대표님께서 이달 초에 아마 네네네.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요. 네, 어디 다녀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0: 저희는 최근에 아주 특별한 은혜가 머무는 예담교회의 청소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2: 네네. 예담교회.
0: 예, 예담. 예. 이곳은 장애를 가지신 목사님께서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장애인 성도들을 한 30~4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으로 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간인 만큼 그 어느 곳보다 청결한 위생 환경이 필요한 게 필수적이었지만 솔직히 안타깝게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묵은 오염들이 너무 많고 직접 감당하기가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더라고요.
1: 버거움이 있었던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위생 전문가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섰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약하신 성도님들하고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 미세먼지까지 그렇게 이제
1: 정리와 청소를 진행하셨다는 거죠.
0: 네, 네. 맞습니다. 탈바꿈 해드렸습니다.
1: 네, 그 관련된 소식은 조금 있다가 생생한 그 목사님께서

0: 그래서 또 간증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우선은 이 시간 아, 나도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혹은 내가 아니라 우리 이웃에 좀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데 그분께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참 작고 개척교회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좀 꼭 서비스를 받고 교회가 좀 새로운 힘을 좀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 기관이 그랬으면 좋겠다. 다 신청이 좀 가능하니까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면 교회명 혹은 기관이면 기관명 남겨주시고 그게 아니면 어떤 대상자가 있다면 그 대상자의 뭐 그 이름을 좀 남겨주시고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그 지역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 그
0: 지역은 충남 지역을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 그 사업체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전과 이제 충남 지역을 좀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이제 충북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이제 가급적 이제 충남권에 이제 계신 분들께서 좀 신청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1: 네, 그래서 샵 9330번으로
0: 네, 샵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연과 함께 주소도 꼭 주소가 안 되면 지역이라도 꼭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와 지역 그리고 연락을 해야 되니까 예, 연락할 수 있는 뭐 연락처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좀 정리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아 저도 그 청소 서비스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제 이웃에게 그 혜택이 꼭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샵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담 교회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1: 네네.
0: 네, 그 예담 교회 목사님께서 그 내용을 그 감동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우리 홍유리 대표님께서 직접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2: 네, 홍유리입니다. 오늘은 네. 우리 예담교회 목사님 뵙고 예담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를 한번 보는데 예담교회는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써있는데요. 그리고 예담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3: 네.
2: 목사님 오늘 이제 저희 여사님들이 이렇게 저가 와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네. 이제 도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3: 저는 정말 이 도움의 손길을 어떤 뭐 물질적이라든지 뭐 암시라든지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 청소는 처음에 봤어요.
2: 아, 네네.
3: 근데 정말 필요한 게 이 낮은 데서 일하는 청소사회입니다.
2: 아, 감사합니다.
3: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아.
3: 왜냐면, 제가 굉장히 깔끔한 사람인데,
2: 우리 여사님이 아직도 청소를 하시고 계시네요. 저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 청소를 하셔서, 네. 잠깐 죄송해요. 이렇게 네. 말씀 주시죠.
3: 아니 그래서
2: 네네.
3: 제가 비장애인이었던 시절에 굉장히 청소도 잘하고 그런 네. 시절이었는데 네. 제가 장애인 되고 나서 구석구석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우리 메리클린이 좀 오셔갖고 네. 정말 구석구석 아까 청소하는 거 보니까
2: 네.
3: 가스레인지 안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싱크대 장까지 깨끗하게 네. 청소해 주셔서 너무너무 속이 후련한 거예요.
2: 아.
3: 그러면서 다음에 또 오면
2: 네,
3: 저 유리까지 다 청소하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큰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2: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게 이렇게
3: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네.
3: 네.
2: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네. 너무 감사를 하고요.
3: 네.
2: 늘 이제 꾸준한 저희가 이제 가까운 지역에 또 있으니까
3: 네.
2: 꾸준한 관심과 예, 하겠습니다.
3: 하는 사역도 네.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0: 네, 이렇게 예담교회에 다녀왔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인터뷰까지
1: 네.
0: 진행을 해주셨고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제 목사님께서 기뻐하시던가요?
1: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티 없이 맑은 이제 제가 인터뷰를 동영상이라서 그 환한 빛을
0: 맞아요.
1: 보시면
0: 네.
1: 아마
0: 네.

0: 너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어제도 다녀왔어요.
1: 또 다녀오셨어요?
0: 네, 네. 선물을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고 저희가 지속적인 이렇게 약속은 드릴 순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쪽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의 기술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그 맑은 영혼을 보니까 목사님 모습 보면서 저희가 너무 이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희 직원들도 또 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미소를 잊어버릴 수 없는 없더라고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예,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느낌을 또 행복하게 받고 왔습니다.
1: 아, 네. 자, 여러분께서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또 여러분 주변 이웃에게 그 선물을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뭐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자립이 좀 어렵거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뭐 개척 교회 혹은 미자립 교회를 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소외된 뭐 독거 노인이라든지 그 외에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뭐 기관이면 기관 이름, 뭐 교회면 교회 이름. 그게 아니면 이제 뭐 개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그 개인의 이름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소를 꼭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내용도 좀 남겨주시면 어떤 상황이신지 그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 오면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영 집사님 들으시면서 좀 어떻게 본다면 집사님도 통로가 되신 거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셨어요?
2: 네. 정말 그 밝은 미소를 또 보면서 우리 네. 대표님께서 또 기뻐하는 또 밝은 미소를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진짜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환한 미소로 이렇게 서로 만날 걸 기대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대되고 정말 밝고 기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네. 대표님께서 정말 그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사실 많은 비용이 들매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다라고 해서 지켜나가고 계신데 여러분 이제 또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2: 정말 사랑의 수고에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3: 감사합니다.
1: 네. 아무튼 그 마음 전달됐다면 네, 샵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고 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내용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자 참여해 주실 동안에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양이고요. 자,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선물. 이제 여러분께서 이 선한 이웃 프로젝트의 대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2: 네.
1: 이제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언제나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선물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2: 네. 저희들이 매일 두 가지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샵 9330번으로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핵심이거든요.
1: 핵심이죠. 핵심.
2: 핵심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이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갑니다.
1: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찬양 듣고 와서 여러분의 문자 소개하도록 할게요.

0: 대전극동방송은 더 넓어진 사역에 영적전쟁을 승리로 이끌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300명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올해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은 대전과 충남을 넘어 청주본부와 새롭게 세워진 충주중계소를 통해 충북 전역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방송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이제 품어야 할 영적 책임감도 더 커집니다. 이에 대전극동방송은 새롭게 허락하신 대전 충청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기도원 300용사는 대전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일시헌금 100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드려주신 소중한 헌금은 중부권을 복음화하는 가장 확실하고 투명한 통로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먼저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전역에 24시간 생명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방송 선교의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를 든든히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중부권 곳곳을 누비며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현장을 만듭니다. 뜨거운 말씀과 찬양 집회, 다채로운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의 영혼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그리고 북녘 땅을 향해 생명의 전파를 흘려보내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넓혀주신 대전 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 선교 현장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며 중부권 복음화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실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지역번호 042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사역을 통해 대전 충청 땅을 변화시킬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1: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네, 2026년 이제 한 해를 함께 책임져 주실 후원자 간절히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프로젝트 300명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저희가 모집을 하고

0: 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고민하셨다면 이제 결단해 주시고 또 귀한 동행을 약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제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께서는 이제 일시 헌금 100만 원입니다. 귀한 헌금 이제 결단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샵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선한이유 프로젝트 오늘 유리 대표가 간다. 청소 해드립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샵 9330번으로 오늘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사연이 이제 정말 자세하게 뭐 모든 내용들이 담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진행할 때 방송 마치고 계속해서 좀 문자가 속속 도착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여러분께서 사연을 잘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그 어떤 진솔하게 그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만 간략하게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 대표님 그 단체 말고 기관 말고 개인의 어떤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네. 홀로 사신 분 이런 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2: 그럼요. 예.
0: 환영하죠.
2: 네. 필요한 이웃은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0: 네. 그래서 뭐 상가의 어떤 그 엄청 넓은 상가는 안 되겠지만 상가의 뭐 개척교회라고 한다면 그 정도 공간은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청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는 어느 정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넓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감안해서 파악을 해볼 테니까
1: 네.
0: 이제 너무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주시면 좋겠는데 교회가 일단은 뭐 5층 건물입니다 이러면 사실 좀 곤란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한 층 정도만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그런 규모의 교회인데 이제 성도가 많이 없어서 좀 자립이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식당만 좀 이제 청소를 부탁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셔도 되니까
1: 네.
0: 샵 9330번 네, 선한 이웃 프로젝트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 대표님께서 이거 하고 나서 소감을 안 여쭤봤는데
2: 네.
0: 이제 갔다 오셨잖아요.
2: 네네.
0: 예담교회에 갔다 오셨는데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셨어요? 진짜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수고를 하신 거잖아요. 수고를 감당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이제 목회자분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수고를 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2: 저희는 이제 그들의 공간을 청소해 드렸지만
0: 네.
2: 저희의 마음을 또 청소해 주신 것 같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너무 기뻐하시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0: 네.
2: 저는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게 제일 필요한 거를 도움이다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가 그냥 다른 메시지보다는 제가 뭐 선교 헌금이라든지 교회 뭐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분들도 받으셨겠지만 청소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고 청소라는 걸 받았는데 이렇게 행복할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 저희의 그냥 보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0: 네,
2: 저희가 많은 곳을 다니고 있는데 극동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예, 그 느낌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 표현을 해주시니까 인터뷰를 한 적은 처음이에요, 실은.
0: 네.
2: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0: 신뢰가 될 수 있어요.
2: 신뢰가 돼서 네. 예, 남기지 않는데 처음으로 그 마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0: 아이고. 네. 근데 박 집사님 이게 네. 저희가 이제 뭔가 공간이 깨끗하게 정리만 돼도 마음이 막 기분이 좋아지고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정말 정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청소를 떠나서 마음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0: 네.
1: 정리하면서 버려야 할 거 버리고 치워야 할 거 치우고 이러면서 내 마음까지 아마
0: 맞아요.
1: 목사님도 다시 한번 사역할 수 있는 그 새 힘이
0: 맞아요.
1: 아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0: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1: 그럼요.
0: 네. 자, 1691번님께서 저 신청해봅니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암송사역 하고 있습니다. 암송학교 사역을 6년째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계속해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현재 등록만 600여 명이 넘고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아이들 380여 명 정도입니다.

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 거의 없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하는 건 많은데 네. 어떻게 보면 교회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귀한 사연인데 문제는 주소가 전혀 없어요. 주소를 좀 보내주시고 네. 해야 저희가 좀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샵9330번으로 주소와 그 어떤 신청자 누구신지 뭐 그 정도만 저는 뭐 이 교회 성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만 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방송 마치고도 조금 이제 한 20분 정도 저희가 문자를 더 받아볼 예정이니까 네, 아직 뭐 마음가운데 고민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9330번으로 내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 대표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벌써 끝났나요?
0: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네, 다음 달에 네네. 또 귀한 또 은혜의 소식 가지고 이 방송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사역 파이팅입니다.
1: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메리크린의 홍유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자, 오늘 키워드 알려주시죠.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핵심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갑니다.
0: 핵심 씨앗 네, 샵9330번으로 각각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의 뜰한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2: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 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감리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정림 사모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갈마 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 선교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나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어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갓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JEBS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갓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 위치한 세종주님의 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건강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약대 교수 데릭 김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주님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31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소위 말하는 분열왕국 시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가 행한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언덕마다 산당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의 죄악이 여로보암보다 어쩌면 더 커요. 여로보암도 산당을 세웠죠. 왜 세웠냐면 성전이 남쪽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서 백성들이 절기 때 자꾸 남쪽 성전으로 내려가니까 불안해서 성전을 대체할 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는데도 산당을 지은 거예요. 22절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여러분, 선한 것에서 조상들보다 뛰어났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악한 일에서 뛰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큰 나무 아래는 도루상 세우고 아세라 목상 세우고 신전에는 남자 창기까지 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다 가나안 백성의 음란한 종교적 관습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잘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왕실이 오히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을 방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십계명 그리고 율법 손에 쥐어 주셔서 들여보내셨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이대로 살아달라고. 이대로 살면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들을 보고 배울 거라고.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은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거죠. 그런데 거꾸로 된 겁니다. 2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행실을 가나안 백성들이 본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가증한 행동들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22절 끝을 보시면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는 것이 고단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요. 우리 주위에 원하는 대로 일이 되고 돈이 술술 벌리고 아프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는 게 녹록하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시잖아요. 이유가 뭐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선교사 같은 사람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다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역자다. 나는 사역자다.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오늘을 사는 것은 아직 사명을 완수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와 부조리가 판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 가나안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되지? 이걸 한번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게 정말 멋진 인생인데 인생이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를 본받게 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라고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새벽에 개인기도 할 때 정말 세상 말로 대박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금식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대박이 났는데 편법을 쓰고 로비를 잘하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됐다면 그건 간증거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최고 자리까지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올라가고 승진하려고 남은 무시하고 짓밟고 성공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를 본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 땅에 놓아두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와 프라이드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부유했습니까? 다윗이 준비한 재료들이 성전 건축하고도 남아가지고 보물을 창고에 쌓아뒀어요. 그리고 왕궁 문 앞에다 금으로 방패까지 만들어서 제국의 위용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을 감사로 받고 헌신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제국의 모든 영광이 추락하잖아요. 25절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다 빼앗아갑니다.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금방패 빼앗아가죠. 그러자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 정말 애처롭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금방패는 일종의 장식품이었어요. 우리는 방패까지도 금으로 만들 만큼 부유한 나라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장식품 만들 여유가 없어요. 명색이 유다의 왕이 금방패 대신 노스로라도 방패 만들어서 자신을 경호하게 했다는 거죠. 이제 평화의 시대는 가고 불안의 시대, 전쟁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가련해지는가를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0: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에 뛰어난 르호보암의 길을 걷지 말고 악한 것에는 느리고 선한 것에는 뛰어난 천국 시민들로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행복한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826-9191번, 826-9191번 대전 행복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23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개혁주의 교단과 기관들의 연합체인 세계개혁주의협의회가 2026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세계개혁주의협의회는 어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를 열고 오는 10월 28일부터 사흘간 개최될 제7차 총회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개별교회 중심으로 흩어졌던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모여 성경의 절대권위와 정통신학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7차 서울총회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6회 총회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의회로 세계 61개국 87개 교회의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교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가 평일 동안 비어있는 교회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개방하며 지자체와 연대하는 선교적 거점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건물 외관에 종교적 상징물을 낮추고 주민들의 필요에 맞춘 열린 공간을 내어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창운대교회는 지난달 유치원 부지에 종합문화시설인 창공센터를 완공하고 수원시 신중년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어 시니어 재취업 등 민관협력교육 프로그램을 평일에 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주님 앞에 제1교회 역시 기존 교육부 부지를 개방해 관내 최대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인 놀이뜰을 개소하고 취약계층과 주민들에게 시중 대비 10분의 1 가격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수동교회도 본당 일부를 개축해 주민 공유 북카페인 나무책방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책장을 분양하는 등 공간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국교회의 전면적인 공간 개방과 민간 협력 모델 도입은 개교회 중심의 폐쇄적 사역을 탈피해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적으로 유통하는 청지기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의 신뢰를 복원하고 미래 목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극동방송 교계

0: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이단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의혹의 최종 정점으로 지목된 총회장 임한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신도들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경선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67일 만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경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총회본부 압수수색과 앞서 구속된 고동환 전 총무 등 전직 간부들의 조사 과정에서 이 씨의 직접적인 지시 하달 체계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 기독교선교회가 농촌사회의 발전과 직장 복음화를 전개하기 위해 제42회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농협 기독교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최근 여수 여천교회에서 전국 회원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회를 열고 찬양과 기도로 사명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전국연합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농촌지역 미자립교회 17곳에 선교비 1,700만 원을 정직하게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농촌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한 합심 기도와 함께 성경 읽기와 전도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5대 행동 강령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1978년 설립된 농협 기독교 선교회는 직장 내 예배 공동체를 섬기며 농촌교회 후원과 남북 농촌 선교 기금 조성 등 농업인을 향한 청지기적 사역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의 성소수자 연대모자 착용을 두고 일부 선수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구단의 랜던 루프와 JT 브루베이커 등 일부 선수들은 최근 성소수자 행사용 무지개 모자에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창세기 9장 성경 구절을 적거나 착용을 거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미 문구 표기를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렸으나 현지 언론은 사실상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반대 표현을 배척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성소수자 지지 의사만큼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반대 의견을 낼 자유도 보장되어야 함을 보여준다며 차별금지법을 마주한 한국교회 역시 공격적 정죄 대신 성경적 진리를 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충북지역 교계와 직장 선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충북 기독 CEO 선교회가 주관한 제4회 충북 조찬기도회가 오늘 오전 청주 엠포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도회에서는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됩니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의 안정과 평화, 충북 발전과 복음화, 충북 교육의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 기도를 드리며 지역사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교계 지도자와 기독 실업인, 직장 선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과 신용한 충청북도 지사 당선인,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도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ABC.
0: FABC 신앙 칼럼.
2: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대전의 유명한 족발 브랜드를 일군 회장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많은 성공한 사람들처럼 바람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한때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절도 있었다고

0: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더 깊이 남은 것은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의 빚보증으로 부도가 났을 때 끝까지 믿어준 세입자들,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만났던 이름 모를 갯벌 할머니, 가난한 시절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 회장님은 그 도움을 잊지 않고 40년이 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해준 사람들을 위해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깊이 품고 계실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49장에서 시온 백성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고난이 길어지고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몰랐던 외로운 밤도 아시고 낙심 가운데 드렸던 작은 기도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3일 화요일의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기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기도 없는 성도는 아닌가 또 점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는 말도 우리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시대를 깨우는 우리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지체들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온 천지에 가장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과 나누는 최고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 복된 권리를 부디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로 그리고 인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기도 시간 될 거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십시오.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사연 올려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극동방송 앱을 열고 생방송 채팅창으로도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 연결 혹시 원하시면 문자 보내실 때 전화라고 써주시고 또 신원 밝히기 어려우시면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 올려드릴게요. 찬송가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0: 기도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세종송담교회 섬기시는 임명성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6월도 많이 바쁘셨죠?
1: 네.
0: 이제 7월은 좀 더 바빠지지 않을까요?
1: 어떤 행복하게 바빠야죠.
0: 아, 감사합니다. 네. 교회 안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1: 네, 뭐 모든 교회가 다 같을 텐데 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요. 또 수련회도 있고 저희는 특별히 어른들도 아이들과 똑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든요.
0: 아유, 그래요. 네.
1: 그래서 그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어른 성경학교? 네.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1: 네, 아이들하고 똑같은 공과를요. 네.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마친 뒤에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 다 옹기종기 모여서 분반 공부하고 네, 뭐 네. 특별 활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0: 아유, 네. 너무 멋집니다. 너무 신선한데요, 목사님?
1: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0: 어른 성경학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 기다리는 우리 수많은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0: 아멘.
1: 아, 오늘 본문은요. 짧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말씀 중에 있는 야곱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아들들 축복하면서 야곱이 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땅에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제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또 도망치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 무너진 많은 삶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심을 또 그래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

0: 은 마지막 순간 아, 내 힘이 아니라 늘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막 부단하게 노력했던 인생인데 이 마지막 순간 아, 나의 인생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야곱의 진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린 넘어질 때 있고요.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영원히 하신다라는 거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 다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침내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상황 때문에 내일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 또 여러 말들 때문에 붙잡혀 있는 그 자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세요. 우리는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극동방송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잘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붙잡고 있는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일들에 묶여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시선과 저희들의 발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그 주님께 온전히 의탁해드리는 그 믿음만 하나님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 과정 속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은혜의 고백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 간직하시면서 오늘도 기도의 승리가 있으십시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도 보신다는 사실을 간직해 주세요. 네, 11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대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세종 송담교에 섬기시는 임명성 목사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전화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오랜만에 전화를 연결하네요. 성도님과 네네네네. 오랜만이 아니고요. 늘 네. 문자로 기도하다가 전화 연결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2: 아, 네, 다르면 두 가지인데요.
1: 네.
2: 하나는 저희 딸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38인데.
1: 네.
2: 아직 아이가 없어요. 5년이 네. 넘었는데.
1: 아유, 기다리시겠네요.
2: 네, 네. 그래서 우리 딸아이에 대해 임신을 좀 하나님이 좀 건강한 아이로 좀 주십사하고 하나는 저희 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방학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1: 아드님도 장성했죠? 몇 살쯤 됐습니까?
2: 스물여덟이요.
1: 아이고 그렇군요. 다 청년이
2: 네,
1: 되었는데.
2: 10년 차이로 아이를 낳았는데.
1: 그러시네요. 귀한 아들 네, 주셨네요. 네.
2: 제가 기도 많이 해서 극동방송에서

0: 저희 딸이 많이 은혜 받고 저희 아들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드님은 근데... 언제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나요?
0: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방학이.
1: 네네.
0: 근데 그게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네. 방학이 끝났는데 여자친구가 전도사였어요, 사실은.
1: 아, 네네.
0: 근데 이제 둘이 교제를 하다가 네. 좀 오래 했는데 헤어지게 됨으로써 뭐 그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리고 하여간 상처가 너무 깊어서
1: 네.
0: 여자를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을 만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1: 아유,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친구와 헤어지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군요.
0: 그렇죠.
1: 상처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0: 네, 너무 네. 상처가 깊어서 지금.
1: 네.
0: 근데 또 본인이 결혼은 또 하고 싶대요. 28인데.
1: 네.
0: 좀 네. 이른데도 자꾸 네. 이제 결혼하고 싶다 그러는데 여자를 만나면 그게 올해를 못 가요,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상처 때문에 네. 그렇다고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 소리만 계속 하더라고요.
1: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0: 아멘.
1: 성도님,
0: 아멘.
1: 우리 목사님이 지금 다 같이 들으셨거든요.
0: 네,
1: 목사님께도
0: 네, 네.
1: 좋은 지혜가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0: 아멘. 네. 아멘.
2: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야, 목소리가 너무너무 밝고 좋으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아유, 저는 이렇게 그 기도 모니터를 이렇게 보는데 아들 방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대학생인가? 방학 맞아서 어떻게 기도하지? 생각했는데, 아, 네. 신앙생활의 방학.
0: 네네네.
2: 28살이라고 하셨죠?
0: 네, 네 믿음이 네. 굉장히 좋았어요.
2: 그래요. 저도 네. 그 뭐 28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27살에 했거든요. 좋은 또 신앙의 동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고요.
0: 네,
2: 제가
0: 네.
2: 한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제가 그 성도들한테도 늘 이야기하는 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0: 네네.
2: 목사도 믿지 말라고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해요.
0: 네.
2: 뭐냐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네. 대상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죠. 아드님에게 또 어머님께서 좋은 신앙의 마음을 잘 또 흘려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0: 네, 또 믿음의 여자로 꼭 만나게 해주십사 아멘,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아멘. 그렇게 은혜 네. 주실 거예요.
0: 아멘.
2: 그리고 방학이 뭐 3년 길기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네.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거든요.
0: 아멘.
2: 이거 하나 잘 기억하면서 그래도 아드님이 이런 상황 속에 어머님께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 될 것 같고요.
0: 아멘. 네,
2: 또 따님 또 태중에 또 귀한 자녀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아멘. 그렇게 우리 마음 같이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아멘. 같이 기도해요.
0: 아멘.
2: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우리 아버지.
2: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또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큰 은혜 베푸시려고 귀한 가정과 또 따님과 또 아드님 이렇게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복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2: 지나간 시간 속에 자녀들 키우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 돌아보니까 이렇게 잘 건강하게 또 삶의 은혜로 귀한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2: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에겐 기도할 많은 제목들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0: 아멘.
2: 사랑하는 귀한 자녀 우리 따님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0: 아멘.
2: 하나님 태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 귀한 자녀 얻게 하시되 그
0: 아멘.
2: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 우리 따님도 또 우리 사위님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0: 아멘.
2: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으시고
1: 아멘.
2: 마음도 아멘. 몸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과 또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아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2: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아멘. 정말로 사랑하는 동반자 만나게 하셔서
0: 아멘.
2: 하나님 이 인생의 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며 더 뜨겁게
0: 아멘.
2: 사랑하며 주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과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0: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멘. 은혜가 하나님 따님과 아들 하나님 모든 가정의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 흐르게 하심으로 정말로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아멘. 더 좋고 더 선한 길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함께 고백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아멘. 네, 성도님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계셔서 우리 두 자녀분 좋으십니다. 10살 차이나 되는 그런 그 자녀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어요.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저희에게도 또 소식 주세요.
0: 아멘.
2: 여러분 이렇게 전화로 생생하게 또 기도 제목을 들으니까 또 새롭죠. 여러분도 그렇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 두 글자 전화라고 쓰시면 저희가 연결합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저는 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6월부터 복귀를 원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능하지 않을 듯한데 그로 인해 실직이 될 상황도 바라봅니다 하셨네요.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지만 때로 너무 막막하고 이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셨네요. 생계를 위한 길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인도받고 싶습니다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 얼마나 어려우세요. 몸이 약해지셨는데 마음까지는 약해지시지 말고요. 아멘. 믿음은 더욱 약해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께 연결하겠습니다.
0: 이 아픔을 어떻게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공동체도 암 수술 받고 요양 중인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볼 때마다 큰 말은 제가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깨에 손대고 그냥 같이 아파하는 거. 제 주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도 지금 대장암 수술 4기 수술하고 지금 요양 중에 계시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제가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익명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 시간 제가 마음 같이 품고요. 아마 기도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 가족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 아멘.
0: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2: 아멘.
0: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2: 아멘.
0: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2: 아멘.
0: 하나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2: 아멘.
0: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회복이 하나님 속히 임하게 하시고
2: 아멘.
0: 또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지셔서 가장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치료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아픔의 환부에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
2: 아멘.
0: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2: 아멘.
0: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꼭 잡아 붙잡아 주심을,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큰 사랑과 은총으로 몸도 마음도 가정도 삶의 모든 것들도 다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우리 성도님 주의 위로하심과 또 치료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아멘.
0: 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 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도 목사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번이시네요. 번호가 0009네요. 네, 9번 쓰시는 성도님, 친구 따님 김효정 자매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친구 딸 김효정이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 성공하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태의 열매는 주님께 있음을 그가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삶 속에서 예배자로 먼저 회복시켜주시며 엄마가 그 효정 씨의 엄마가 먼저 딸을 위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참 귀한 기도를 친구를 위한 기도를 알려오셨습니다. 저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1: 참 좋은 성도님이시네요.
0: 네.
1: 예, 내 자녀도 아니고 친구의 딸. 아, 하나님께서 우리 0009번 우리 성도님 마음도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요.
0: 아멘.
1: 친구의 딸 우리 김효정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이렇게 태의 열매는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멘.
0: 아멘.
1: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은혜가 우리 귀한 우리 김효정 성도에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찾아오는 기대와 또 간절함 하나님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여러 문제들 하나님 불안하고 또 염려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로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다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가장 선한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정한 그 때와 상황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에 눈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0: 아멘.
1: 주님 더욱 의지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김효정 성도 하나님 부부의 그 마음도 하나님 한마음 되게 하셔서
0: 아멘.
1: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 얻는 그 날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0009번 우리 귀한 성도님 이 마음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0: 아멘.
1: 사랑하는 친구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귀한 사실을 가지고 먼저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효정 자매님 좋은 소식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요. 효정 씨 어머님에게도 주의 은혜 함께 하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37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대전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세종성담교 섬기시는 임명성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9507번 성도님, 네, 우리 함께 기도했었죠. 지난 토요일 시어머님 생신 잘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했어요 라고 소식 보내오셨네요. 네, 이제 저희 가정 안에 얽혀있는 모든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언니가 도움 주신 거 또 집안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또 집을 위한 매매 문제, 대출 상환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 아직

0: 저희 안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으시네요. 방광 쪽이 좋지 않아서 그 회복을 위해 기도 요청한다고 요청하신 우리 9507 성도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또 이렇게 본인의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 9507 귀한 성도님의 마음과 또 삶의 문제도 이미 다 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그 귀한 것을 끊임없이 소망하면서요. 맞아요. 얽혀있는 거 우리는 못 풀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텐데요. 야, 이게 이렇게 풀리는가 할 정도로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9507 귀한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가정을 올려드리고 또 금전적인 여러 문제와 가족 간의 관계 하나님 다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담 또 걱정들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를 일으키시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여러 문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907 귀한 성도님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막혀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 정말로 얽혀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손으로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다 풀어지게 하셔서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하나님 물질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순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그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또한 몸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광 쪽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 주시옵소서.
0: 아멘.
1: 머리털 끝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이 아픔도 이 문제들도 다 싸매시고 큰 사랑과 은총으로 회복이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아멘.
0: 기도 응답 받으십시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건강도 회복하시고요. 매듭이 풀어지는 은혜도 해결 받으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셨네요. 군에서 그 생활하고 있는 저의 딸 최근에 유산했습니다. 그 이후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데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건강도 아멘. 회복해 주시길
1: 아멘.
0: 기도합니다 하신 아멘. 어머님의 기도죠. 따님을 위한 기도. 군 생활하면서 참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자녀의 아픔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유산의 아픔을 겪은 사랑하는 귀한 딸을 정말로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 또 상실한 마음, 주께서 이 상처를 친히 위로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 크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순간들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시간들 주님 기억하사 낙심과 자책이 아니라 또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0: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이 하나님 이 아픔을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군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딱딱하고 하나님 정말 계급적인 그 사회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넘치는 정말 사랑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귀한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오니 아멘. 사랑하는 귀한 딸 주님 붙잡아주시고 이 아픔의 시간들 다 지나서 보게 하시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은혜가 나를 여기에 다시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아멘. 귀한 삶의 은혜를 하나님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따님 주의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건강도 속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또 이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네, 9753 번호 쓰시는 성도님의 기도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 학업을 잘 마무리하고 삼류가 아닌 인류 으뜸이 되어서 선교헌금 많이 봉헌하는 주님의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참 사랑스러운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목사님. 네. 네, 으뜸되고 인류 되어서 그 목표가 선교헌금 많이 선교를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이 될 겁니다. 아멘. 네, 목사님 축복해 아멘.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이들이네요. 아이들. 네.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의 마음이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잘됨이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 어머님께서 잘 붙들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정말 5천명의 것을 혼자 독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5천명을 정말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있는 아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9753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녀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배움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넘치게 하시고 또 그 배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헛되지 않냐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높이 세워주시옵소서. 그 높이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9753 귀한 성도님에게 이렇게 복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르고 양육하게 하사 주신 귀한 자녀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멘. 놀라운 축복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학업의 모든 과정 이후에 살아갈 그 모든 삶에도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 넘치게 하셔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 닮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하사 모든 삶에 예수의 향기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녀들로 인하여 참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을 보는 듯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선교 많이 하시는 교양 가정 되십시오.
0: 아멘.
1: 네, 4595번 성도님, 제가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폐렴이라고 해서 주님의 치료를 먼저 기대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짧지만 믿음의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고 또 염려 하나님 묶이지 않고

0: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4595 귀한 성도님, 하나님이 폐렴의 질병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약을 의지하거나 치료의 손길을 치료해야 하는 사람, 이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서요.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약물, 또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축복 허락하셔서 하나님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삶, 또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우리 성도님 주의 은혜 안에 쾌유하십시오. 네, 주님의 치료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되겠습니다. 8382 성도 번호 쓰시는 성도님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올해 68세이신데 요관암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불가피하게 콩팥 제거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요. 엄마는 지난 38년간 류마티즘 약을 복용해 오셨는데 연약한 어머니 육체 수술 없이 치료되기를 기도한다고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신 줄 믿고 엄마의 치유를 위해 기도 요청합니다 하신 참 믿음의 따님 간절한 기도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우리 8382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귀한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저도 귀한 어머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382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마음 붙들고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 여러 아픔들, 문제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관한 진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노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두려워할 텐데 또 눈물 흘릴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믿음의 눈들로 하나님 보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 여러 생각과 마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또한도 다 사라지게 하사 온전히 믿음 위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 말들이 있을 텐데 그 말들도 믿음의 말들로 정말로 그 마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1: 아멘.
0: 믿음으로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어머님에게 하나님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아픔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1: 아멘.
0: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1: 아멘.
0: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1: 아멘.
0: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주님 향하는 귀한 8382 송도님, 또 하나님 노딸 우리 어머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를 통해 이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순조로운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0: 아멘.
1: 함께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요.
0: 아멘.
1: 우리 따님과 또 귀한 기도하는 딸을 두신 어머님 쾌유하셔서 간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아멘.
1: 네, 오늘 기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찾아오시고 드려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많은 기다리시는 기도들 내일 이 시간 계속됩니다.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J 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의인의 기도를 역사 하느님이 많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소망의 기도. 네, 오늘 또 여러분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응원해 주신 우리 세종성담교회 임명성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참 오늘 깊은 기도를 많이 드려주셨는데요.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1: 네, 오늘이라는 삶에 우리는 실패할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내일이 있습니다.
0: 아멘.
1: 그냥 내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내일이 있습니다.
0: 아멘.
1: 오늘 승리하는 소망으로 사는 우리 소망에게도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여러분 내일도 보시는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오후도 평안하시고요. 아, 네.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세요. 세종성담교회 임명성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대전 신성동 높은뜻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과 선포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한 젊은 탐험가가 고대 유럽의 황실에 전설적인 유물 하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되죠. 탐험가는 미국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유럽의 고토를 추적하고 또 아프리카의 거친 사막을 횡단하고 아시아의 그 밀림지대를 통과하며 추적하고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정보 하나를 듣습니다. 어떤 무역상인이 그 유물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는 정보를 얻어요. 그래서 그는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어 미국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 도시, 작은 도시 점점 좁혀가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 집 주소였답니다. 언젠가 어렸을 때 여기저기 정말 성가시로운 그 유물이 세계적이고 그리고 그 유물의 그 가치가 부르면 금액이 될 만큼 고가치한 보물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으면서 내가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세계를 여행하고 방황하고 혼란에 빠졌었다는 어리석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방황하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인생에 가장 양보할 수 없는 존귀한 보배 그분이 누구인지 이걸 찾아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불명예스럽게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명예롭게 출옥을 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의 초신자들에게 격려한 뒤에 그는 다시 다음 선교지로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유럽의 첫 성이지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고 데살로니가 도시가 당대 유럽에서 최고 큰 도시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 이 지도는 동선에 따라 제2차 전도 여행을 행한 경로를 표시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답습하고 함께 세워진

교회들을 보듬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고니온,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드로아 항구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며 유럽인의 환상의 초청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 유럽, 여기서 에게해가 있고 흑해가 위에 있고 아래가 지중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에게해가 있고 드로아와 빌립보 건너가면 유럽이 됩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추록했던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명예스럽게 추록을 하고 다음 장소로 가는데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거기를 거쳐서 데살로니카까지 간 이 동선, 오늘 빨간 동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동그란 원 안에 있는 이 지역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언제나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어요. 바울의 행적들을 잘 보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 여망을 여실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심지어 죽음도 모양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박수무당 같은 신통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울이요,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운세가 안 좋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간다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운세예요. 가지 마십시오. 네, 이상합니다. 바울은 더 가고 싶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거든요. 거기서 내가 죽는다면 예수님과 죽음이 닮을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모든 면에 예수님을 카피합니다. 전도의 방식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 땅으로 다니면서 가끔씩 이방 땅도 드나들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가셔서 가장 먼저 낯선 땅에 가서 접촉하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라. 이것이 전도의 기준, 원칙이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어디든지 회당에 가서 치욕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상처로 따지면 회당은 또다시 가고 싶지 않은 안 좋은 기억을 남기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해를 당했어도 나는 그들을 향하여 선대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예수님을 닮은 본성이었죠.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거처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정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에 갔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뭉쳐서 사는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대인의 10명만 있어도 우리 아지트를 만들자. 이게 회당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을 안식일날 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움직여야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행적에는 언제나 안식일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단들이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자꾸 우겨대고 있지만 문맥을 전혀 알지 못한 잘못된 교설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모이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나 이 회당에는 언제나 유대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유대교화한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의 전도를 받고 유대교화돼서 한마디로 다양한 구성원이지만 실제는 유대교인들만 모인 겁니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 또는 역사서 이런 공부를 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기에 저들은 굉장히 힘든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제 성경에 약속된 이 메시아,

이 메시아가 한번 오기만 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해방됩니다. 우리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한번 오면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세상은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주고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유대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전의 그리스도, 역전의 메시아, 그분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셨는데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엇박자, 어떻게 저렇게 엇박자를 가지고 소리를 내고 있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실력을 갖고 데살로니가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번 해법을 제시해 볼까요? 하면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3주 동안 3일회라고 말합니다. 3주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판결의 법칙 두 가지를 들고 성경 연구에 들어갑니다. 판결의 법칙. 판결의 법칙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증명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선포.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판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판결의 법칙을 가져야 되는데 이 법을 가지고 시금해주고 정리를 하는 이 판결의 법칙은 성경에서 이미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판결의 법칙의 가장 제일 먼저가 뭐냐면 증명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범죄의 사실이 있는지 증명하는 것. 그래서 판결의 법칙의 증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말할 수가 없어요. 증명하려면 그래서 민사 재판이 들어가면 최소한 6개월, 1년, 2년, 3년도 가고 그러가면서 많은 증명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결의 법칙의 제1법칙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메시아가 이미 왔었다는 걸 성경에서 증명하기 위한 기간을 3주 갔습니다. 어떤 회당은 들어갔다 바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증명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해요. 아마 교차 비교법을 가지고 했을 텐데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요엘서, 그리고 시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본문이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걸 한 번에 다 설명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과 저 말씀을 교차 비교하고 그래서 한 가지 이 이론을 찾아내는데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 메시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 메시아는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 이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지 20년, 30년이 지났어요. 그 중근동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3증인들이에요. 여러분, 한 20여 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 때문에 얼마나 예루살렘이 시끄럽습니까? 이거 바울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때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과 대화하고 같이 식탁을 나누고 얼마나 유대 땅에 전혀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주인공 그 예수 죽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여기 NIV 영어가 헤드투를 쓰고 있습니다. 헤드투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걸 머스트 의무조동사로 바꿔요. 예수님은 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고난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죽음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메시아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당했고 성경이 메시아는 죽어야 한다 하기에 예수는 죽었으며 성경이 부활해야 한다기에 예수는 부활을 했어야만 했다. 헤드투. 예, 바울 사도가 증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비로소 3주가 다 채워지고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선포해요. 증명이 디다케라면 디다케 설명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이게 디다케라는 헬라어라면 이제는 케리그마. 설교는 디다케와 케리그마가 합쳐질 때 비로소 설교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말씀이 메시아는 고통을 당해야 맞고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 역사에 예수가 고통당했고 죽었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요, 진리 중에 진리요, 가장 고가치한 세상의 금은 보화도 이런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원하고 지존한 가치, 고백,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을 때 데살로니가의 이 회당은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첫째,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5절로 9절까지 시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게 5절이에요. 어째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시기부터 할까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하며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미워하며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섬기며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시샘, 이 미움, 이 질투, 이건 반드시 행위로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진짜 사랑은 밖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질투는 밖으로 솟아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욕을 하고 있다면 이미 욕의 엑기스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이 저주의 엑기스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속에 없는 것이 내 속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가치, 내 속에 가둬둔 그 가치, 그것이 내 입을 통해, 내 눈빛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의 인격과 품격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는 이제 불량배들을 끌어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야손의 집에 머물렀어요. 야손이 바울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의 큰 종들이 왔으니 우리 집 사랑채 사용하시죠. 집을 빌려드렸는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사서, 야, 저 야손의 집에 침입해. 그리고 바울이 있거든 끌어내. 가보니까 바울이, 신라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께서 피신시켜준 거예요. 그러자 꿩 잡는 게 매라고 저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 못 잡고 야손, 바울을 보호해준 저 야손 끌어다 대서 읍장들에게 그치 수모를 당하게 하자 하면서 데살로니가 소동하게 일으킵니다. 마지막에는 조사해보니까 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지 말라는 이 약속을 받고 나서 그를 풀어줬다는 이야기가 오늘 9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4절이에요. 4절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는 믿겠습니다. 받아들인 자들이었어요. 저들이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분석해보면 교회 신앙생활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못해 신앙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늘 식상하게 받아들이는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당신들이 찾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증거했을 때 누가 자극을 받았느냐? 유대인들은 시기했어요. 그러나 헬라인들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의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귀부인들도 초신자들이었어요. 오늘도 이 설교를 같이 하고 있지만 중직자들, 그리고 수십 년 예수 믿고 모태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늘 듣던 소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식상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번 축제주일에 왔거나 작년에 왔거나 초신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슴에 새겨두고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뭘까요? 유대인들은 순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관성화되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기계화되어 있어요. 산성화되어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자기 프레임, 자기 생각, 자기 틀로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새가족들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저 진리를 내가 일단 순수하게

받을 거야. 이 순수함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들어 천국과 대비하고 교훈을 했던 이유가 어린아이에겐 순수함이 있거든요. 어른이 욕하면 욕 배우고 어른이 축복하면 축복 배우고 어른이 좋은 거 말하면 좋은 거 배우고 나쁜 거 하면 나쁜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의 순수성. 초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자꾸 자극을 주는 이유는 헌신자들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진짜 헌신자들이 복 있는 헌신자들은 진짜 이 새신자들의 순수성을 저들의 박제된 진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도 다시 순수함을 재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오늘부터 다시 순수함으로 회복되기를 종용하기 위해서 새가족들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해왔을까요? 마치 이 골동품을 탐험가가 찾기 위해서 세계를 일주하고 유럽을 다니고 아프리카를 다니고 아시아를 방황하고 결국은 미국으로 가서 자기 집에서 찾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의외로 우리 가까이 와 계셔요. 제가 새벽에 신명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율법을 가르쳤지만 이 모든 율법은 하늘 위에 있지 않다. 너희 보고 하늘에 올라가서 율법을 따다가 율법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은 바다 건너 해외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그 율법을 사다가 율법을 실천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이 율법은 바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미 너에게 가까이 와 있어.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만이 그 예수를 끄집어내서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주문했던 이 복된 자들을 결정시킬 수 있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어서 그의 세 가지 속성, 그의 세 가지 직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꼭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이들에게만 기름을 붓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직능.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직능,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직능이 있지만 이 순서가 성령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순서가 있어요. 뒤죽박죽되면 그것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누굴까요?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선생, 그분이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럭저럭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한 나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일단 숨이 콱 막히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형편없음을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눈을 갖고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난감해 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 카드를 내놓습니다. 나는 너의 제사장이노라. 나는 너를 위해서 제사하러 왔다. 가짜 제사장은 양을 죽여서 제물을 드렸지만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존재여서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팔자지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제사장이노라. 그래서 당신의 몸값을 내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 사건이 천하디 흔한 저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건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했어요. 죄과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떨어져 나갔어요.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낚시하면 안 돼요. 바다 깊은 곳에 우리 죄, 인류의 죄를 다 던져버렸대요.

0: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나도 완전하고 그때부터 주님이 마지막 카드를 내놓습니다. 나는 너의 왕이니라. 나는 너의 왕이니라. 왕은 자기 백성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며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요. 이때부터요. 내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면 나의 통치자 주님을 불러댑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툭하면 그분과 소통하고 툭하면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교감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춤추고 그분과 함께 슬피 울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시간이 보통 대통령은 5년 하고 끝나지만 우리의 메시아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은 이 땅 다 끝나도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당신의 생명 싸개로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는 유약한 우리 생명을 생명 보자기로 탁 싸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품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이동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제사장이요, 예수는 나의 선지자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라. 이 3대 직능, 우리 인생에 정말 영원히 필요한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한 보자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이 금이 그리스도예요, 돈이 그리스도예요, 명예가 그리스도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실을 말리기 위해 내놓은 명제가 하나 있었으니 시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사법을 내놓습니다. 그때 지나가다가 시저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멘, 시저는 그리스도예요. 그날 아무 일이 없습니다. 평안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는 앞에 시저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불이 이글이글거려요. 속이 막 타오릅니다. 그러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갑작스럽게 반격합니다. 아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선생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셔서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을 뿐이에요. 시저는 그때 살고 그때 죽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존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신성동 높은 뜻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신성동 높은 뜻교회 042-863-9481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화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무엇보다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내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그 어느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작품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47번 마음과 말과 행동 생명으로 가운데 예수 인간의 기쁨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바흐의 작품을 조금 더 큰 편성으로 편곡한 작품 준비했는데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47번 마음과 말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예수 인간의 기쁨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E플랫 메이저 도이치 번호 929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의 첫 소절만 들어도 아 이 곡 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대중적인 작품인데요. 1827년 슈베르트는 죽음을 앞둔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들, 명작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슈베르트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서 자신이 이제 곧 운명을 달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또 그 시기에 가장 존경했었던 작곡가 베토벤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는 더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 악장에는 스웨덴의 민요 태양은 지고 있다. 이 민요도 죽음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민요인데요. 이 민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마치 장송행진곡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시작하는 그런 악장입니다. 슈베르트는 낭만주의를 꽃피웠던 또 낭만주의의 문을 연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전에 귀족들을 위한 살롱 음악과 같은 음악에서 이제 작곡가 자신이 표현하려고 하는 감성, 또 감정, 그리고 문학적인 텍스트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어 작곡을 하는 낭만주의 시대에 문을 연 또 귀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E 플랫 메이저 도이치 번호 929번의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오늘 이 작품을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에바 차코의 첼로, 메나헴 플레슬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도이치번호 929번의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드뷔시의 달빛, 원래는 피아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된 작품 함께 하시겠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뷔시의 달빛,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신아가 지휘하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돈주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예,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워낙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밀수나 무역 등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된 신흥 부유층을 돈주라고 하는데요.
1: 네, 북한의 경제가 요즘은 이 돈주들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0: 네.
1: 건물을 짓는 것도 돈주들이 돈을 대줘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돈주들이 생기면서 북한에서도 새로운 풍경들이 나타나고 있다죠.
0: 그렇습니다. 뭐 애완견을 기르거나 그래서 애완견을 위한 동물병원도 생겨나고 있고요.
1: 네.
0: 또 돈주들을 중심으로 그 자녀를 위한 외국어 과외 열풍이 거세다가 합니다. 그리고 요즘 북한 돈주 여성분들은 리설주나 김주혜가 입은 정장 스타일의 옷을 직접 맞춰서 비싸지만 많이 지어 있는다고 해요.
1: 여전히 하루 한 끼로 하루를 버티는 북한 주민들이 북녘 땅의 대다수인데
0: 네.
1: 극소수의 돈주들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들이 북한 권력의 핵심이 되면 통일을 굳이 바라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모두가 살만한 우리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우물정 106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아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기다리고 있고요. 첫 찬송 크룩스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할게요.

0: 아멘.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 OAP데이 첫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북한에 장마당이 생기고 또 몰래 밀무역 등등으로 사경제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북한 당국 모르게 돈을 많이 갖게 된 돈주들이 생겨났는데요.
1: 네.
0: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통업도 발전하고 있고 운송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3874님이 북한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착취 안 당하고 가지는 분들이 있군요 하셨는데
0: 네.
1: 사실은 이게 뇌물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0: 네.
1: 당까지 주인부터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착취를 어쩌면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돈주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0: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서 이런 돈주들이 이제 권력의 핵심으로 중앙이 되다 보면
1: 네.
0: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통일을 더 바라지 않게 되거든요. 주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1: 아멘.
0: 우리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1: 5319님, 며칠 전에 백두산을 중국 통해 다녀왔었는데 백두산만 봐도 감격스러웠어요.
0: 네.
1: 두만강에도 갔었는데 북한이 너무 가깝더라고요. 우리 시골의 강가 거리와도 같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0: 네.
1: 북한에도 풍년이 일어서 먹는 걱정이 없기를 기다렸습니다.

0: 북한이 지금 6월 한 보리 수확할 때까지는 보릿고개 지금 겪고 있다고 해요.
1: 네.
0: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북한의 지방의 농촌의 우리 주민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정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 위해서 쉬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며 함께합니다. 라고 문자 주신 분들 계셨고요.
1: 울산입니다. 저도 복음 통일 위해 기도합니다. 3908님 네. 반갑습니다.
0: 자, 7205님도 오셨고요. 또 구로동에서 1354님도 출석 인사해 주셨습니다.
1: 강남에서도 두고 계시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시면서 1370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출석 인사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샵 1069번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오늘도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화요일 순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1: 화요일마다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카드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북한 바로 보기까지 오늘의 오 해피데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여러분 출석 문자 끝까지 보내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아직 안 들어온 지역이 보입니다. 나다. 내가 우리 지역의 대표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 지금 이 시간에 복음통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를 대표로 하나님 세우시는구나. 그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출석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 준비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합창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도 한 뼘 차이 문제 푸실 준비 되셨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오늘 나오는 북한어 표현이 우리말 뜻으로 무슨 표현일지 저희가 보기까지 두 가지 내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런 거 있잖아요. 지방기가 많은 거, 막 기름이 튀긴 거 그런 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 얼굴이 어떻게 돼요?
1: 아주 빛나죠.
0: 그렇죠. 윤기가 정말 누렇게 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제 기름 끼는 거 먹었구나 싶을 정도로 얼굴에 기름이 잘잘잘잘
1: 흐릅니다. 맞아요. 입술에도 흐르고 얼굴에도 흐르고
0: 그런 사람도 꼭 얼굴이 좀 이렇게 누렇더라고요. 그죠?
1: 아, 그래요?
0: 네. 자, 오늘 여기가 힌트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의 한 뼘 차이 그러면 문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한뼘 차이.
4: 여보, 이거 한 입만 먹어보시라요.
5: 뭐야 이거?
4: 왜요?
5: 아, 자기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잖아.
4: 아유, 그렇지요. 이거 좀 아주 노랑지지요.
5: 아, 이거 내 다이어트에 아주 큰 적이 되겠는걸? 안 돼. 나 이거, 안 먹어.
4: 아이고, 나중엔 어차피 또 먹고 싶어질 건데, 뭐. 여기 꺼내놓을 테니까 오가면서 드시라요.
5: 자기야, 자긴 날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 아이고, 눈앞에 있으면 나 다 먹어버릴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먹고 났더니까 이거 너무 느끼한데 이거?
4: 오늘은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냥 드시라요. 그거 먹는다고 살 안 쪄요.

0: 역시 뭐 맛있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그럼요. 살찔까봐 우리가 다 걱정이긴 하죠. 네.
1: 건강이 또 우선이긴 하니까요.
0: 네.
1: 그래도 우리 북역에서도 이렇게 노랑진 땅에서 노랑진 음식을 먹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날이
0: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자 오늘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음식 얘기를 했지만
1: 네.
0: 주로 땅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노랑지다. 그래서 심으면 막 그대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옥토. 그죠?
1: 아, 그쵸, 그쵸. 옥토와 같은 노랑진 땅을 네. 북한에서 이야기하곤 하는데
0: 네.
1: 그래서 오늘의 한뼘 차이는 이 노랑지다가 무슨 뜻일지입니다.
0: 1번이
1: 매우 기름지다.
0: 매우 기름지다. 기름지다. 2번.
1: 얼굴이 좋지 않다.
0: 얼굴이 좋지 않다. 누렇게 떠서 그런가요? 자, 노랑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와, 이거는
1: 네.
0: 음식으로도 하면 사실은, 그쵸? 좋은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잘 익어서 나온 걸 우리가 먹으면, 많이 많이 먹으면, 얼굴에는 기름이 흐릅니다. 번들번들 거려요.
1: 맞아요. 네. 감사한 거죠.
0: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데 아 1년에 이렇게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많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거.
1: 그래서 우리 6182님은 제 얼굴이 오늘 노랑진 것 같아요.
0: 어? 저희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1: 라고 하셨고 요거를 아까 저희가 막 이게 노랑지면 좀 네. 노랗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9788님은 정답이 노랗다인가요? 어? 라고도 하셨는데
0: 아니에요. 자 1번이
1: 매우 기름지다.
0: 매우 기름지다. 2번이
1: 얼굴이 좋지 않다.
0: 네. 북한의 땅이 사실은 이런 비료나 이런 것들이 거름이 부족해서 너무나 척박해졌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북한의 땅은 노랑지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1: 네, 네.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어떤 농사를 질 때도 이게 몇 년 하면은 좀 쉬게 해줘야 된다고 하죠.
1: 맞아요. 네. 땅도 안식년이 필요한데 북한에서는 이게 없어서 더 노랑

0: 땅진땅을 찾기도 어렵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기름진 거 먹으면 또 이렇게 저는 속이 안 좋은 나이인데 한번 참여를 해봅니다 라고도 네. 새싹회원 찾아와 주셨고요.
1: 왜 안, 왜 하예요?
0: 속이 안 좋, 아.
1: 그래요.
0: 네, 기도해야죠.
1: 여러분, 오늘 그래도 주님이 주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배불리 또 먹고 너무 배불러서 남기고 이러고 있지만 북녘에서는 이 보릿고개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다 배불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걸 먹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날 아까 지연 씨 말한 것처럼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죠?
0: 우물정 1069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 노랑지다가 무슨 뜻일지 1번 매우 기름지다, 2번 얼굴이 좋지 않다 가운데 정답 보내주세요.
1: 네, 나무엔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하시고요. 북한 바로보기 오늘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

0: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는 북한 공산품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수출되던 품목 가운데에는 당과류, 우리의 사탕이나 과자 등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북한산 라면도 중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공산품 생산 확대와 중국으로의 수출,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북한의 경제 수준이 그만큼 발전을 한 걸까요? 라면 같은 공산품의 중국 수출,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계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에서 생산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이 당과류, 주류에 이어서 라면까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네.
2: 수입이 아니라 수출한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대북 소식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최근에 이 소식을 전했죠?
2: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17일경에 전한 소식인데요.
0: 네.
2: 요즘 해산시 세관을 통해 사탕, 과자, 맥주에 라면까지 다양한 식품이 중국으로 나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요.
0: 예.
2: 이전에는 중국 식품이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식품도 중국으로 나가는 양방향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0: 예. 수출 라면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요.
2: 네. 그냥 라면이 아니라 라면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0: 예.
2: 현재 해산시 세관을 통해 수출되는 북한산 라면은 고추장 라면, 김치 라면, 해물 라면, 소고기 라면, 소고기 갈비 라면 등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북한의 장마당에서 북한산 식품과 또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2: 예. 해산시 장마당에서는요.
0: 예.
2: 북한산 식품과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2: 북한산 제품이 포장이 개선되면서 그 인민들이 호기심 때문에
0: 네.
2: 구매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맛과 질이 아직까지 중국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산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식품이 중국에 수출된다는 소식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2: 예,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뒤처져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식품을 외국에 수출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0: 네.
2: 요즘에는 라면까지 수출을 하여서 이전보다 발전했다라고 느끼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0: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좀 자부심이 생겼나 봐요.
2: 예.
0: 자, 북한산과 그런데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던데요.
2: 예,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좀 그 이례적으로 들리는데
0: 네.
2: 현재 해산시 장마당에서 중국산 라면은 개당 3위안에서 6위안, 하나로는 673원에서 1345원에 팔리고 있고요.
0: 네.
2: 북한산 라면은 3위안에서 5위안, 하나로는 673원에서 1121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2: 가격만 놓고 보면 북한산 제품이 비싼 제품에서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0: 네.
2: 소비자들은 뭐 개인의 입맛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0: 예, 그래서 중국 지린성에서는 북한산 식품 전문 취급 점도 생겼다고요?
2: 예, 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인데요.
0: 네.
2: 예,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북한산 유입이 늘어나면서 북한산 식품만 취급 판매하는 상점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예.
2: 북한 식품 전문 취급 상점에 들어가면 사탕, 과자, 술, 라면 등 북한 식품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북한의 품목이 다양화해졌는데 그 가운데 라면도 여러 종류가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주신 내용들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2: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북한의 경공업 제품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2: 전에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엄청 어려웠죠.
0: 예.
2: 또 장마당이 생겨나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던 장마당을 바탕으로 북한이 생존을 이어나갔댔는데 이제는 공산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0: 네.
2: 또 공산품을 북한 시장에 내다 판다라고 생각하니까 적세지감을 네. 느끼게 합니다.
0: 예.
2: 두 번째로는 북한산 식품 식품들이

0: 중국산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또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뒤처진다는 것이죠.
1: 예.
0: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맛도 좋아질 것이고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더구나 지금 시장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유통을 꾸준하게 유지하면 북한에 전문점이 생기다고 하는데 점점 수출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1: 예.
0: 그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북한의 무역 일꾼들이 중국의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보면 북한 경제가 좋아지는구나라고 기대를 갖게 되는데
1: 예.
0: 안타깝게도 북한의 정부가 무역 일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네.
0: 북한은 경제 발전보다 정권 안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1: 예.
0: 어떻게 하는지 잘 심사숙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남한을 동족이 아니라 적으로 또 경쟁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1: 그렇죠.
0: 상종을 안 한다는 의미에서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한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또 남한과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북한 경제는 중국과 교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북한이 한류를 막으려고 하니까 한류가 위협이 되지 그 한류를 수용한다고 하면 한류와 더불어 남한의 경제력은 상당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 카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예. 자, 오늘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준비하셨는데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 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꾸준히 시장에 유통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경제 발전으로 인민이 잘 사는 날이 오게 하시고 정권 안보 이전에 민생 경제를 우선하게 하시며 남북 경제 교류를 통해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 남한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이 되고 또 함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도 귀한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가능하시다면 1분, 2분 시간을 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변에 신앙 공동체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0: 손태진의 음성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 전해드린 나눠드린 기도 제목 저희가 기도 카드로 만들었잖아요. 기도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많이 못하셨는데 네. 문자로 어플로 통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 단문 5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이거를 지금 바로 읽어도 사실 뭐 1분? 1분 네. 걸릴까요? 계신 곳에서 1분, 2분 계속해서 시간 내주셔서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 한 표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북한에서 노랑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0: 그 한자로 하면 옥토예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0: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농사만 뭘 심든지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땅 할 때 야, 이 땅이 참 이러네 이런 땅이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노랑지다 1번
1: 매우 기름지다
0: 야, 매우 기름지다 2번
1: 얼굴이 좋지 않다
0: 네 얼굴이 왜 그러니 뭘 얼마나 먹었길래 자 매우 기름지다 이번 얼굴이 좋지 않다 정답 샵 1069번으로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기실 수 있는 시간 2분 더 드리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그래서 한뼘짜리 퀴즈 정답은 바로
1: 노랑지대 우리말 표현 네. 매우 기름지다가 정답입니다.
0: 1번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매우 기름지다. 보내주신 문자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1: 여기는 수원입니다. 오늘도 북한말 공부하고 있어요.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6718님 네. 기름지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고요.
0: 힌트 없이 들으면 틀리겠는데요. 3577님 문자 주셨는데 포항 제철소 안에서 항상 재미나게 즐겁게 이 생소한 언어도 감사함으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야.
1: 감사합니다.
0: 엄청 더우실 텐데.
1: 그러니까요.
0: 안전하게 오늘 하루 근무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1: 요새 제 얼굴이 반들반들한 것 같아요.
0: 네.
1: 좋은 로션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기름지고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0: 어머나, 어머나.
1: 제 고백이 돼야 될 텐데.
0: 네. 자, 그리고 4093 성도님, 시골 작은 교회 섬기고 있는 사모님이시래요. 우리 애청자신데 정답 1번. 참된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극동방송 댓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1: 네. 북녘당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합니다. 힌트를 매우 쉽게 주시네요. 정답 기름지다.
0: 네.
1: 북녘의 삶을 생각하면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도 북녘에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0084님 감사합니다.
0: 우리 1486님의 이 기도 한 줄이 우리 모두의 바람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름지다고요. 북한 땅도 노랑져져서 막 억을 것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8017님은
0: 네.
1: 우리나라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게 현실인데 북한에서는 하루 한 끼가 어렵다는 말이 언제 들어도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0: 네.
1: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8017님 맞아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먹어도 덜 먹으라고 의사선생님들도 그러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해라.
1: 네.
0: 그게 건강이다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그러려면 통일되는 수밖에 없어요.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날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257님도요. 제주입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세차게 퍼붓던 비가 활짝 개고 바람마저 슬랑슬랑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셨는데
1: 와.
0: 야, 서울도 조금 맑아요, 오늘은.
1: 아유, 또 비까지 내리고 살랑살랑 하면은 덥지도 않겠어요.
0: 네.
1: 제주.
0: 이번 주는 또 전국이 무더위가 조금 살짝 주춤하다고 하니까, 이게 여름이, 한여름이 오기 전에 이번 주 좀 만끽하세요. 자, 오늘 당첨자 발표합니다.
1: 포천에서 근무 중에 듣고 계신다고 보내주셨던 7677님. 요즘 저도 다이어트 중인데 공감돼요 하면서 보내주신 2138님 그리고 아까 6718님과 라면 수출이라니 밀가루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하겠죠. 장마당이 활성화돼서 북한의 주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던
0: 네.
1: 0191님 포항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 위해 기도합니다. OEP데이 통해서 더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보내신 5130님도 드리고요.
0: 네.
1: 우리 전화로 참여해주신 분이 계세요. 0110님 이순희 집사님이신데 시각장애인이라 문자 참여가 어려우셔서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정답 1번 말씀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엄청난 팬이시라고도 꼭 남겨달라고 하셨대요.
0: 받았어요. 오늘도 이렇게 또 관심 갖고 기도함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1: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예수 이름 안에
0: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사역자 소진영님의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엔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레위기 보상재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보상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보상재물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재물의 지방을 바치되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모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보상 제물이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같아서 이 두 제물에는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 제물은 속죄한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을 위해 번제를 바친 제사장은 그가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갖는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곡식 제물은 모두 그 제물을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그의 것이다.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곡식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다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와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해서 만든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화목제물에는 누룩을 넣은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의 종류별로 각각 하나씩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은 화목제물의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친 화목제물 가운데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에 먹어야 하며 다음 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서원제물이거나 자원제물이면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제물 가운데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 셋째 날에 화목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제물이 그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한 고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 그 밖에 다른 고기는 정결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짐승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또는 역겨운 물건이든 부정한 것을 만지고도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제물을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지방은 어느 것이든 먹지 마라.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의 지방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지방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으나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친 짐승의 지방을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7장 1절에서 2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도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이 참모들을 만났는데요. 참모들이, 링컨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님, 저 사람은 적입니다. 왜 자꾸 곁에 두십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면 적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네, 참 멋진 말이죠. 자, 우리는 보통 적을 이기는 방법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반격할까? 복수할까? 어떻게 갚아줄까? 네, 이런 고민들을 하시죠. 그런데 링컨은요,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을 껴안으며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네, 요셉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것이죠. 자, 어쩌면 용서는요, 상대방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그 믿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직 친구가 되지 못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 김권사님이고 최장로님이고 유권사님이고 혹은 내가 같이 사는 이 사람일지도. 그렇죠? 자,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통해서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 아시죠?

네,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네, 두시의 기쁨 두끼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 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자, 이 용서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도 형들을 용서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네, 죄인 된 우리들을 또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베푸셨고 이제 우리 차례인데 우리는 그 용서를 어떻게 베풀고 계신지. 우리는 보통 살면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반격할까, 복수할까, 갚아줄까, 예, 그 생각들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껴안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침 시작하면서 또 오늘 오후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품지 말아야 할 그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불편함이 생겼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격과 복수 아니고 용서고 사랑일 겁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잠시 후에 찬양 설치 박성원 씨와 함께 저희 또 은혜로운 찬양하면서 같이 노래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곡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이 번호를 받는 번호에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서 얘기하면 이 찬양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다이카야 나단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2시 14분. 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꼭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안에 꼭 연락하시

0: 그래서 화해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용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또 함께하는 사랑사학자 박성원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0: 성원 씨는 혹시 마음에 그런 그 평소에 이렇게 뵀을 때는 천사 같아서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1: 바뀌어서 그렇고 저는 원래 네. 약간 막 되게 B형이거든요. 제가 혈액형이.
0: 아, 그래요?

0: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네. 하나님 진짜 만나고 나서는 아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할 때마다 제가 너무 죄 짓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1: 네.
0: 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죄를 짓고 있지?
1: 아.
0: 근데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예.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깨달은 건 아, 선물을 주자.
1: 어.
0: 그 사람한테.
1: 예.
0: 그래서 저는 약간 선물 주는 거 원래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네. 또 별로 이렇게 안 예뻐하는 사람한테도 선물을 어. 일부러 줘요.
1: 아, 그래요?
0: 네, 일부러 선물을 하면 그 사람도 더 호의적이게 반응을 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조금씩 더 풀어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오.
0: 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1: 오.
0: 네.
1: 지난번에 그 주셨던 케이크가 그런 의도에서.
0: 아. 아. 좋은 사람은 더 드리고요.
1: 네, 네, 네. 아, 그런데 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좀 싫은 사람들이
0: 네.
1: 교회에도 있어요.
0: 맞아요. 없어야
1: 마음이.
0: 되는데
1: 그러니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그래서 이 행동만 하면 참 싫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0: 맞아요.
1: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다 보면
0: 맞아요.
1: 내가 이제 아 그래
0: 네.
1: 이 마음은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0: 다 나의 복을 위해 주신
1: 맞아,
0: 사람들입니다.
1: 맞아, 맞아,
0: 정말
1: 맞아. 나를 돌아보라고
0: 네 그럼요
1: 그 거울 삼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0: 네.
1: 자 그분들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아, 여러분과 함께 또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데 아, 또 한 주를 보내면서 떠오르는 찬양들이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이 구주 예수님
0: 아멘.
1: 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곡으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같이 박수 치면서 경쾌하게 힘나게 신나게 찬양하시죠.

0: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
1: 아멘. 네.
0: 자,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분을 찬양하는 화요일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5223번께서 아산에서 듣고 계신데요.
1: 와.
0: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남편의 모든 허물을 또 저를 용서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늘 남편을 위하고 있다고.
1: 와, 대단하신 네. 분이신데요.
0: 그러니까요.
1: 와.
0: 참 대단하네요.
1: 진짜 네. 이거 잊기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1: 네.
0: 와.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래요. 연애할 때는 참 뜨겁게 사랑하고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해 주다가
1: 맞아요.
0: 결혼하고 조금만 지나면 아, 왜 이거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지.
1: 맞아요.
0: 특히 이제 남편분들이 예, 예, 그렇죠. 아내에게 혼날 네. 일이 많죠.
1: 진짜 신기한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이유거든요. 연애할 때는 그 같은 이유가
0: 네.
1: 되게 안쓰럽다. 내가 챙겨주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0: 네.
1: 결혼하면 그 같은 이유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돼요.
0: 맞아요. 네,
1: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게 씌었는데 결혼만 하면 이렇게 벗겨지는지
1: 그러니까요.
0: 계속 벗겨져요.
1: 어디까지 벗겨지려고 정말 그러는지.
0: 9734번님은 좀 전에 사냥 나갔는데 내가

0: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1: 아, 맞아요.
0: 좀 전에 지금 저희가 네. 음원으로 들려드렸는데.
1: 다윗과 요나단.
0: 그러니까. 아,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도? 아, 그래. 아, 나갔으니까.
1: 네. 아, 아쉽지만.
0: 아쉬운. 저희 조금 전에 틀어드렸는데. 아이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때를 놓칠 때가 있다고.
1: 맞아요. 네.
0: 그런 나를 돌아보면서 잘못했을 때 먼저 좀 실행을 해보려고 한다고.
1: 와,
0: 이게 이분 얘기하신 것처럼 용기의 문제예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느끼시죠?
1: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작은 선물을 하시는 게 네, 뭐 미안하다고 하는 것보다
0: 아, 그러네.
1: 용서한다고 하는 것보다
0: 말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1: 네, 그냥 이렇게 쓱.
0: 아, 작은 선물 하세요.
1: 네.
0: 괜찮은 방법인데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0: 그때 그 선물이 그건 아니었죠?
1: 아유.
0: 아, 그래. 네.
1: 좋아서. 제가 좋아서.
0: 자, 지금 523번께서는 꽃들도 신청하신
1: 야,
0: 분도 있고.
1: 네.
0: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나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시면 아, 신청을 해 주시면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 샵 9330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도 괜찮고요. 네, 복음성가도 괜찮습니다. 아, 우리가 참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 중에 네. 이게 원곡은 일본 곡이었는데
1: 네.
0: 오히려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번안이 돼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0: 아멘.
1: 아멘.
0: 혹시 지금 이 방송을 야외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혹은 그 밖을 바라보고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이 지금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1: 네. 네. 오늘 진짜 바람도 되게 살랑살랑 불어서 되게 기분 좋은 날씨잖아요.
0: 제가 아침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이 사무실을 못 나가고 있어서 제가 방송 끝나면 꼭 나가서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1: 오늘 굉장히 진짜 날씨가.
0: 아 진짜로. 네.
1: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날씨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덥지도 않고 정말 그 이 시원한 바람이 네. 정말 기분 좋게 부는. 진짜.
0: 그러니까 그런 딱 그런 날씨일 것 같아서 그 밖에서 그 바람을 쐬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1: 맞아요.
0: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여기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듣고 싶은 찬양, 부르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우물장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찬양을 하나 듣고 올게요. 찬송가 310장이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 같이 나누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여러분들도 이 날씨 밖에서 느끼고 계신데, 아,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시면 우물전 9330은 담으러 오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0: 네, 테너 이동명이었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듣고 왔습니다. 아, 좋네요, 그렇죠?
1: 네,
0: 네.
1: 아, 테너신데 진짜 테너 같지 않게 되게 묵직하시고.
0: 보통 바리톤들이
1: 네.
0: 이러시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네, 정말
1: 와.
0: 묵직한 소리로
1: 네.
0: 찬양 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아, 또 이분 걸 들으니까 또 성은 씨가 부담 안 되죠? 그렇죠. 국립합창단 출신이신데. 자, 여러분들 같이 또 부르고 싶은,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시면 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0360번님의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근데 이 찬양이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0: 정말 자주 나오죠.
1: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해 봅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0: 네.
1: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의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의 기도로 지금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리라 믿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0: 와, 근데 굉장히 멋있으신 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게 되게
1: 그렇죠.
0: 멋있으신 것
1: 이거는
0: 같아요.
1: 이거는 그 신앙의 그 뭐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고수입니다, 고수. 그렇죠. 보통은 내기도 하게 급급해서 내기도 하고도 이제 기도 더 못하겠다 뭐 이러는데
0: 맞아요.
1: 이런 분들은 고수입니다, 고수.
0: 멋지십니다.
1: 그러니까요.
0: 정말.
1: 자, 6004번도 문자 주셨는데
0: 예수나의 모든 것 듣고 싶어요. 대전 유성에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나 봐요. 생명을 살리는 방송, 극동방송 늘 감사드립니다. 임직식 때 직분자들이 특송으로 부른 찬양인데 극동방송에서도 전파를 타고 흐르는 찬양 함께 듣고 싶어요.
1: 예수나의 모든 것.
0: 네.
1: 이거 가사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제목만 들어서 모르는 경우들이 좀 간간이 있어서.
0: 약간 또 겹치는 찬양들도
1: 그렇죠,
0: 있고 그래서.
1: 그렇죠. 그렇죠. 네. 예수나의 모든 것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게 제가 알기로 한 17곡 정도. 대충 세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0: 와, 네.
1: 좀 더 가사를 길게 알려주세요.
0: 궁금하네요. 어떤 찬양인지.
1: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는 그 사이에서는 또 사랑을 한 곡 더 나누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0: 네.
1: 주나의 모든 것.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 찬양이 부를 시기에는 외국 곡들을 번안해서 네. 이제 부른 곡들이 많았는데 이 곡도 이제 그런 곡 중에 하나죠.
0: 네. 네.
1: 약할 때 진짜, 강함 되시네. 네. 좋아하세요?
0: 엄청 좋아. 이것도 네. 어제 이제 기도하다가 이 찬양이 딱 흘러나오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근데 이게 진짜 강함인 거잖아요. 사실 내가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고.
1: 그렇죠.
0: 우리가 빠지고 주님만 계실 때 그 강함이 이제 진짜 어떤
1: 맞아요.
0: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요즘 그걸 저도 되게 체감하고 있고.
1: 네.
0: 근데 그 체감이라는 게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아니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아, 내가 이 상황에서 평안하다는 게 아, 내가 되게 강해졌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선곡했습니다.
1: 네.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 같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하시죠.

0: 상훈 씨가 몇 번 반복해서 이제 불러주셨는데 능력의 이름이고 예, 존귀한 이름이고 기적의 이름이고 네. 뭐 우리가 붙이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1: 아, 예수님이 그냥 정답이라는 게 진짜.
0: 아, 그럼요. 네. 네, 우리 삶에 그런 분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아멘. 동행하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 아멘.
0: 자, 3186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1: 안녕하세요. 몇 해 전 같은 구역원 중에 너무 미워서 너무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어 생일 때 쿠키를 만들어 갖다 드렸어요. 와. 시간이 지나 미운 감정이 없어지고 같은 구역원들 가족들의 생일을 챙길 때마다 쿠키를 만들어 드렸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듣고 싶어요. 와. 쿠키를 와 직접 만들어서 갖다 드렸다는 건 진짜
0: 맞아요.
1: 엄청난 정성이신데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래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네. 해주셔서.
1: 근데 어떻게 너무 미운데 어떻게 또 직접 만들어서 주셨죠.
0: 이거 쉽지 않아요. 네. 네. 만들면서 아이씨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 설탕을 한 번 더 넣는다.
0: 그러니까. 아,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신 주화가 즐겨하는 거 또 안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계신 곳에서 주화가 즐겨하는 거 같이 고백하시죠.

0: 아멘.
1: 저는 찬송가를 부르면 네. 꼭 4절이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0: 네.
1: 아, 있잖아요. 아. 이 4절 가사가 그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그 천국에 들려 올라갈.
0: 아.
1: 그거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0: 네. 네. 맞아요.
1: 사실 우리가
0: 근데 얼마나 주님과 네. 가까이 지냈길래
1: 그러니까.
0: 하나님이 내려가셨을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1: 아, 궁금해요?
0: 네.
1: 궁금하면 5번.
0: 아하.
1: 아, 근데 정말로 네. 궁금하죠.
0: 네. 네.
1: 그 정도로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고
0: 네. 네.
1: 지내고 싶고
0: 네.
1: 주의 얼굴을 보고 싶고
0: 네.
1: 우리 모두의 정말. 바람과 소망들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문자들 많이 보내주셔서 또 같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아 그리고 3186번님처럼 누군가 밉다면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0: 쿠키를 소금 더 넣으시면 안 됩니다.
1: 그렇죠.
0: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0: 사랑으로.
1: 예. 네, 거기 막 딱딱한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이나갑니다. 네, 끝까지 사랑으로.
0: 아.
1: 자 그렇게 우물정 9330번으로 찬양 신청해 주시면 같이 부르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미안합니다.
0: 네. 네,
1: 이 찬양도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성훈 씨도?
0: 네, 엄청 좋아합니다. 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짧게 제 얘기를 나누자면 제가 어떤 분한테 저 하나님이랑 친해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랑 친하다는 말을 어제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0: 하나님을 남처럼 생각해서 친하다는 말이 나왔나? 라는 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가족끼리는 친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1: 어, 그렇죠.
0: 근데 어제 문득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아, 맞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이 한마디면 되는데, 왜 친하다는 말이 나왔을까?
1: 네.
0: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를 부르면서 사랑 고백을 했던, 네,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그 얘기하니까 뭔가 진짜로 딱 느껴지네요. 네. 우리가 보통, 별로 안 친한데, 아, 저 사람은 친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굳이.
0: 괜히.
1: 길게 하고.
0: 네. 맞아요.
1: 근데 진짜 친하고 가까운 사람은 그냥 뭐, 단순하게, 네, 짧게, 또 직관적으로.
0: 우리 아빠예요. 그럼 끝인데.
1: 아, 그러니까.
0: 네. 아, 참, 왜 그랬을까.
1: 그래요. 네. 성은 씨의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0: 그럼요.
1: 하시고 우리가 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버지께, 우리 사랑합니다라는, 정말 가사도 너무 단순해요. 아버지 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자, 여러분들 가사를 몰라도 몇 번만 들으면 반복할 수 있는 이 찬양, 계신 곳에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0: 정말로 하나님께 고백하기에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요.
1: 와, 이 노래는 정말 한 시간, 두 시간 불러도
0: 그러니까요.
1: 네, 정말 지루하지가 않은 곡인 것 같아요.
0: 우리가
1: 아버지 사랑합니다.
0: 그 연인끼리 네. 프로포즈하기 좋은 곡도 있는데
1: 네.
0: 이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프로포즈하기에 참 와,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아요.
0: 아버지
1: 진짜.
0: 사랑합니다. 그리고 채워달라고.
1: 네.
0: 어떻게 이런 명곡을 쓸 수 네. 있었을까.
1: 정말 단순한 게 저는 강력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아,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저희가 사랑한다고 하면.
0: 그러니까요.
1: 맨날 달라고만 하지.
0: 그러니까요. 아유 참,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 네, 그냥 은혜 나누고 왔고요. 오늘 신청하신 곡 중에 이제 역전들이라 이 곡은 저희가 음원으로 그 직접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듣고 와서 마지막으로 한 곡이나 두 곡 정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끝에 신청하신 한 분 혹은 두 분은 커피를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물점 9330번으로
1: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듣는 동안
0: 차량 나가는 사이 알겠습니다. 네. 자, 성훈 씨가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우물점 9330번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찬양 그때 한 곡 내지 두 곡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커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시어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음성으로 이제 역전드리라. 이 찬양이 와. 나가는 사이에 성은 씨와 저는 김정성 목사님의 칭찬을 그렇게 하고 있었죠.
1: 아, 목사님 진짜 너무 좋으시죠.
0: 네, 아, 사람 참 진짜. 좋은 분이에요. 네. 네. 늘 뵈면 늘 웃고 계시고.
1: 맞아요. 항상 네. 웃상이시고.
0: 그래요.
1: 아, 물론 근데 뭐 위기가 없으신 건 아니실 텐데 어떻게 항상 웃고 계실까요?
0: 맞아요. 저도 매번 여쭤보는데 자녀도 넷이나 되잖아요. 아. 근데 그 네 자녀를 사모님이 다 키우시는 건지.
1: 근데 그 네 자녀가 네. 놀라운 말이 네. 롤모델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네. 한번 만나서. 네. 근데 아빠라고.
0: 아빠라고?
1: 근데 야.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0: 야, 용돈을 많이 주시네.
1: 아, 네.
0: 근데 정말로 그 정도로 참 네. 좋은 분이시고.
1: 맞아요. 아,
0: 그렇기 때문에 좀 이분이 부르는 곡들도 참 은혜로운 곡들도 참 많고.
1: 네.
0: 네. 언제 한번 저희 프로그램 한번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1: 네.
0: 같이 한번 촬영하시면 좋을
1: 네.
0: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신청하신 곡 중에 신청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1: 커피의 힘이 큰데요.
0: 그게요. 이 커피 한 잔 좋죠. 자, 커피를 어느 분께 드려야 되나. 지금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곡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마지막에 부르는 곡의 주인공에게 아니, 한 두 분 드릴게요. 한 두 분 드릴게요. 자, 지금 3565번님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2: 요괴뱃의 노래가 듣고 싶어요. 요즘 자꾸 자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의 기도가 그 가사 같아서 울컥할 때가
0: 아이고.
2: 많습니다. 와, 네. 네.
0: 요괴뱃의 노래. 지난주에 저희 불렀었네요. 제주난주였나요?
2: 네, 아, 한 번, 네.
0: 안 불렀었나요? 아, 네. 아직 안 불렀었군요.
2: 네, 제가 얘기는. 네, 한 번, 네, 나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불러보진 않았던 것 같고요. 아직.
0: 저희 조만간 불러드릴게요.
2: 네, 네. 조만간.
0: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조만간 돌아옵니다.
2: 네.
0: 자, 그리고 8411번님, 송축해네, 영화.
2: 아, 딸이 요즘 사역을 쉰다 해서, 사역하시나 보다.
0: 어떤 사역을 하시는데?
2: 가슴이 아픕니다.
0: 아이고.
2: 기도해주세요.
0: 기도할게요.
2: 와, 그런데도 송축해네, 영화.
0: 그래요.
2: 네.
0: 불평할 수 있는데.
2: 네.
0: 와. 이 와중에도 송축해네, 영화.
2: 네. 멋지십니다.
0: 그 바람을 담아서.
2: 네.
0: 자, 그리고 산송가 342장 신청하신 이게 그 너 시험을 당해.
2: 네.
0: 너 시험을 당해. 그렇죠. 네, 네. 사냥. 너무 은혜로운 사냥을 신청해 주셨고요. 4351번님 신청하신 곡은 은혜.
2: 아, 네.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0: 맞아요.
2: 주님 사랑합니다.
0: 네. 저도 오전에 사무실에 그 지선 전도사님이 부르는 은혜를 사무실에 정말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으면 하는 마음에 불평이 나올까 봐 그러고 있었어요.
1: 혹시 뭐 같이 계시던 분이 불평을 하진 않으셨나요? 너무 크게 틀어놓으셨나요?
0: 자, 그리고 우리 조안에서 노래하며 신청하신 7378번님도 계시죠.
1: 네. 근데 딱 진짜 더위 날리기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네. 경쾌하게 정말 흔들 수 있는.
1: 그럼요.
0: 네, 박수 칠 수 있는.
1: 가만히 앉아서는 못 했죠.
0: 그렇죠.
1: 네.
0: 자, 이렇게 여러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끝곡으로 함께 하실 곡은 조금 전 소개해드린 우리 주안에서 노래하는
1: 와, 축하드립니다.
0: 자, 축하드립니다. 이분께 저희가 커피 보내드리고 한 분 더 드리기로 했잖아요. 딸이 요즘 좀 사역 쉰다고 해서 힘들어
2: 네,
0: 하셨던
2: 네.
0: 8411번님께도 저희가 준비된 선물 좀 보내드릴게요.
2: 축하드립니다. 네.
0: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라이브 사냥은 다음 주에도 계속 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끝곡으로 우리 주안에서 노래하며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저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계신 곳에서 힘차게 또 즐겁게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 사역자 박성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일명 교회 방학. 아, 우리 지금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떠난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분들 오늘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보물 퀴즈, 좀 오늘 아주 색다르게 오래간만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축구 시즌이잖아요.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오늘 보물 퀴즈를 축구 생중계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핸드폰 꺼내 주시고 그걸 퀴즈로 저희가 승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퀴즈 정답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 꺼내셔서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방학생들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자, 우리 방학생들 또 무교생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데, 여러분께서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그분들 이 시간에 무조건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춰주시면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아,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1: 네.
0: 이번 주 금요일날 3차전.
2: 네.
0: 우리 한국
1: 금요일?
0: 이제
1: 네. 네. 금요일인가요?
0: 금요일이죠. 아, 금요일 알고 있는데.
2: 네, 금요일 맞아요. 네.
0: 남아공하고 이제 3차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물 퀴즈를 축구 중계, 중계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1: 축구 중계.
0: 네. 살짝 어설퍼도 건갑다. 이렇게. 아, 영혼 살리기에 애쓰는구나.
2: 네.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 맞아요.
0: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정답.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스포츠 중계를 할 거예요. 스포츠 네. 중계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스포츠 중계를 잘 듣고 어떤 문제를 내는지 여러분께서 들었다가 정답을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인데 이쪽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되,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자, 스포츠 중계.
1: 스포츠 중계.
0: 근데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2: 네.
0: 스포츠 중계니까 잘 들어보시고.
1: 연습은 많이 했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
0: 네, 네. 새로운 도전 한번 해봅니다.
1: 네.
0: 쫑긋하시고요.
1: 네.
0: 여러분께서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봅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마지막 조금 있다가는 우리가 이제 퀴즈가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출발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 스포츠캐스터 김현수입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멕시코에서 우리 붉은 악마 선수들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생뚱맞게 이곳 스타디움에서는 극적인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창무 고현 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김 위원님 오늘 네. 생중계에서 어떤 상대가 결승전을 펼치죠?
1: 아, 네. 오늘 이스라엘 FC와 이집트 FC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팀인데요.
0: 네.
1: 아, 살짝 쫓기고 있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고현 위원님. 그러면은 이 이집트 FC 어떤 팀이죠?
2: 네,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죠.
0: 네.
2: 일단 이스라엘에 비해 장비가 아주 좋아요.
0: 네.
2: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맹추격하고 있는데요.
0: 네.
2: 이스라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FC 앞으로 정신없이 나가고 있는데요. 앞에는 큰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1: 아, 이스라엘 FC 완전히 포위당했네요. 더 이상 나아갈 공간이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급진 말로 진퇴양난이라 하죠. 이강인이 와도 황희찬이 와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0: 그렇습니다. 하지만 캡틴, 우리의 주장 모세 선수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모세 선수 갑자기 지팡이를 들었어요. 어, 이거 어떤 작전이죠?
2: 어, 그러게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플레이가 나올 것 같아요.
0: 모세 선수 지팡이가 바다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지팡이 끝에서 뭔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슛!
1: 어, 골! 바다가 출렁입니다.
0: 어, 바다가 달라집니다.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가 열리고 있어요. 아, 손흥민 슛보다 더 훨씬 강력합니다.
2: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건 비디오 판독이 불가능한 기적이에요.
0: 우와, 이스라엘 FC가 전력 질주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바다 가운데 길을 통과합니다. 그 뒤를 이집트 FC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1: 오, 예, 이스라엘 FC 드디어 간신히 바다를 통과했네요. 어, 그런데 모세 선수 다시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0: 자, 모세 다시 한번 슛. 어, 두 갈래로 나눠진 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2: 우와,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추적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0: 우와. 자, 자, 이스라엘 FC의 승리입니다. 어, 김 위원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승골은 사람이 넣는 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내시며 승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0: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FC가 이집트 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창무, 고현, 캐스터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죠?
2: 네.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3: 미국 갔다 온 기분입니다.
2: 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쫓기며 나아갈 때 앞에 큰 바다가 있었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용해 이 바다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그렇습니다. 이 바다의 이름이 무엇일지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그 바다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 바다 이름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방학생 뭐 5년 방학, 10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방학 무교생들 무조건 선물을 드리니까요. 자, 이 찬양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0: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500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은 생뚱맞게 갑자기 북중미 월드컵에서 저기 이스라엘 쪽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축구 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지금 반응이 좋네요.
1: 네 엄청 뜨거워요 지금.
0: 생각보다
1: 네.
0: 재밌다고 집중됐고 너무 재밌다. 다행입니다.
1: 아, 이런 말 들으면 예.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
0: 그러니까요. 네. 자 보니까 정답을 아직 발표 전인데 아주 빠르게 정답을 주신 2908번님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요. 거의 뭐 2등으로 왔던 6774번님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 조금 지나가지고 100번째 온 2772번님께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기 좀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가서 한 200번째 2614번님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정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남아공 축구가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에요. 예, 문자창이
2: 둘이 금요일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내가 틀렸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10시.
1: 처음에는 좀 가물가물해요.
0: 계속 금요일날만 하다 보니까 네. 헷갈려가지고
1: 금요일로
0: 처음에는 정답보다도 네. 이 문자가 더 많았어요.
2: 더 많이 목요일입니다.
0: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10시에요. 그렇죠. 네. 아, 목요일 10시 남아공 3차전 목요일 10시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날 줘서 죄송해요. 네. 자,

0: 뭐 제부도가 나왔어요. 제부도 땡입니다. 제부도가 나왔어요. 예. 방학생들도 있습니다.
1: 네.
0: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무교이신 분들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무조건 드려요. 아 너무 재밌다고.
1: 네. 네.
0: 와. 저희 힘을 얻네요. 힘을 얻습니다. 너무 중계를 잘해서 진짜 축구 경기인 줄.

0: 했어요, 이거.
1: 네.
0: 그렇습니다. 자,
1: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
0: 그러니까
1: 네.
0: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 FC와 이집트 FC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스타디움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막 경기를 펼쳤는데
1: 네,
0: 그
1: 무슨 바다인가?
0: 그 큰 네. 바다 이름이 뭐냐? 이게 네. 오늘 문제거든요.
1: 무교이신 분들을 위해서 힌트도 좀 드리긴 해야 될것 같은데요.
0: 예, 예.
1: 이쪽 바다가 색깔이 빨개요.
0: 아, 그렇구나.
1: 아, 그래서 아, 이거 힌트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빨간
1: 혹시 모르시는
0: 바다.
1: 분들을 위해서 빨간 바다.
0: 붉은
1: 네.
0: 바다입니다.
1: 네,
0: 붉은 자, 바다. 내가 이쯤 되면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에서 계속 지금 선물 당첨자 제가 부릅니다. 그리고 방학이나 무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런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몇 년 방학, 내가 코로나 방학이다. 그럼 한 5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1: 모르겠다.
0: 아, 그래도
1: 네.
0: 내가 그, 뭐 성경에 바다가 한두 개냐?
1: 네.
0: 그렇죠. 그중에서 내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1: 아, 그럼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기 드리겠습니다.
0: 보기 갑니다. 보기.
1: 네. 첫 번째 1번 흥해라. 흥해. 저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코를 애기들 코 잡고 흥해. 흥해. 흥해. 네.
2: 그랬나요?
1: 2번 홍해. 홍해. 아하, 홍해라. 네, 3번.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망해. 어, 망해. 네. 네, 4번. 고마해. 4번. 고마해. 5번도 있습니다. 우리 오드지 선다형입니다. 5번은 그만하라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2: 오지 선다형에서 어려운 것 같은데.
1: 아, 너무 어려운데. 네.
0: 흥해냐, 홍해냐, 망해냐, 고마해. 그만하라니까.
1: 네. 네.
0: 흥해, 홍해. 잘 들으셔야 돼요.
1: 네.
0: 흥해, 홍해, 망해, 고마해. 그만하라니까. 여기서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어? 나 이거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도 정답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정답 그리고 이제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무교 방학생들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세요.

0: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보물 퀴즈를 축구 시즌이어 가지고 저희가 축구 중계식으로 한번 여러분께 나눴는데 생각보다 오늘 반응이 좋아요.
1: 네, 재밌네요.
0: 어떤 분은 바다가 갈라질 때 눈물이 왈칵 나왔대요. 야, 이런 상황에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와. 정말 아우 재미있게 진행하시는데 안 보낼 수가 없다고. 네. 이런 분도 계셨고. 와. 너무 신나고 재밌었대요.
1: 네.
2: 이거 문제 만들고 예시 네. 만드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흥에 홍에 망에 고마에 했는데 청취자분께서 송해 어때요, 송해? 야, 이제는 우리보다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0: 썰렁해도 나왔어요.
2: 썰렁해. 네, 재밌는 거 만들어 내시는 데는 작가로 영입을 하셔야 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네. 네. 송해 썰렁해. 네. 당연히 자.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네.
0: 자, 그럼 진짜 보기 중에 흥에 홍해, 망해, 네. 고마해부터 해가지고 정답은 바로 목사님.
2: 네, 홍해입니다.
0: 그렇습니다. 홍해였어요. 홍해에서 모세가 이제 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다가 지팡이를 탁 하니까는 바다가 갈라졌죠.
2: 네.
0: 하니까 꼴 들어가듯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또 바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왔죠.
2: 네, 네 멋있었습니다.
0: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방학생들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2: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죠.
0: 예.
2: 뭐 월드컵에서 골 한 골 놓고 안 놓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0: 그렇습니다.
2: 그럼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긴 방학 중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하고 통화해보면 편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들 성령이 계신 분들은요. 거듭난 분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자,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260번님 뜨거운 날씨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한바탕 웃고 항상 힘을 얻네요. 홍해 이렇게 정답 맞춰주셨고 와 오, 정말 좋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을 지금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고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전화 연결이 안 될지라도 저희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쓴 분들은 모두 다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이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2: 네. 6946번 쓰시는 분입니다. 핸드폰 끝자리 6946번.
0: 자, 이분이 보니까는 방학이라고 해주셨고
2: 네.
0: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2: 네.
0: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주셔서
2: 전화 한번 받아주세요. 6946 되시는 분. 네, 통화 가고 있습니다.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숙입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3: 아니요, 정차 중입니다.
0: 정차 중이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네. 지역.
3: 거주지는 노원구입니다.
0: 노원구. 오, 네. 그러세요. 오늘 홍해 잘 맞춰주셨고 지금 10개월째 방학 중이시네요?

0: 네네.
1: 예. 그러면 10개월이면은 이제 아직 1년 좀 안 됐는데 오늘 용기 있게 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여기서 이제 방학을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0: 극동방송 들은 지는 3년, 4년?
1: 3년 정도?
0: 된 것 같아요. 5년 된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어떻게, 누구 소개로 들었어요? 우연히 들었어요? 차에서?
0: 아니요. 그, 저희 예전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이 틀어놓은 그 차량에서.
1: 네네.
0: 고정으로 돼 있었어요.
1: 아, 틀어놓은 차량에서 우연히 듣게 됐군요. 그래서 그 뒤로 네. 이제 3년 동안 계속 듣고 있고.
0: 네.
1: 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 제가 선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좋아하시는 선물? 저희 선물 기억나는 거?
0: 도자기 십자가.
1: 도자기 십자가. 아, 그 옛날 건데, 그거. 지금 좀, 지금 사정산 중단됐고. 자, 다른 거. 아니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0: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산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로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0: 주얼리 하겠습니다.
1: 예?
0: 주얼리
1: 주얼리 알겠습니다. 주얼리. 어디 누구 선물하실게요? 본인이 하실게요?
0: 아니요. 저희 와이프
1: 아내분 선물하시려고. 네. 아내분은 지금 어떻게 방학 중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잘 다니십니까?
0: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1: 잘 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 본인만 잠깐 지금 방학 중이시군요.
0: 네.
1: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됐으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으로 생각하고 다시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0: 네.
1: 예? 알겠죠?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번 예?
0: 근데 제가
1: 예
0: 전에 다니던 교회는 말고
1: 예.
0: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데
1: 예
0: 건강한 교회를 찾지 못했겠어요.
1: 아, 그러면은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게요.
0: 네.
1: 알겠습니다. 노원구라고 하셨죠?
0: 네네.
1: 근데 그 아내는 지금 어떻게 그럼 노원구에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나요? 그
0: 아, 전에 저하고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1: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리면은 아내도 그쪽으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 그건 아니고
0: 제가 방학에 들어간 이유가
1: 예.
0: 교회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1: 예.
0: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1: 예.
0: 집사님들 의견하고
1: 아.
0: 많이 달랐고
1: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은 아내하고 교회를 다르게 다닐 수도 있겠네요.
0: 네네.
1: 그거는 한번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과 한번 또 한번 상담도 한번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도 생각해 가족은 같이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주얼리는 아내를 드리고요. 우리 네. 6946번님 또 다른 선물 하나 골라보십시오. 그러면
0: 요거트.
1: 요거트. 요거트 없고 네. 유산균인 것 같은데 왠지.
0: 네, 유산균.
1: 유산균. 알겠습니다. 네. 유산균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 결단하는 기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2: 아, 네. 6945번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아내를 위한 주얼리.
1: 그러니까.
2: 아이, 그래요. 10개월째 교회 여러 가지 사정상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한 번 더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가 한번 따라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네, 계속 나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유, 마음이 참 그러셨겠어요. 아멘. 10개월 동안 참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또 모든 거 잘 해결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0: 저도 기도하고 있다. 방송 끝나고 저하고만 통화하면서 네. 같이 한번 좋은 방법 찾아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자, 우리 6946번님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보세요?
1: 네.
2: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는 순간이니까 힘내시고, 하나님과 다시 1대1의 만남 꼭 이번 주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또 청취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자, 아유, 이번에. 10개월이지만 마음이 힘드셨나요?
0: 네. 10개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10개월 그러니까. 교회에 놓 나간다는 건요. 이거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정말 아픈 마음이죠.
2: 아내는 거기를 이미 다니고 있는데
0: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죠.
2: 자기는 가기는 너무 힘든 네. 것 같고.
0: 그래요. 저 한번
2: 아 이게 다른 교회를 또 혼자 다닌다는 게 또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0: 방송 끝나고 저 같이 한번 상담해 보면서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 오늘 홍해 정답과 함께 방학이라는 문자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서 네. 오늘 무교도 있습니다.
0: 무교.
2: 무교. 네. 무교가 있어요. 무교 아. 한번 제가.
3: 네.
0: 홍해도 잘 맞추셨습니다. 5200. 5200 쓰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번호 5200.
2: 저희가 이게 일반 전화로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네. 감안하시고 이거를 일반 전화로 와도 여러분께서 한번 이 시간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5200번님께 네.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가 갑니다. 무교, 무교입니다. 어떤 무교생일지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일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뜨거든요.
4: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예.
4: 네, 안녕하세요.
2: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4: 네네, 안녕하세요.
2: 자, 우리 예. 무교라고 문자 주신 분 맞죠?
4: 예, 예, 맞습니다.
2: 운전 중은 아니시고요.
4: 아, 지금 미용 중입니다.
0: 아, 미용. 괜찮습니다. 미용 좀 활용합니다.
2: 혹시 미용실인가요? 미용실?
4: 예, 미용실에서요, 원장님이. 아,
2: 그 유명한 쌍문동 미용실인가요?
4: 아이고, 예, 맞습니다.
0: 국동방송 지점입니다,
3: 네,
0: 거기.
3: 그러니까
0: 쌍문동 지점.
2: 특파원이에요, 특파원.
0: 아, 특파원. 네.
2: 쌍문동 특파원. 우리 원장님께 네. 걸리면, 아, 걸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4: 아, 예.
2: 거기 단골이세요? 단골?
4: 예, 예. 단골입니다.
2: 단골인데, 예. 이 방송 듣다가 이렇게 문자 보낸 건 처음이신 것 같은데?
4: 예, 처음입니다.
2: 처음이죠? 이 시간.
4: 저... 예. 강요하셔가지고.
2: 강요. 네. 아니, 그런 강요는 좋아요.
0: 아, 그럼요. 선물도 네. 드리는데. 아,
2: 그러니까. 시간 지나 보면 알 거예요.
4: 강요 당한 것 같아요.
2: 아, 잘하셨
0: 재미있으셨죠, 그래도?
4: 아, 예, 재밌었어요.
2: 어떻게, 축구 중계 좀 괜찮았어요?
4: 올 때마다 좋은 방송, 여기 좋은 내용 많이 듣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근데 아마 이 시간대 퀴즈 하는 시간대는 처음이신가 봐요.
4: 예.
2: 그러니까 아마 강요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예. 아마 예.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오늘 홍해 정답 네. 맞춰주셨으니까, 네. 선물, 아까 제가 좀 전에 아까 그분하고 얘기했던 거 들으신 거 있죠? 선물 리스트. 아니, 못 들었어요?
4: 못 들었습니다.
2: 자, 예.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소곱창전골 예.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우와. 견과, 그 다음에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네. 레모나 여기서 네. 고르신다면?
4: 아니, 너무 많아.
2: 제가 막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막 아까 중계하듯이
0: 딱 와닿는
4: 다 주시진 않죠.
2: 예? 네?
4: 다 주시진 않죠.
2: 아니, 다 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또 줘야 돼가지고 예.
4: 예.
2: 아, 두 개까지는 드릴게요 그러면. 두 개까지.
4: 아이고, 아이고. 예.
0: 두 개 고르세요.
2: 네.
4: 그 위에 아까 물어보신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새
2: 자, 소곱창 유산균 김

0: 열무, 순무, 연어,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화장품.
0: 화장품. 화장품은 네. 왠지 아내 거. 맞죠?
1: 아니, 딸내미 거.
0: 딸내미 거. 자, 보니까, 보니까는.
1: 아, 보니까 그러면. 예, 제 거.
2: 네, 하나 더 고르세요.
0: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 더.
1: 아, 그, 저기.
0: 예.
1: 아, 열무, 뭐.
0: 아, 김치, 김치. 오, 오케이.
1: 예, 예.
0: 김치. 그, 김치는 또 이제 아내에게 이쁨 받으려고. 예. 본인이 무교면은 교회를 안 다녀봤나요?
1: 아, 뭐, 거의 다니지는 않았어요.
0: 어, 거의 다녀보진 않았어요.
1: 예. 아내랑. 스쿨만 나왔습니다.
0: 예?
1: 미션 스쿨 나왔어요.
0: 아, 미션 스쿨 나왔고.
2: 아, 미션 스쿨 나와서 잘 아시겠네요. 네.
0: 딸하고
2: 네.
0: 아내는요?
1: 마찬가지예요.
0: 마찬가지예요. 예. 무교.
1: 예, 예.
0: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쌍문동 오면, 쌍문동 미용실 오면, 원장님 예.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1: 참, 좋은 일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다.
0: 좀 밝고 좀 괜찮지 않나요, 원장님?
1: 아주 괜찮죠.
0: 아주, 예.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1: 예.
0: 제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1: 예.
0: 근데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아, 왜냐면 예. 이 방송을 틀어놓고, 어? 예. 자기 삶도 바쁜데
1: 예.
0: 그 계시는 분들 우리 손님들이 인생에서 예. 정말 좋은 거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좋은 푸시를 하시더라고요.
1: 아, 예. 그러신 것
0: 이게
1: 같아요.
0: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5200번님이. 네. 근데 다 아, 결국에는 네.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
1: 예.
0: 처음에는 이렇게 푸시를 받다가도
1: 네.
0: 예.
1: 네.
0: 이게 이제 예수님 얘기 들어봤잖아요. 미션 스쿨 나왔으니까.
1: 네. 네네.
0: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저희와 함께.
1: 아, 예. 예. 예.
0: 그
1: 예.
0: 가족에게 정말 천국을. 근데 천국은 예. 예수님 믿었을 때.
1: 예, 예.
0: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1: 네네네.
0: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네.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1: 예.
0: 천국처럼 막 이 땅을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예. 5200번님이 한번 예. 교회 나가셔서 그 예수님 한번 꼭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그 예가 진짜 교회 간다는 예인가요? 예? 갑자기 조용해지네. 예?
1: 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0: 생각 좀. 저희가 쌍문동에서 교회를, 집 근처에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1: 네.
0: 이번 주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요번 주는 제가 어디 갑니다.
0: 어제 가니까 다음 주 그러면. 그러면 다음 주.
1: 다음 주요?
0: 다음 주 7월 첫째 주.
1: 다,
0: 이번 주 안 된다면 제가 포기할 줄 알았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7월 첫째 주. 예?
1: 어때? 답은 못 드립니다.
0: 예?
1: 답은 못 드립니다.
0: 답은 못 드리지만 우리 7월 첫째 주에 저희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가보시는 걸로. 예?
1: 네.
0: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네. 한번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5200분 정말 말씀 한마디 딱 하시면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인사를 해도 가지요 안 하는데 정말 내가 한 말은 지킬 줄 아는 멋있는 분.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자, 저 한번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감동이에요. 아멘. 어쨌든 마음에 이제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시면 교회 꼭 나가세요. 너무 하나님 살아계시면 꼭 강한 네. 마음 주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네. 그 주얼리는 문자로 드리거든요.
1: 예.
0: 문자로 드리면 복사해서 아내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아내하고 딸에게 예.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0: 주셔서 나중에 진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가정 꼭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막 뭔가 밀어붙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실 수 있어요. 나중에 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쌍문동 미용실 계속 다니시고요.
1: 쌍문동 원장님, 우리 전국 모든 청취자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2: 너무 감사해요. 쌍문동 가고 싶다.
0: 24시간 다 틀어놓고 있고.
1: 원장님 모셔서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러니까. 간증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좋을 것
0: 자,
1: 같아요.
0: 우리 5200번님 감사해요.
1: 고맙습니다.
0: 저희가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릴게요. 아, 지금 쌍문동에서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2: 아우, 대단하네요.
0: 이런 미용실과 네일샵과 마사지샵들이 꽤 있습니다.
1: 이야,
2: 대단해요.
1: 월드컵 중계도 재밌고 쌍문동 원장님 내용도 재밌고 그러니까요. 오늘 즐거운 새끼랄입니다.
0: 아. 단연 미용실 중에서 이분이 탑입니다.
2: 탑. 네, 탑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1: 대전에 보고 싶어요, 한번. 네.
0: 그다음에 대전에 어디 김밥집이 있어요.
1: 대전에 김밥집.
2: 아, 그래요?
0: 거기도 지금 막 전도 한 두세 명 했거든요.
1: 아, 그래. 대전에 김밥집.
2: 진짜.
1: 우리 경쟁 한번 붙여볼까요? 쌍문동 미용실 대전의 김밥집 또 어디 나올까요? 이제
2: 대단하네요. 진짜
0: 용기 있게 야. 그 가게에서
2: 쉽지 그 않거든요. 진짜
1: 멋있습니다.
2: 네.
0: 진짜 아주 좋은 자극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 제대로 된 전파 선교사
0: 그렇습니다. 자, 또 방학생 지금 전화 한번 네. 걸읍니다.
2: 네.
0: 5479번님.
1: 5479번님.
0: 네,
1: 5479.
0: 자, 빨리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1: 아, 오늘은 시간이 없어.
0: 예, 5479번님. 아, 안 받습니다. 이럴 때 한 번만 더.
1: 네. 5479, 한 번 더 누릅니다.
2: 네.
0: 일반 전화예요.
1: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일반 전화 오면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극동방송 일반 전화입니다.
0: 5479번. 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자, 그러면
1: 601
0: 다음 분. 아. 다음 분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
1: 8254. 네,
2: 8254. 8254님. 네.
0: 8254. 자, 일반 전화 합니다. 8254번님. 홍해 정답 맞춰주셨고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입니다.
3: 지금 고객님께서
0: 전화를 안 받아. 아, 일반 전화에서 지금 이상한 전화는 보이스피싱인 줄
2: 네. 그럴 수도 있죠.
0: 자, 근데 바로 전화는 또 받는 네. 분들이 있어요.
1: 네, 한 번 더.
0: 8254.
2: 8254.
0: 8254. 제발 받아주세요.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너무 귀한, 너무 중요한 전화예요. 자, 아까 축구 중계처럼 슈 받아라 슈
1: 현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자, 601호 한번 눌러봐 주세요. 601호 6044 네 6044
0: 자, 그러면 다음 분. 자, 오늘 방학생들이 오늘 전화를 안 받네요.
1: 6044
0: 6044번 끝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0: 여러분의
1: 끝번호. 홍해 잘 적어주셨습니다. 아. 6044 끝번호 6044 마지막 세 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2대 네. 0, 3대 0이 돼야 되는데 세 골 들어가야 됩니다. 6044
0: 6044 자. 신호 가고 있어요.
2: 자,
0: 신호 가고 있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1: 아, 이대로 끝나나요?
2: 아, 그러니까요.
1: 아, 경기 이대로 끝나나요?
2: 아, 아쉽습니다.
0: 예. 아, 진짜.
1: 네, 이제 아. 로즈 타임이라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0: 6044 아까 첫 번째였죠?
1: 네.
0: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1: 6044
0: 한 번 더. 6044 어떤 분들은 이렇게 쑥스러워가지고
2: 네.
0: 일부러 안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럴 수도 있어요.
0: 쑥스러워가지고 나 같아도 안 받을 것 같아.
1: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0: 너무 쑥스러워.
3: 막상 전화벨.

0: 띄우면
1: 601호 또 빨리 자, 눌러봐 601호
2: 빨리
1: 자 사자 안 받으면 601호도
0: 있어요. 601호도
2: 네
1: 601호 네 계속 밀려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자 601호 자, 마지막 어떻게, 시간입니다.
0: 어떻게 슛 들어갈까요?
1: 네, 네. 이제
2: 마지막 연장
1: 연장 네 로즈 네. 타임 적용됩니다.
2: 자 601호 오늘 마지막입니다.
0: 받으실 것 같아.
1: 경기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이렇게 끝나나요?
0: 이렇게 끝나나요?
1: 아, 두 골로 끝나는가요?
2: 자, 한 번만 더 하고
1: 한 번만 더 네
2: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김인숙 PD님 네 포기할 수 없어요.
1: 전국에 있는 애청자 청취자분들이 네. 다 가슴 졸이면서 제발 601호번 받아주세요. 601호
2: 자, 마지막 연장전 자,
1: 연장 601호. 마지막
2: 연장전
1: 네
2: 골든 골이 들어갈지 끝끝내 받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1: 다음 경기를 기대해야
2: 다음
1: 되겠습니다.
2: 경기는 목요일 10시로
1: 다음 목요일 10시로
0: 네, 목요일 10시로
2: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종료인가봐요.
1: 네. 그런가 봅니다. 전화도 방학인가 봅니다. 아쉬워서 계속 올라와 주시네요. 올려주시네요. 네.
2: 주인님께 전화도 방학인가 보다고.
1: 참.
2: 자, 우리 울산에서 네. 꽃바구니 너무 잘 받았다고.
0: 너무 좋았겠다.
1: 감사합니다. 자,
2: 대전 사는 동생 이렇게 막 전도 요청한 분도 있고
1: 쌍문동 미용실 가고 네. 싶어요. 쌍문동 미원장님 기도합니다. 쌍문동 미용실 환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많이들 올라오세요.
2: 아이고
0: 곧 모실 것 같아요 우리 쌍문동 원장님.
2: 그러니까 그쵸?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0: 네. 원장님.
2: 친정언니 이렇게 또 전도 요청한 분도 계시고
0: 와.
1: 네.
2: 자 많은 분들 네. 이렇게 또 주셨는데 오늘 소개를 다 하지 못해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또 더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과 또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못 받은 분은 방송 끝나고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고 무조건 선물을 드려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물 퀴즈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그리고 고연교회 네. 개복교회 고연 집사님 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한인선교사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아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 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감리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정림 사모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갈마 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 선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 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나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어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갓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JEBS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갓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 위치한 세종 주님의 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건강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약대 교수 데릭 김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주님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파리의 뒤를 쫓아다니면 화장실 주위만 돌아다니게 되고

꿀벌의 뒤를 쫓아다니면 꽃밭을 다니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의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자주 들리는 것, 화장실이기 때문에 파리의 뒤를 쫓아다니면 화장실 주위를 맴돌게 될 것이고, 꿀벌, 꽃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꿀벌이기 때문에 꿀벌을 쫓아다니면 꽃밭을 다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일들과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나는 똑같은데 내 주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화장실 주위를 맴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꽃밭을 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곳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일부러 계획하고 생각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내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자만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건데 억지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다라는 겁니다. 억지스러운 것, 어떤 것이냐면 누가 일부러 나를 찾아온다거나 누가 일부러 나와 만남을 계획하는 것, 이게 좀 억지스러운 겁니다. 때로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 왜 나에게 접근했을까?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다라는 풍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계획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이루어집니다. 가령 우리가 사는 집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결정하고 또 집을 살 때에 지나가다가 눈에 띄었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우연히 이야기를 한 걸 마주쳤다고 해서 사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마련할 때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마련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들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만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남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연스러운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희상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 인연을 살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인연, 많은 만남을 갖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만남이 중요한 만남인지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놓친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만남이 중요한 만남인 줄 아는데도 중요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현명한 사람은 중요한 만남은 말할 것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만남도 내게 있어서 중요하고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간다라는 것이 이 시의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은 사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순간이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요만큼일 때 나는 만남을 통해서 이 세계를 넓혀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일 때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가지

것들을 이만큼 늘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내게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좋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만남은 내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내게 나쁜 세상을 열어주고 나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은 사실 재앙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만남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좋은 일을 가져오고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만남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는 그의 인생에 가장 특별한 만남, 좋은 만남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도 축복의 만남을 가진 사람이 되고 축복의 만남을 가진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선행으로 응답하십시오. 축복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 선행으로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립니다. 제법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가면 꼭 들려야 하는 것,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일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리고를 들렸고요. 그리고 이곳 도시의 거의 중심에 있는 한 나무를 찾았습니다. 사실 교통이 번잡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보고 차를 좀 멀리 세워놓고 다시 와서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던 그 나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사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뽕나무와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무화과와 비슷하게 생겨서 돌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말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는데 그 앞에 부분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데 바로 뒷부분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말미, 거의 끝자락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충분한 명성을 쌓았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셔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가신다고 하면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그 위로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삭개오는 먼 발치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끝에서라도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기쁨으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은 그 뒤에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무르러 들어갔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삭개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날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서라도 얼굴만 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 그냥

사람만 보고 돌아가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난주에도 만났고 또 오늘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이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반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에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의 제일 마지막에는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자기 병 고침을 원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준 이유,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반응했던 이유를 누가복음 18장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크게 자라면 한 20m까지 자라지만 그리 튼튼한 나무가 아닙니다. 보면 그 가지가 좀 볼품없이 막 휘어져 있고요. 얇습니다.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세리장, 오늘로 이야기하면 여리고 사실 작은 성이 아니거든요. 큰 도시인데 그 큰 도시에 세무를 책임지는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방 세무서장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부자라는 별칭을 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가진 그 부가 꽤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리장이요 부자로서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생각할 때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담한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믿음의 행동을 한 삭개오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속에 믿음이 단단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가는 것을 사람들은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방하고 수군댔습니다. 비수를 맞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만나서 내 소원 이루어서 참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죄인이라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비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를 돌아서 자기의 위세를 몰아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같이 비방하거나 욕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비방에 8절 말씀해 보면 삭개오는 선행으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여러분, 만남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만남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삭개오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8절의 하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전에 했던 것을 요 구절 가운데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을 어떻게 거뒀느냐? 지역별로 세금을 할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할당된 것을 세리장은 무조건 채웠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사람들에게 겁박할 수도 있었고요. 때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남의 것을 속여 뺏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악한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선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삭개오를 비방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해도 내가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나는 선함으로 응답해 주는 사람. 내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선함으로 갚아주는 변화가 생긴 사람.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갚아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은 그냥 만나고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선을 행하는 모습, 축복의 모습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쁨을 나누십시오. 기쁨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두 번째 구절 말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되어지는 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삭개오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선포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 누구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은 누구를 조상으로 해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사실 다른 유대인들과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삭개오는 이제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속이고 빼앗는 일을 했습니다. 빼앗는다는 것은 조금 순화된 표현이고요. 그 뜻을 보면 강탈하고 괴롭히고 억압했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 동족에게 그런 겁니다. 자기 가족에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족들은 삭개오를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속여서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아브라함 자손됨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동족으로부터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니야 라고 배척됐던 사람들, 마음에 슬픔이 있던 이 삭개오에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됨, 가족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게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삶의 굴곡진 때에서 나도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삭개오만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내 인생의 굴곡진 순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내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 무엇이냐면 삭개오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 특별히 8절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행여나 억울하게 자기에게 뺏긴 사람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라고 합니다. 보통 갚는 건 배상 두 배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배의 배상 네 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삭개오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삭개오로부터 받은 사람들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풍요롭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예전에 빼앗던 것을 두 배도 아니고 네 배로 돌려받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마음의 기쁨이 회복된 것을 내가 회복되었으니까 좋아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상에서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냐?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때 우리는 자꾸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별로 좋지 않은 일, 유쾌하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엔 만날 기회가 있어서 좀 피하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장이 나를 찾아오면 나에게 뭘 뜯어갈까? 내가 뭘 뺏길까? 도망가는 사람, 피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유쾌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으니 삭개오가 나를 찾아오면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삭개오를 또 만나고 싶고요. 또 보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속에 기쁨과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은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 기쁨을 세상에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쁨을 나누어주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모습. 그 모습을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21-0262번 청주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7화 도인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0: 신통한 도인이었던 길선주. 철로 역정 속에서 길 잃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는 말하는 자에서 듣는 자로, 지도자에서 순례자의 길로 가는 길목에 서게 된다. 그날 새벽 길선주는 익숙한 자리에 앉아있다. 삼령신군 앞, 그가 평생 답을 구해온 곳이었다.
1: 삼령신군님, 길선주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길을 찾으라 말했고, 길을 찾으려면 기도하라 말했죠. 스스로의 길도 찾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늘 제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0: 이젠 저도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 말입니다.
1: 선생님, 안 추우세요? 아직 쌀쌀한데. 이 꼭두 새벽부터 대단하십니다.
0: 그 책을 읽었더니 마음이 더 심란해져서 통 잠을 못 자.
1: 아, 철로 역정이요?
0: 아주 깊이 있고 흥미롭더구나. 율법으로 우려줄 수 없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욱 깨닫게 된다. 꼭 나에게 하는 말인 것 같지 않나?
1: 아니, 그 두꺼운 책을 벌써 다 읽으셨어요?
0: 아니, 금방 읽히던데 뭘. 너 혹시 다른 책도 가지고 있니?
1: 아, 그럼요. 지금 다시 가서 얼른 가져올게요.
0: 그런데 어쩐 일이야, 이 새벽부터?
1: 새벽기도 가는 중이었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와 봤어요.
0: 그럼 나중에 천천히 갖다 주렴.
1: 아니에요. 지금 얼른 가져다 드릴게요.
2: 길선주는 김종섭이 이상했다. 자신의 제자였을 때는 늘 술에 취해서 늦게 일어나고 게으름을 부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떠나 예수를 만났다 말한 뒤로 변했다. 어쩌면 예수교가 참 도인지도 모르겠다 싶었지만 20년 넘게 신봉해온 선도를 버리기에는 불안했다.
0: 지금까지 제가 따르던 길이 정말, 정말 도였습니까? 삼령 신부님,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
3: 근데 요즘 도사님 댁 왜 이렇게 조용하대?
4: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요즘 좀 그렇지, 응?
3: 지난번에 우리 둘째 이마에 이 좁쌀만한 뾰루지가 난 것도 뭐 기운이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 막 뭐라고 하셨는데 요 며칠 코빼기도 안 보이셔.
5: 엄마, 아직 못 들었어? 누가 그러던데? 도사님이 요즘 신령님을 못 뱉는다고.
4: 어머, 어머, 그럼 어떡해. 우리 이번 농사 망하는 거 아니야? 아유, 이제 좀 있으면 모내기인데 길한 날도 모르면은, 응?
3: 근데 최근에 도사님 얼굴이 좀 이상해졌어. 눈빛이 예전에 뭔가 짜릿했는데 말이야. 요즘은 좀 순해진 느낌이랄까?
4: 어메나, 어메나. 신령님을 못 빼갖고 연발이 떨어졌나?
5: 아, 맞다! 지난주에 옆마을 사람이 애 데리고 점보러 갔는데 도사님이 그냥 돌려보냈대요.
4: 아이고, 점도 안 부신다고?
3: 설마. 아, 이러다 신령이 노하시는 거 아니요?
5: 신령님 모시는 사람이 잘못하면 더 크게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4: 아이고, 이거 진짜 큰일이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 어? 아이고, 이걸 어떡해.
2: 사람들은 길선주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길선주는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
1: 요즘 산에 너무 자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몸 상하시겠어요.
0: 몸은 상해도 괜찮다. 이 마음이 상하는 게 영 불편하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1: 그럼 그냥 편하게 물어보세요.
0: 누구한테?
1: 선생님이 모시는 그 신부님께요.
0: 안 했겠냐?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예수가 참 도인지 거짓도인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몇 번을 전했는지 모른다.
1: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0: 오히려 내 마음만 더 복잡해졌다.
1: 그럼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기도해보면 어떠세요?
0: 어? 하나님 아버지? 아이 참, 어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놈아.
1: 그럼 아버지란 치고는 빼고 그냥 상제님하고 부르면 되죠. 원래 선생님 기도드리듯이요.
2: 유교 문화권이었던 우리는 세계를 창조하고 이를 주재하는 초월자를 상제라 불렀다. 자연신이자 하늘에서 지상을 감독하고 인간의 생사를 관할하는 존재. 말 그대로 하늘님이라 불렀던 이 표현은 훗날 기독교와 합해지면서 하나님이 되었다.
0: 상제님, 이렇게 불러도 되겠지요? 제 말 듣고 계십니까? 왜 예수 씨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제 기도가

0: 들리신다면 참된 도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1: 급기야 그는 모든 향을 정리하고 조상신마저 정리한 후 금식하며 기도에 열중한다.
0: 원래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좋아요. 하느님. 아니, 하나님. 예. 전 도사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길을 알려주고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길은 도통 모르겠습니다. 왜 저를 버리십니까? 예? 하나님, 제게도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2: 선주야.
0: 누구시죠?
2: 길선주.
0: 또 들렸어. 혹시 마음의 소린가? 아니,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 겁니까?
2: 내 사랑하는 아들, 길선주야.
0: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신 게 맞다면
2: 내가 네가 찾는 그니라.
0: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을 살린답치고 스스로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 죄를 살려주십시오.
1: 그는 울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수많은 감정이 물밑듯 터져나왔다.
0: 너무 낯설지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니 너무 따뜻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아버지라 불러도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감히? 그래, 분명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어. 아니, 분명 아들이라고 하셨어.
1: 민족 구원을 위한 도를 찾아 20년을 수련했지만 자신의 마음 하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무력했던 그였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3: 봤어? 도사님 댁 제단 없어진 거. 아니, 요 며칠 향도 안 피우시고 심지어 정한 수도 없어.
4: 나도 봤어. 응? 그 지붕 위에 붙여둔 부적도 싹 사라졌더라고.
3: 어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4: 그 책상에, 응? 성경이 올려졌더라?
3: 뭐? 성경?
4: 응.
3: 아니, 도사님이 웬 성경?
5: 삼령신군인지 뭔지한테 퇴짜 맞았나 보네.
3: 아이고, 그럴리가.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이신디.
1: 길선주의 변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6: 아유, 안녕들 하십니까?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3: 아이고, 도사님. 아이고, 안 그래도 요새 통 안 보이셔가지고 걱정했었는데 괜찮으시죠?
6: 네. 아, 제가 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4: 저 이제 점도 안 보시고 재단도 다 치우셨다던데 맞아요?
6: 예. 앞으로 길을 가르쳐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배우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7: 와, 이 향냄새가 다 빠졌는데요? 그 많던 신상들은 다 어디 갔어요?
6: 저기 창고 안에 다 가둬버렸다.
7: 고요한 집이 됐네요.
6: 요즘 말이야,

0: 자네가 준 성경이 자꾸 날 울려. 이 부분 봐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 요한복음 14장. 저도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0: 숨을 쉴 수 없었어. 길. 내가 그렇게 외쳤던 그 말. 그런데 그 길이 사람이 되셨다고.
1: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십니다.
2: 자신이 평생 말했던 도라는 단어가 사람이 되어 왔다는 말에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꿈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
1: 예수님으로 오셔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찾던 도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0: 그렇구나.
2: 길선주, 도인이었던 그는 복음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한국 초대교회의 목사가 되어 한국교회 대표인물 가운데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6화 도인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생각도 말도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 목적 있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슴 한 마리, 김호호 씨의 김대현 곡으로 바리톤 오현명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사슴에게 사냥꾼은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슴이 사냥꾼을 피해 정처 없이 도망만 다니는 삶 같지만

그리운님을 찾는 여정에 있음을 노래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연약한 사슴 같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임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도 주의 예정하심을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길 기도하며 주를 더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억 조병화 씨의 김성태 곡으로 바리톤 변병철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보내드렸던 가곡은 저구름 흘러가는 곳 김용호 씨의 김동진 곡으로 소프라노 이재숙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

됐습니다. 그러니 주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더 단단히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라지꽃, 유경환 씨의 박지훈 곡으로 소프라노 강혜정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님의 얼굴, 이혜리 씨의 심순보 곡으로 바리톤 송기창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가곡은 6월의 고백, 작사 작곡의 하은지, 테너 유채훈이 노래합니다. 멀리서 보면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해 보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정하심을 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목표가 다르고 도착지가 다르고 방법이 다른 삶입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터가 굳어져가며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풀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딱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풀꽃은 누가 눈길을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그리고 오래 보아야지 사랑스러움을 알게 되고 그런 건 정말 시인의 통찰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43년 동안 교단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장이들하고 막 부대끼면서 얼마나 때로 보면 말썽 일으키고 하니까 믿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래 보니까 참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러한 사랑과 그런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들었어요. 이게 심하다. 뭔가 영혼을 울리는 문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이 뭔가 하고 보니까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 너도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뭐가 예쁜지 뭐 사랑스러운지 몰라. 근데 너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너도 사랑스럽고 예쁜 사람이야. 너도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20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에 비극이 있다. 참상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피상성이다. 그랬어요. 이 시대의 비극이 뭐 돈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외피만 알고 너무 가볍고 얕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비극이다. 그렇게 설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이 풀꽃같이 그냥 지나쳐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들여다보면서 이게 얼마나 예쁜지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느끼는 것처럼 그러한 오래되고 깊이 있고 그리고 참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막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사도신경 때문에 헉헉 이렇게 숨이 차일 거예요. 왜냐하면 드르륵 하고 가니까. 우리는 또박또박 하자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우리는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효과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 한번 외우다가 아 그렇구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이 없는 거죠. 딱 하고 가는 거죠. 사도신경이 숨겨달라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얼마나 비상적으로 얼마나 외피적으로 대충하고 넘어가는지 시간은 줄이고요. 그리고 만만해 보여요. 그냥 하나 또 순서로 뚝딱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깊이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던졌던 그런 깊이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피상성의 직격탄을 맞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있었고요. 자기들 나름으로 자기들의 논리를 신학적으로 세워나가는 이러한 진영 논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으로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그런 자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피상성이었어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대면 병을 고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각각인 거죠. 다 각각이에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아 저거 잘못된 거야. 방언도 못하는데 천국 가겠나 이러고 있고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보고 방언 통역도 안 되는데 그거 만날 해봐라.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면서 비아냥되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겁니다. 비상성이라는 건요. 자기 주장이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가 주장하는 것 그게 다인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죠. 아이들이 뭐 깊은 거를 생각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비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얕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상성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자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행위를 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늘 삐걱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때, 저런 행동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이전에 있었을까 모르는 거죠.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적었어요. 이 시도 참 유명한 시죠, 그렇죠?

사람이 운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짧지만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 인상착의를 보고 누가 온다 라고 얘기하는 건 비상적인 거예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만났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60년 함께 살았던 목사님 네 분이 계셨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목사님 보고 여보 당신은 나를 몰라. 그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몰라.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다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비상성에 직격탄을 맞고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 겁니까? 나는 손인데 왜 너는 나처럼 기능하지 못해? 나는 발인데 너는 왜 이 몸의 하중을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하냐? 나처럼 받쳐봐. 나는 눈인데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너도 코야 입이야 다 봐. 내가 아닌 거는 아닌 거야. 얼마나 치기 어린 그런 유치한 그런 생각이에요. 비상적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바운더리, 나의 경계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얕고 얕은 데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다인 것입니다. 나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 거다. 그런데 두 번째 비상성의 희생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 약한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얕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것이 얕게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헬라인 보는 거를 아주 벌레 씹는 것처럼 보잖아요. 거기에는 자유인,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었고 노예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자들은 참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참 보면 해가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치 있어도 이게 문제고 가치 없어도 문제고 이래저래 싫은 겁니다. 근데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도 원래 약한 거예요. 여러분 약해가지고서 내가 병들어 보세요. 신음소리 나고 힘들고요.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죠? 교회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느냐. 약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예?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단순하게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약화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네가 지금 많이 약하구나. 네가 많이 어렵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예, 나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약자들을 좀 품어 안아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날마다 불평, 불만만 하고 다니냐? 이러는 거죠. 야, 네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엄청 힘들어. 너 그거 알고 있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서 딱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야, 나사렛에 말이야. 구약시대 때 말씀하시던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나오셔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퉁 하면서 하는 소리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는 말은 거짓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빌립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벌써 너를 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맥락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 거짓된 것이 없도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무슨 괜찮은 사람이 나오겠나? 거기는 이방인, 갈릴리, 그리고 튀기들의 그런 고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곳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의 안에 거짓된 것이 없다. 뭘 보고 계신 거예요? 그의 단순한 외피가 아니었어요. 그를 심층적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뭐 빌립을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그거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깜짝 놀래니?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너의 미래에 펼쳐질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있게 살피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희망이 넘치는 겁니다. 뭐 어떤 면에서요? 미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거예요. 예,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점점 더 크게,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지금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시적이고 전물적인 게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낭독을 시키잖아요. 그죠? 성경 낭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외국어를 할 때도 낭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읽는 거는 속독을 하기 때문에 빨리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낭독할 때 일어나는 효과성. 낭독할 때. 낭독을 하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내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천양지 차이인 것입니다. 눈으로 읽다고 읽는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리를 내서 내가 그 소리를 나오는 것을 내가 듣고요. 눈으로 막막을 때리는 것 말고 내 귀전을 때리고요. 그것이 나에게 그 이 청각 기능을 통해서 내 뇌리를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경로들이 함께 조합되는 이 효과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동화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동화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그것은 100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나다나엘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네가 지금 나와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대단하다 이런 거를 답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 내가 메시아니까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답을 향하여 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나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된 존재야. 나는 너의 모든 삶에 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은 존재야 하는 거를 예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나다나엘이 예수님 한번 잘 만나가지고 팔자 피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다나엘을 보고 계신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네, 여러분 머리털까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너희들 세포까지 다 세웠다. 그죠? 너희들에 대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모든 걸 안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 참새들도 안고 뜨는 것, 날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알고 있어. 내 주권하에 있어. 하물며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을 미시적으로 아실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의 앞으로 이룰 거시적인 눈까지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요. 하나도 이 땅에 드러난 것이 없을 때 그때 벌써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이미 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그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예, 하나님이 주신 한 문장이에요. 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그렇죠. 나다나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도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이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도 벌써 그렇게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애환과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결점과 내가 참으로 말하지 못할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남김없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너도 그렇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는 어떨까요? 제대로 다 알고 계십니까? 그가 어떤

0: 가지고 그가 자라날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모습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니까 사는 걸까요? 신혼여행 마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토끼가 됐으니 뭐 이러면서 그냥 안심하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재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가치를 넘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그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너무너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셨어요. 그래서 피상성의 희생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피상성을 겪고 깊이 있고 심층적인 그런 인격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과 18절, 24절, 27절에서 다 같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다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피상성의 희생자들은 각자의 영역에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시각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성령께서 행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피상성의 두꺼운 장벽을 깨뜨리고 심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저렇게 말할 때는 뭔가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아마 어렸을 적에 상처가 있었든지 뭔가가 있을 거야. 혹은 내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노출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을 거야. 이해 폭이 커지고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나다나엘 한 사람을 그냥 센 것 그대로, 나타난 그대로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를 택정하시고 그를 계획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미래를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체적이고 통전적이고 입체적인 삶을 그려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앞으로 목장으로 모일 때도요, 이 사람 그냥 왔구나 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한 분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목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셨구나.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함께하는 복된 목장의 삶, 깊이 있고 심층적인 삶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제일교회 042-255-9597번 또는 대전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하는 예림아, 19년 전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적과 같은 감격은 엄마는 평생을 못 잊을 거야. 아장아장 걷던 네가 고3이 되어 가장 힘들다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시간을 야무지게 보내고 있어서 너무나 대견하고 고맙다. 너를 태중에 품고부터 지금까지 너를 향한 엄마의 기도는 네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란다. 너를 위한 기도, 너를 위한 응원, 엄마는 영원히 할 거야. 사랑해, 예림아.
1: 자녀를 위해 19년을 기도해온 엄마. 아이를 위한 기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오늘 편지 속 예림이 참 멋진 청년이 될 것 같죠?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고3 시절을 지나고 있는 딸에게 쓰는 엄마의 편지로 오늘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딸을 위해 들여온 기도가 있대요.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오늘 음성편지에 나왔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거나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평생토록 한 기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요. 참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게 되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편지를 쓴 엄마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고3인 지금까지 19년 동안 그 멋진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를 응원하고 영원토록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라는 멋진 말까지. 이렇게 자녀를 향한 기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가 결국 그 가정의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나의 기도, 그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로 한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뭐 그것을 주제로 사연을 보내주셔도 너무나 좋겠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또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발자취 다 좋습니다. 행저질러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방명록을 남겨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행저질라에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6월 23일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오늘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전송해드릴게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

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나는 내 마음에 조금 역전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꼭 기도문 가져가셔서 내 마음이 미움과 시기와 증오로 가득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신청하셔서 꼭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전송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일을 처리하며 바쁘게 하루를 보냈지만 정작 제 마음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지나온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느라 바빴고 주변을 살피느라 정작 제 영혼은 돌보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하나님, 분주함 속에서 지쳐있던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은 끝났지만 생각은 계속 이어지고 몸은 쉬고 싶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잠시 멈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일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복잡한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이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6월 23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평생에 소망하게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주어진.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천재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짧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아멘.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예수님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겨자씨 비유가 뭐가 불편하다는 거지? 그죠?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비유를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이 크게 된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그런 내용을 조금 떠나서 겨자씨 비유는 정말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희망의 이야기일 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필 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 라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비유에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비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어느 부부의 일기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38개월 된 아들이 눈을 뜨는 순간 나의 전쟁 같은 하루도 시작된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소파 위로 올라가고 의자를 붙잡고 흔들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간다. 혹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넘어질까 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미어캣처럼 온 시골 곤두세운 채 아이의 뒤를 쫓아다녔다. 오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펼쳤다. 똑같은 책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는지 셀 수도 없다. 목이 쉬어 서글픈 소리가 나는데도 아이는 연신 또또를 외쳤고 나는 애써 웃으며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갔다. 점심에는 사서 먹일 수도 있었지만 소중한 아이를 위해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일일이 다져서 이유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탁 앞에서 아이의 칭얼거림과 반항이 시작되었다. 뱉어낸 음식을 치우고 달래며 겨우 먹이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다 지나가 버렸다. 오후가 되니 아이가 열이 나고 계속 칭얼거렸다. 한 시간 기다려 진료를 받았다. 목이 부었단다. 안아달라고 울고 내려놓으면 또 울었다. 팔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안고 달래주었다. 겨우 아이를 재우고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다. 그 자의 소파에 서서 주저앉았다. 온몸에 뼈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거실은 방금 폭탄을 맞은 것처럼 장난감과 기저귀, 그림책들로 엉망진창이었지만 당장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퇴근해 들어왔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돌려보며 남편은 미간이 급격히 찌푸려졌다. 무거운 한숨을 푹 쉬면서 겉옷을 벗더니 발에 걸리는 장난감을 툭 쳐며 말한다.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루 종일 집에서 애랑 놀았으면서 거실 하나 치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 죽여버릴까? 또 다른 일기입니다. 이번엔 남편의 일기예요. 유난히 마음이 시리고 무거운 하루다.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 텅 빈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업무를 시작했다. 오전 회의 자리를 매끄럽게 다듬고 밀려온 고객 불만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들과 조율에 나섰다.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해결책을 찾는데 오전을 다 보냈다. 점심은 시간을 아끼려 책상 앞에서 햄버거로 대충 때웠다. 제대로 쉴 틈도 없이 다시 모니터를 켰다. 팀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놓친 데이터들을 일일이 수정하고 보고서의 수치를 재확인했다. 누군가 보기에는 티도 안 나는 작은 일이지만 일일지 모르지만 프로젝트가 구멍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마지막 확인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할 수 있었다. 몸은 부서질 듯 피곤했지만 회사에 기여했다는 나름의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있었다. 며칠 동안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며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발표를 마치고 나니 긴장이 조금 풀렸다. 솔직히 말하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상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나?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 아니야? 잘해야지. 오타 하나 관리도 못하나?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했던 차가운 아침들, 모니터를 보며 끼니를 때우던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려 애태우던 순간들, 그 모든 수고는 단 한 줄의 평가에도 담기지 않았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남은 것은 오직 오타 하나라는 실패의 낙인 뿐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해야 할 일이 많거나 몸이 피곤할 때가 아닐 겁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그 모든 정성들이, 그런 수고가 무시당할 때 가장 화가 납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소중하게 여긴 노력, 최선을 다해 바친 시간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들 마음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라는 차가운 한마디로 짓밟힐 때 우리의 마음은 무참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일이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나의 정성과 사랑, 희생과 수고가 담긴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시당할 때 우리는 가장 아프고 가장 분노합니다. 그 일에 담긴 나 자신이 부정당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당시의 청중들에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청중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온 정성을 쏟았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열심에 발끝마크도 못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삶의 이유였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수백 년 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언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다윗 왕국의 찬란한 영광이 회복될 거다. 자신들을 짓밟았던 로마는 무참히 무너질 것이다. 강력한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위해서 더 기도했습니다. 더 금식했고요. 더 율법을 지켰습니다. 더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더하면 더 크고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 속에는 기대 속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크고 더 강해지고 더 화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열심으로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라고 말이죠. 순간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다고? 그들의 마음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겨자씨를 그저 작은 씨앗 정도로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겨자는 그리 환영받는 식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밭을 어지럽히는 잡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밭에 함부로 겨자를 심지 말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잡초 같은 겨자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겨자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겨자는요,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리 크게 자라도 1m 남짓자라는 풀이에요. 잡초인 거죠. 예수님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갸웃할 수 있지만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된 과장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나무에 깃드는 새들은 종종 여러 민족들을 의미했거든요. 이방인들을 상징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상상하기조차 싫은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가꾸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퍼져 있고 거기에 이방인들까지 몰려와서 함께 깃들여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강력한 왕국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씨앗이, 순수한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온갖 이방인들이 득실되는, 거룩한 울타리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오는 무질서한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친 정성도 무시당하면 이렇게 피눈물이 나는데 평생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나라는 자신들의 피와 땀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잡초에 비대는 하나님 나라를 듣는 순간 그들은 평생을 바쳐온 종교적 가치와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열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거대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 한 목수를, 초라한 목수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칼을 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힘없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무시했던 그 겨자씨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어요? 말이죠. 지금의 너로는 너무 부족해. 택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도 모르게 무언가신가를 더 해야 안심이 듭니다. 더 좋은 성과를,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인정을, 더 많은 스펙을, 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해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더 뜨거워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더 엄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야 비로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공식을 만듭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의 선행을 더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열심을 더하고 싶고요. 예수의 봉사를 더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체험을, 예수의 금욕을,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배려를, 예수의 성경 공부를 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꼭 필요하고 다 좋은 건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모든 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기도도, 봉사도, 성경 공부도, 사랑과 배려도 반드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열매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위에 덧붙이는 조건들인가? 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것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그렇죠? 신앙인이 되면 성경 공부는 필수고요.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를 왜 할까요? 성경을 왜 배울까요? 간단합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직분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넓히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는 설레임도 아니고요. 예수에 덧붙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우리는 섬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무언가를 이렇게 더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분할까? 정말 십자가만으로 괜찮을까?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이죠.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갈등도 사실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갈등하는 이유는요, 되게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덧붙여 놓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왜 저 집 김 집사는 저렇게 열심히 없지? 저 사람은 왜 봉사를 안 하지? 이 상황에 금식도 안 하나? 기도도 안 하고? 저 정도 헌신 왜 안 하지? 왜 뜨겁지도 않지? 저것도 모르나? 그러길래 내가 행복한 첫 걸음 하라고 했잖아. 방언도 못해? 체험이 아직도 없어?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께 덧붙여진 것으로 말이죠. 예수님 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판단이 시작됩니다. 우월감이 시작되고요. 평가가 시작되고 정죄가 시작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은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평생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아왔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야. 내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에 더하는 것이 조건이었다면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봉사도 열심도 헌신도 성격 공부도 사랑도 배려도 예수에 덧붙여지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이론상으로 알겠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할까요? 복음만으로 충분할까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좋은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전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되는 질문입니다. 겨자씨만으로는 불안합니다.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묻습니다. 이것만으로 될까? 뭐가 더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런데 역사를 돌아오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이 덧붙인 것들보다 복음 자체를 통해 더 크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웅장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주 300년 이전까지 300년이 되기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집이나 때로는 골목이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에서 모였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세련된 행사도 전문적인 시스템도 매력적인 콘텐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를 배우고 함께 떡을 떼고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움직이는 다수가 아니라 핍박받는 소수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과 수십 년 만에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화려한 건물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고 세련된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시스템보다 더 강한 것, 강력한 권력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변화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복음이 만들어낸 삶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가? 왜 저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은 이유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외에는 붙들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회사에서 교회의 외형적 권세가 가장 강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우리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중세, 그렇죠? 하늘을 찌르듯한 거대한 성당들, 빛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던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왕과 황제마저 무시할 수 있었던 교황의 권위,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가장 성공한 시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복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보다 행위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공로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이 강조되고 순례가 강조되고 고행이 강조되고 공로가 강조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교회는 화려했지만 복음은 흐려졌습니다. 건물은 커졌지만 십자가는 작아졌습니다. 권력은 강해졌지만 은혜는 희미해졌습니다. 제도는 견고해졌지만 복음의 생명력은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교인이 줄어든다고 걱정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걱정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걱정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주변

0: 그래서 밀려나는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걱정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숫자가 줄어진다고 무너지는 분이실까요? 재정이 부족하다고 일을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세상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흔들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훨씬 가난했고요. 훨씬 약했고요. 훨씬 불리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해 보일 때 가장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기는 뭘까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건물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사회적 영향력이 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 안에 복음이 흐려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기보다 내부에서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겨자씨 비유가 다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들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라며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가장 약했지만 가장 강했습니다. 반대로 복음이 흐려졌을 때 교회는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거대한 왕국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군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우리는 겨자씨 대신 예수님을 향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할까요? 복음만으로 충분할까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면 충분하다. 내 아들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 천재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042-471-250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됩니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도 깨진 그릇이 되면 날카롭게 변합니다. 힘겨운 세상 이곳저곳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깨진 그릇이 많을수록 세상은 거칠어지고 지름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도 그럴떠보지 않고 다시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비춰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이 운명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깨진 인생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그랜트 오스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 마음가짐이라면 온유는 겸손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온유한 사람은 중요한 주의를 움켜쥐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다. 만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면 갈등이 사라질 것이며 지체들이 섬김에 있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고.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우리에겐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Mercy is Pouring, 예배인도자 데이빗 루이스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온유한 사람은 악한 자들의 횡포 앞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경쟁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처럼 포악한 성질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친구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벤지 아처스의 곡으로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Softly and Tenderly 그리고 이어서 빈야드 뮤직 3 1집 중에서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of God 그리고 이어서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Sweet Song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함춘우의 기타 연주 그리고 조이 그룹의 아카펠라 곡으로 은혜로 들어가네 Only by Grace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함춘우의 기타 연주 그리고 조이 그룹의 아카펠라 곡으로 은혜로 들어가네 오니 바이 그리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겸손과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평안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편곡해서 부른 칼멘의 곡으로 내 구주 예수님 샤우트 더 로드를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주님의 손길을 아직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는데요. 나는 쓸쓸하고 늦은 밤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고 따뜻한 손길이 어깨를 어루만지듯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진 염려로 인해 평강이 깨질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들으면 영혼은 날아갈 듯 가벼워질 것이다. 크건 작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하나님 앞에 앉아 성경을 펼치고 마음과 귀를 열어 사무엘의 기도를 올리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읽어라. 이렇듯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보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쿠스틱 머신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들으시고요. 클래식 화요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그리고 최장순의 찬송 너 시험을 당해까지 듣고 왔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책 성경 말씀은 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수술용 장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의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숙이 만지시고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풍성한 찬양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자, 신청 찬양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옵니다.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강성훈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간 듣고 오셨고요. 성경 속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은 강력하고 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데요.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필사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또 성경 묵상하시면서 찬양 듣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찬양들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고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나누고 싶은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곳에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고귀한 선물 강명식과 유선미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 있는 나에게 한웅재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이윤화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리고 달빛마을의 예수나의 치료자 앞서 듣고 오셨고요. 풍성한 찬양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또 하루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먹거리 골목을 걷다 보면 유독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원조라는 말인데요. 30년 전통 원조 맛집, 원조 할머니 외갓집과 같은 간판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고 진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그 골목을 조금 더 걷다 보면 진짜 원조, 원조의 원조라는 간판들이 줄지어 나타나기도 하죠. 저마다 자신이 진짜 뿌리이자 시작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인간은 참된 원조를 찾고 지켜내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원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비단 맛집뿐만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며 저마다 원조를 자처하는 수많은 소리와 가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철학만 따르면 행복해집니다. 이만큼 성공해야 인생이 핍니다. 라며 그럴듯한 간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모조품들 사이로 진짜 원조, 내 생명의 시작과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변치 않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의 원조가 되시니까요. 세상의 수많은 유사품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분을 향해 굳건히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박성은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나만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러시안 심포니와 함께 했고요. 마지막 곡은 최선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연주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주구입니다. 먹거리 골목에 가거나 유명한 여행지에 도착하면 꼭 보이는 원조라는 말이 있죠. 분명 시작한 곳은 한 곳일 텐데 너나 할 것 없이 원조를 자처해서 간판에 적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한 단어가 주는 묘한 신뢰감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는 점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원조라는 단어에 쉽게 이끌리는 편이신가요? 우리가 그 단어에 이끌리는 이유는 어쩌면 가짜가 아닌 진짜를 맛보고 싶고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선택을 하고 싶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혼도 늘 참된 것, 진짜를 갈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이 저마다 인생의 정답이라며 내가 원조라며 손짓하지만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원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만 머무는 이 평안한 밤 보내시면 좋겠어요. 원조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까요.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 채팅창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함께 신청곡도 남겨주시면 그 귀한 찬양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신은미의 빈들의 마른 풀가치와 데릭 존슨스 보컬 오케스트라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영어 찬양 아카펠라로 전해드리고요. 김구삼의 성자의 귀한 몸까지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운 상황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넘겨지고 신문받고 혼자 서야 하는 순간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놀랍게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준비가 필요하고 말이 막힐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친히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박해의 상황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 진실을 말해야 할 자리, 위로의 말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내 말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께 의지할 때 우리의 입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두려움보다 신뢰를, 준비보다 의탁을 선택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응답입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송민경의 성령의 바람과 함춘호 이재은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세상에서 작아지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너는 너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손에 붙들린 특별한 존재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걸음을 나에게 맡기렴. 너의 눈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높아 보이고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끝은

손 안에 있단다. 악한 자들의 소란도, 똑똑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의 교만도, 내 뜻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진단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지만 내가 세우는 길은 언제나 은혜의 길이란다. 참으로 세상을 붙들고 다스리는 이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거라. 나의 사랑아, 너의 지혜도 너의 능력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러니 스스로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항상 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렴. 나의 사랑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란다. 오늘도 내가 너를 도우며 너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란다. 너의 앞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하늘 아버지가

오벳의 예수 어린 양과 서울 바하 합창단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베델 레가단스냅의 주 예수 넓은 사랑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프로 프리처라는 믿음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말한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곱 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정체성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머물라.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세워보아라. 그리고 감사하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고요한 가운데 휴식을 취하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현대인들은 마음이 울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 일곱 가지 방법 주님 안에서 의지를 갖고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가운데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 나라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크리스 톰린의 Holy Forever 들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여전히 흔들리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보다 쉽게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구원, 빨간약의 사랑하자, 장근희의 당신은 자유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티 스미스와 조시 볼드윈이 함께한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브랜든 레이크와 필 위컴이 함께한 Love of God, 세프 슐러터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Counting My Blessing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주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미 받은 것, 그 나라를 말합니다.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 너무 대단한 것을 받은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열방의 소망, 팀누골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고아원에서 이름 모를 후원자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가게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후원자의 정체를 모른 채 가끔씩 편지로만 소통을 했는데요. 하루는 후원자에게 받은 도움을 떠올리다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 고아지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바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과거,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1분 1초에 집중하며 즐기는 것이 제가 찾은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가야 하는지, 왜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숨을 헉헉대며 말이에요. 매일 지나가는 길의 멋진 경치도 알아채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멀리 가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 오늘 하루 마주할 수많은 행복을 산처럼 쌓아 올릴 작정이에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네, 맞아요. 이 편지는요, 진 웹스터가 쓴 키다리 아저씨에 나오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주님이 주신 행복, 우리의 미래만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있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시는 은혜를 떠올려 보며 행복함을 찐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도 한순간도 1초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니의 행복이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찬양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도 기쁘네요.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고요. 또 제 시대 때는 이게 만화로도 나와서 만화 영화로도 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현재가 시간이 흘러가면 과거가 되고 또 행복한 미래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내 입 클로바는 행운이지만 이 지천에 깔린 새 입 클로바는 행복이다. 사람들이 행운을 찾다가 내 주변 바로 옆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을 누가 했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을 행복한 삶으로 누리시고 계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오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 말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함께하는 찬양 와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남겨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 기다리면서 이 찬양 여러분께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영어 찬송 메들리였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저도 흥얼흥얼 했는데요. 역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행복해집니다. 오늘 별그대에서 들으시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저도 행복하게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축복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구하곤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힘과 능력이 있다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젊은 솔로몬은 강력한 군대도 넘치는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위대함은 강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세상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우리를 다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격을 기대하십니다. 힘보다 지혜를, 또 능력보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좋은 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룩스의 Oh My God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장윤영의 겸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의삭의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여섯 신델라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Simply For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여사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르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기대하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 욕심이 없고 양보할 줄 알고 서원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남을 도와주고 자신의 것보다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혹시 북녘땅에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점점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어떠세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누면서 또 내가 다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비우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지요? 또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섬김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나누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만이라도 참된 기독교인,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는 복음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과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는 복음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도 듣고 계시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 각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시죠. 듣지만 마시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들,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꼭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심층적으로 또 살펴보고 분석해보면서 기도의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선 순경빈의 충만 찬양 함께 하시죠.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는 북한 공산품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수출되던 품목 가운데에는 당과류, 우리의 사탕이나 과자 등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북한산 라면도 중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공산품 생산 확대와 중국으로의 수출,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북한의 경제 수준이 그만큼 발전을 한 걸까요? 라면 같은 공산품의 중국 수출,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계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에서 생산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이 당과류, 주류에 이어서 라면까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네.
2: 수입이 아니라 수출한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대북 소식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최근에 이 소식을 전했죠?
2: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17일경에 전한 소식인데요.
0: 네.
2: 요즘 해산시 세관을 통해 사탕, 과자, 맥주에 라면까지 다양한 식품이 중국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0: 네.
2: 이전에는 중국 식품이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식품도 중국으로 나가는 양방향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0: 예, 수출 라면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요.
2: 네. 그냥 라면이 아니라 라면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0: 예.
2: 현재 해산시 세관을 통해 수출되는 북한산 라면은 고추장 라면, 김치 라면, 해물 라면, 소고기 라면, 소고기 갈비 라면 등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북한의 장마당에서 북한산 식품과 또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2: 예. 해산시 장마당에서는요.
0: 예.
2: 북한산 식품과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2: 북한산 제품이 포장이 개선되면서 그 인민들이 호기심 때문에
0: 네.
2: 구매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맛과 질이 아직까지 중국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산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식품이 중국에 수출된다는 소식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2: 예,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뒤처져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식품을 외국에 수출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0: 네.
2: 요즘에는 라면까지 수출을 하여서 이전보다 발전했다라고 느끼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0: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좀 자부심이 생겼나 봐요.
2: 예.
0: 자, 북한산과 그런데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던데요.
2: 예,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좀 그 이례적으로 들리는데
0: 네.
2: 현재 해산시 장마당에서 중국산 라면은 개당 3위안에서 6위안, 하나로는 673원에서 1345원에 팔리고 있고요.
0: 네.
2: 북한산 라면은 3위안에서 5위안, 하나로는 673원에서 1121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2: 가격만 놓고 보면 북한산 제품이 비싼 제품에서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0: 네.
2: 소비자들은 뭐 개인의 입맛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0: 예, 그래서 중국 지린성에서는 북한산 식품 전문 취급점도 생겼다고요?
2: 예, 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인데요.
0: 네.
2: 예,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북한산 유입이 늘어나면서 북한산 식품만 취급 판매하는 상점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예.
2: 북한 식품 전문 취급 상점에 들어가면 사탕, 과자, 술, 라면 등 북한 식품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북한의 품목이 다양화해졌는데 그 가운데 라면도 여러 종류가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주신 내용들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2: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0: 번째로 최근 북한의 경공업 제품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전에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엄청 어려웠죠.
1: 예.
0: 또 장마당이 생겨나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던 장마당을 바탕으로 북한이 생존을 이어나갔댔는데 이제는 공산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1: 네.
0: 또 공산품을 북한 시장에 내다 팔

0: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맛도 좋아질 것이고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더구나 지금 시장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유통을 꾸준하게 유지하면 북한에 전문점이 생기었다고 하는데 점점 수출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1: 예.
0: 그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북한의 무역 일꾼들이 중국의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보면 북한 경제가 좋아지는구나라고 기대를 갖게 되는데
1: 예.
0: 안타깝게도 북한의 정부가 무역 일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네.
0: 북한은 경제 발전보다 정권 안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1: 예.
0: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심사숙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남한을 동족이 아니라 적으로 또 경쟁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1: 그렇죠.
0: 상종을 안 한다는 의미에서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한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또 남한과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북한 경제는 중국과 교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북한이 한류를 막으려고 하니까 한류가 위협이 되지 그 한류를 수용한다고 하면 한류와 더불어 남한의 경제력은 상당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 카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예. 자, 오늘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준비하셨는데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꾸준히 시장에 유통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경제 발전으로 인민이 잘 사는 날이 오게 하시고 정권 안보 이전에 민생 경제를 우선하게 하시며 남북 경제 교류를 통해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 남한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이 되고 또 함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도 귀한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달 5월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일본에서는 연애나 성적 관계 없이 친구처럼 함께 사는 이른바 우정결혼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강원도 영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란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모델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이 최고 성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며 미중 양강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우리나라 남해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지난 20년 동안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

합병됐다가 전사한 군인 가족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카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지출액은 2조 1,2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1%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업종별로는 쇼핑업이 77.8%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운송업과 의료, 웰니스업, 식음료업도 각각 70.6%, 65.8%, 64.9%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며 전체 소비 증가를 견인했는데요. 관광공사는 최근 외국인 관광 소비가 2030 세대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소비와 중국 관광객 주도의 초고가 쇼핑으로 양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성수동과 명동, 청담동 등 주요 상권에서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일본에서는 연애나 성적 관계 없이 친구처럼 함께 사는 이른바 우정결혼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정결혼은 법적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지위를 갖지만 전통적인 결혼이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는 최소화한 채 주거비와 생활비를 절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 공동생활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도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지원도 늘고 있는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주요 대기업 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8%에 해당하는 37개 기업이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인정해 결혼 축하금과 육아, 휴가, 가족 수당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합니다.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58만여 가구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국민 67.4%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비혼 커플을 가족정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일본과 같은 경제적 지원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강원도 영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198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66개 지점의 관측자료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아열대 기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17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14곳에 불과했던 아열대 지역은 광주와 경북 울진, 강원 강릉 등이 추가되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최근 53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3도씩 상승했고 특히 동해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남해안 중심이었던 아열대 기후가 남부 내륙과 동해안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2021년부터 2040년 사이 전남과 경남 해안 지역과 일부 대도시가 아열대 기후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화석 연료 사용이 계속 늘어날 경우 2080년부터 2100년 사이에는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기후 변화 범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이란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란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제재 완화와 함께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란이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경우 재건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4위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노화된 정유가스 시설의 현대화 수요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전쟁으로 훼손된 도로와 항만, 물류망 등 사회간접자본 복구 사업도 대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건설 플랜트 업계가 수주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란은 과거 도로와 항만, 플랜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 경험이 있으며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도 양국 교류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와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내부 정치 상황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모델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이 최고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며 미중 양강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AI 성능 평가 기관인 Artificial Analysis에 따르면 미국 AI 기업 엔스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가 종합 점수 65점으로 최고 성능을 기록했으며 오픈 AI의 GPT-5.5와 구글의 제미나이 3.1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와 초거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Q1 3.7 맥스가 구글 제미나이와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고 미니맥스와 문샷 AI, 샤오미 등의 모델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개방형 모델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성능 향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한국은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국가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성능 면에서는 선두권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계에서는 AI 주권 확보를 위해 모델 개발뿐 아니라 데이터와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응용 서비스 등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남해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지난 20년 동안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20년간 해양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어도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이 2004년 이후 1.1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해양 평균 수온 상승폭인 0.48도의 2배를 넘는 수준인데요. 특히 올해 들어 온난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이어도 해역의 평균 수온은 17도로 20년 평균보다 2도 높았고 평균 온도도 19.1도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구로시오 계열 난류 유입 증가와 북서태평양 고기압 강화, 표층 열 축적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 온도 상승이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부산 연근해에서는 살 오징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고등어 생산량은 증가하는 등 어종 분포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우리 해역의 기후 변화를 감시하는 핵심 관측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전사한 군인 가족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 러시아 파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원으로 밀가루와 원유 등이 북한에 공급되면서 식량 사정과 일부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데요. 청진 지역에서는 식량 판매소를 통한 식료품 공급이 활발해졌고 쌀값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러시아 파병 중 사망한 군인들의 가족에게 평양 이주와 주택 제공 등 특별 대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전 군인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며 러시아 파병을 형제국을 돕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보상과 정치적 선전이 맞물리면서 일부 청년층에서는 러시아 파병을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보상의 기회로 인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드론 운용 등 현대 군사 기술을 익힌 젊은 군인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전투원 모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까지 최소 18,500명의 외국인 병력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현재도 130여 개국 출신 외국인 전투원들이 러시아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애완견을 가족처럼 기르는 주민들이 늘면서 전용 사료와 의류, 간식 등 애완동물 관련 소비도 북한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북한에서는 애완동물 문화가 자본주의적 생활 풍조로 비판받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이 사실상 사라졌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가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이 공개된 점도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애완동물 문화가 존재할 수 없다고 풍자했던 개호상점 만담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사람의 복장과 생활 양식은 통제하면서 애완동물 문화는 용인하는 모습에 모순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생계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부유층이 애완동물 전용 사료와 간식까지 구매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은 애완동물 문화 자체보다 확대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씁쓸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전 지역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비 소식 없이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비교적 선선한 초여름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6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8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서늘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6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 함흥 23도, 청진은 1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에서 1에서 2m, 서해 북부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4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을, 은혜를 펼치실지 기대하시는 하루 맞이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는 전국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새벽에 깨어 계신 분들 있으시죠? 또는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거나 또 조금 늦게 마무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을 함께 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십시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입니다.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나

0: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탈북의 정보가 필요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1: 내 마음에 주여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기러기는 철을 나기 위해 무려 만 킬로미터 정도를 이동합니다. 이 만 킬로미터는 기러기의 몸 구조상 혼자서는 날 수가 없는 거리인데요. 기러기들은 V자 대형으로 집단 비행을 하는데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조금만 고생을 하면 뒤에 있는 무리는 무려 70%의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다고 하죠. 수십 마리의 기러기들이 교대로 선두에 서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만 킬로미터의 비행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어떤 기업계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시너지 효과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분야를 통합하다 보면 조직이 너무 거대해져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특정 분야를 분리해 각각의 특성을 잘 살리면 합쳤을 때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시너지와 세너지의 결합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세상에서 각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요. 함께하며 힘을 얻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함께 모여 함께 울고 웃으며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위해 모이고 주님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내 아들을 취하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나이가 많도록 애가 없었을 때에 자기 집을 거쳐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1년 후면은 당신이 아들을 안아볼 수 있다고 했을 때에 믿지를 않았지만은 1년 후에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아버지 농사 일 보는데 갔다가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더니 엄마한테 들어가니까 엄마 무릎에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살려주면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한나, 사라, 해와, 에스더 등 비교적으로 많이 인물이 등장을 되는데 오늘 수넴 여인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위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여자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참 여자로서 한 가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름다운 아내는 눈을 즐겁게 하고 어진 아내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 참 어머니에 대해서 괴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얻은 명성은 순전히 어머니의 덕분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을 볼 것 같으면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유명한 링컨 대통령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링컨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 하니 땅 백정보를 얻는 것보다 성경 한 권 가진 것이 더 복되다고 했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디 목사님은 자기 설교 중에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0: 뺏어가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송도 함께 하실 텐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두 곡의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 나만의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찬양 후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물으며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도 남한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안부, 오늘의 인사는 또 새로운 분이 함께 나눠주십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 스튜디오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예, 무더기 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고향분들께 예, 오늘도 건강하고 잘 계시는지 예, 묻고 싶습니다.
1: 참 덥잖아요.
0: 네.
1: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라고 하셨어요.
0: 네.
1: 함경북도는 어떻게 좀
0: 함경북도는 조금 네. 지대가 이제 높은 지역이라 너무 겨울에는 추위가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더운 지대예요.
1: 여름엔도 더워요.
0: 예,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1: 아, 북한에 보내는 이런 방송을 할 때도 날씨를 담잖아요.
0: 네.
1: 날씨를 같이 전하고 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0: 네.
1: 여기 뭐 제주도 저 남쪽 끝에 제주도랑 양강도 뭐 함경북도 쪽을 보면은
0: 네.
1: 온도 차가 상당해요. 제주도도 추운데 네. 얼마나 추울까 싶기도 하면서
0: 얼마나 추울까 하면요. 우리나라 강원도 쪽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 북한에서는 강원도가 제일 더운 지대예요. 근데 남한에서는 강원도 쪽이 제일 추운 지대거든요.
1: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여름에도 그만큼 더 더워진다는.
0: 예, 여름에도 덥지요.
1: 그때 예. 어떻게 계셨을 때는 더위를 좀 어떻게 잘 나셨어요?
0: 그때는 이제 우리는 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어떻게 지내는지 저도 잘 기억이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하는데요.
1: 네.
0: 네, 이제 더울 때는 주로 밖에 안 나가다니죠. 이제 문도 열어놓고 예.
1: 최대한.
0: 모욕도 예, 모욕도 물은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모욕도 자주 하면서
1: 네.
0: 예, 통풍도 시키고.
1: 함경북도에서 계셨던 곳의 그런 좀 풍경은 어떤 곳이었어요?
0: 예, 제가 있던 곳은 이제 풍경이 이제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예, 정말 계곡 있잖아요. 산에서 물도 내려오고 그 물은 너무 맑고 여름엔 또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은 오염이 되지 않고 산에서 직접 내려오는 물이어서 물이 엄청 맑고 깨끗하고 나무들도 엄청 우거지고 서늘한 그늘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여자 처녀들이 아주 그냥 신나는 여름이었습니다.
1: 네. 근데 우거진 숲에서도 네. 이게 뭐 겨울이 되면 장작을 위해서 많이
0: 네.
1: 해는 경우도 있잖아요.
0: 있죠. 장작을 이용하는 거는 수림이 들어가서 따로 이제 아름드리 나무들이 무드룩히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벌목을 하죠. 벌목을 해서 이제 벼서 농촌 사람들은 아마 예, 벌목으로 해서 살아가고 시내 사람들은 또 이제 석탄이나 그런 벌목 한 것을 파는 걸 또 사다가 이제 땔감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 참 이렇게 고향. 이라는 이 고향이란 단어가 주는 네. 그 네. 느낌도 참 따뜻한데
0: 그렇죠.
1: 그렇죠. 네. 나만의 고향을 떠올렸을 때에 나눌 수 있는 그 정감이
0: 네.
1: 참 귀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함경북도에서 그렇게 이곳으로 이사 오신 지
0: 네.
1: 이곳에 정착하신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0: 네.
1: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게 사실 북한 땅을 떠난

0: 다는 거는 저희 뭐 일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1: 그렇죠. 제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아프셨고 제 어머니가 힘들게 자식 세 명을 대학 공부를 시키고 또 먹여 살려야 하고 또 아버지는 제가 이제 13살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고 예. 어머니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예, 조금 다른 생각으로 이제 돈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을 넘어서 네. 이제 돈 벌어 이제 중국으로 나오게 되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계획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아 저기 가면 한 달 동안 이제 돈을 벌어서 금방 와서 어머니랑 이제 조금 쉽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단한 생각에 집을 나왔고 영혼이 돌아가지 못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0: 뭔가 집안의 경제적인 보탬이 네. 되고 네. 어머니께 힘이 되어 주고자 아, 내가 좀 더 경제생활을 해서 돌아와야겠다 네. 라고 다짐을 하셨던 건데 네. 그때 떠나기 직전에 어머님이랑 가족분들이랑 인사를 좀 나누셨어요?
1: 그런 거 없었어요. 이제 집안이 워낙 예, 좀 이렇게 그 정신 상태가 강한 집안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교육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상의가 안 되고 그냥 어머니한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왔어요. 어머니 이제 언니 집에 이제 잠깐 놀러 갔다 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어머니 그냥 주무셔요.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하고 나온 게 오늘 현재 돌아못 가고 있습니다.
0: 그 이후로 어머님이랑 연락을 시도는 해보셨어요?
1: 아 연락 시도를 했는데요. 이제 다 그거 연락을 하긴 한 분은 했댔어요. 근데 이제 어간에서 네. 브로커들이 이제 또 돈도 다 이렇게 사기 당하고 협잡 당하고 해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냥. 예. 연결 안 하고 있습니다.
0: 아, 참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때도 말씀하셨던 브로커들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떼가는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까
1: 없어요. 네.
0: 연락을 취하는 것조차도 사실 돈을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취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도 위험부담이 있는
1: 그렇죠.
0: 일이다 보니까 분단에 이런 참 저희가 당장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만져주시고 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그렇게 고향 함경북도를 떠나시고 네. 중국 땅에서 그러면 네. 다시 이렇게 돌아가리라 생각은 했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네. 그 걸음을 옮기셨어요.
1: 네.
0: 근데 그곳에서 그럼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1: 그곳에서 단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20년을 살았어요.
0: 20년이요?
1: 예, 그게 왜냐하면은요, 자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지키려고 이제 하루하루 또 고향에 어떻게 하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손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돈을 벌고 또 자식도 지키고 실제 중국 사회에서도 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0: 그렇죠.
1: 예, 예, 돈 버는 것이 정말 아무데 가도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문화도 언어도 생활 습관도 다 다른 곳에서 생소한 네. 곳이잖아요. 친척 하나 혈육 하나 그래서 나한테 생긴 혈육이 이제 아들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아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생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책임감이 하나가 있었고 또 희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돈이 생겨서 엄마한테 돈을 보태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열심히 사느라고 노력을 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2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0: 네, 선생님이 북한 땅을 고향 땅을 떠나기까지도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네. 선택이었음에도 사실 어려우셨을 거고요.
1: 네.
0: 근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정착해서 네. 꾸려갔던 가정이 있으셨어요.
1: 네.
0: 거기서도 또 이곳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선택도 네. 쉽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과 네. 소망이 있어도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
1: 그렇죠.
0: 또 어떻게 거기서는 또 이렇게 다시 걸음을 돌리셨어요?
1: 제가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 땅에서도 안전하게 정착하자면요, 이제 허적이 있어야 돼요. 허구가. 예, 그래서 비법적으로.

0: 허구를 이제 시켜내서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1: 아, 네. 신분을 또
0: 예, 신분을 가지고 위장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 아,
0: 예,
1: 그러셨어요.
0: 그렇게 살아왔다가 2023년도에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급작적인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1: 검열하고.
0: 찾아내고 강제 북송. 네. 예, 이것이 너무 원격화되면서 이제 저희 허족도 누군가의 거소에 의하여 이제 허족을 뺏기게 됐습니다. 2023년 8월에. 그것이 극적인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가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뺏겼을 때
0: 네.
1: 뺏겼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북한의 고향인 그 신분이 들켜서 뺏겼을 텐데
0: 그쵸.
1: 바로 잡혀가지는 않으셨네요.
0: 그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대학교에 딱 예. 그 진짜 어마어마한 차 이제 그 예 군 그 입 그 뭐랄까 풀색 장갑차 같은 그런 전투할 때 이제 다니는 몰고 다니는 그런 차를 네 명이 이제 시공 안에서 딱 왔어요. 와서 이제 신분 확인을 하려고 딱 들고 이제 북한 사람이냐고 딱 묻고 제가 주저했댔어요. 아니라고 붙일 것인가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그냥 응할 것인가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제가 안만 붙여도 이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반대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온 누군지. 그래서 당신네들은 어디서 온 누군지 어느 공간인지 다 알고 싶다 하니까 이제 청황도시 제가 청황 하북성에 있었어요. 청황도시 공안에서 왔다고 이제 알려주고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 확인됐고 이제 따라가자 해서 따라갔고 이제 바로 신문 2시간 동안 신문 받고 예, 거기서 이제 저희 그 시집이 그 저희 허족의 목적 그 원격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지로 저를 다시 그 후송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한 12시간을 이제 검토받고 이제 다 모든 검사 조직 검사 다 하고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사진 찍고 저렇게 사진 찍고 그런 검열 다 마치고 어떻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가 그 그런 과정도 다 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구루장이라고 봐도 되죠 그걸 감옥 그 안에까지 제가 앉았어요. 저의 인생에서는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너무 참기 힘든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때 딱 그때 제가 대한민국으로 오는 계획을 못한 것은 이제 허족이라는 나름대로 허족이 있어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라도 산다면은 뭐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허족을 뺏기고 만약시 강제 북송 당한다면은 저의 인생은 정말 바닥까지 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서 무조건 오늘은 나가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찾아서 당당한 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결심이 확고하게 섰어요.
1: 근데 이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0: 네, 네. 그래서 시집에서 이제 그 집안에서 한다는 사람들을 다 출동해가지고
1: 아,
0: 벌금을 약찬 벌금을 냈습니다.
1: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0: 네.
1: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0: 네 하고 나서 이제 나는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나의 살 길이다. 내가 살아야 내 자식도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산다. 그렇게 이제 인식 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내가 간다 해서 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야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요?
1: 네.
0: 지금이야 생각해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네.
1: 북한 땅을 떠나서 이제
0: 네.
1: 가족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되기
0: 네.
1: 위해서 북한 땅을 떠나고 중국 땅에서 머물렀던
0: 네.
1: 약 20년 동안 그 시간
0: 네.
1: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걸음을 돌이켜서 이곳까지 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0: 네.
1: 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0: 네.
1: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가 아니면
0: 네.
1: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0: 네,
1: 것이
0: 맞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0: 그치요.
1: 그 걸음마다 함께해 주셨다는 동행의 은혜가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시간이 다 돼서

0: 잠깐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어떻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정말 오는 그 길목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선물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차가 되어가는 김사라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선하신 주님 안에서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주 여호와 아버지의 집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의 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5편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면서요. 시편 5편 11절과 1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는 동안 가능하신 분은 함께 입술로 또 마음으로 읊조리는 이 새벽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사람은 즐거워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들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 기뻐 뛰게 하소서. 여호와여, 당신은 의인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방패와도 같은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두르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즐겁게 환호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바다의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되므로 여러분은 결단코 진멸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긍휼은 바다에서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의 긍휼의 물결이 계속 무궁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을까? 왜 새 날을 맞이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긍휼, 사랑, 은혜 오늘 이 시간 베푸심으로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견딴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와 하품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일어날 소망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애를 쓰고 노력했어도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도 혹 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윗 역시도 한때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의 궤, 말씀의 궤를 꼭 본인이 모시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 어떤 꿈보다도 여호와께서 만울이 역임받지 않도록 내가 쓰임받으리라 그런 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3만여 명의 정예 요원을 동원시켰고 거국적인 행사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다윗 때 역시도 다윗 저 인간 자라나 보자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울 왕의 잔당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뚝심이 있게 추진했습니다. 정말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백성들의 기대와 기쁨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곧 복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의 책임자였던 웃사가 방심하면서 급사를 당하고 맙니다. 분위기가 찬물이 되었겠지요? 찬물 끼었듯 그야말로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기쁨의 행렬은 멈추었고 다윗이 오랫동안 공들어왔던 계획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공들였던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깊은 낙심과 상처를 안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실패자의 그 아픔을 삭히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을 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니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마음이 아픈데 다른 사람을 그거로 인해 도리어 복을 받았다. 그러자 그야말로 마음에 상처 입었던 다윗이 다시 꿈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속에 그러면 나도 다시 시도해 봐야지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계획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즐거이 환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금맥을 찾던 사람이 마침내 황금 덩어리를 찾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오아시스 발견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취직시험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이 합격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으면 즐거이 환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이 환호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즐거이 환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성공하면 즐겁게 환호합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과 다윗과는 그러나 레벨이 달랐어요. 그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은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를 보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크게 달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조건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를 발견할 때에 더욱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살아가다가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저 집안. 아니 요즘 복된 미래가 활짝 펴지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저런 복을 받겠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교인으로서의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남이 잘 되고 남이 복 받는 거 보면 꼭 배웠어. 여러분도 그 복, 그 은혜 누리는 가정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누군가가 그러던데요. 다윗은 복받는 일은 결단코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축복받으려는 마음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사모했어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사모했다고 시편은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궤를 꼭 모시려고 했고 드디어 법궤를 모실

있었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환호하는 일들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만 그치지 말고 여러분 가닥의 주변 사람들도 좀 즐거이 환호하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자랑할 만한 성도

주변 사람도 기쁘고 즐겁게 환호하도록 나도 좀 기쁘고 즐거운 일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밑줄친 나팔을 불고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저 말씀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앙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전쟁 때에 꼭 나팔을 불었어요. 왜? 승리 주관자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승리하니까 그 나팔을 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괴를 메고 올 때 나팔을 불었다. 아, 이김을 주시는 주여, 승리케 하시는 주여, 함께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다윗 조금 석 달 전만 해도 실패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게 하나님이 기회 주셔갖고 제기를 하니까는 즐겁게 환호하잖아요. 여러분도 과거에 실패, 아픔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아물도록 해주시고 전화위복이 되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이 나팔 소리는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보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쁨은 작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환호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개인이 기뻐하는 것은 거기서 끝내지만 우리 모두 기뻐함이 있을 때에 공동체의 환호가 되면, 한국교회가 지금 망한다고 남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리하게 만드는 여리고 성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환호하고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섬김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공동체성이 강조되어야 돼요. 감사도 함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는 즐거운 환호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봐야 다음 세대들도 보고 배우면서 더 신앙 열심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감사와 즐거이 환호하는 것은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와 즐거움이 병행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감사와 환호가 즐거움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는 하는데, 감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인 감사가 밖으로 표출될 때에 즐거이 환호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사는 해도 어떤 분들은 감사거리가 별로 많지 않으면 그냥 무덤덤하고 속으로만 감사하고 말아요. 그러나 감사가 차고 넘치잖아요. 저절로 환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 하나 합니다. 속으로 답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환호였던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감사한 겁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면 마치 컵에 물이 차고 넘치면 흐르듯이, 감사가 풍성하면 즐거움과 환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즐거움과 환호가 터져 나오는 감사거리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환호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호는 성공했다, 승리했다, 뭐 인기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만은 성경적인 환호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 다윗이 선봉에 서는 가운데 무리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공동체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환호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환호하는 것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기뻐하는 중에 환호한다. 그럼 이건 내 자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터져 나오는 환호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환호하면 좋지요. 찰스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기쁨 없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다. 이 말 듣고 존 파이퍼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백성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는 월드컵에서 어떤 선수가 골 넣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는 요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다시 강조합니다. 다윗의 기쁨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뭐 나의 됨됨이나 우리 환경 여건 보면 목사님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럽니다만은 다윗은 자신의 됨됨이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 다윗이 한 고백이 저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 지저분했잖아요. 그 본인이 임신시켜놓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그런 인간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일껏 충성했던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아우 지저분해. 다윗도 본인의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 사모하도록 하고 말씀 사모하는 중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 재기했거든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 아하, 죄의 사함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구나. 완전치 못한 인간이 죄 사함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쁨은 신약 성경대로 하면 의인이 되었기에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는 게 의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시작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그래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딱 나가면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아, 우리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소원 이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요, 여호와 기뻐하는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레벨로 들어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 말이잖아요. 원하는 거 이루어져도 여전히 허전하잖아요. 목표가 달성됐는데도 시간 지나면 또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이 인간의 실존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소원 이루어지면 기뻐하라가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여호와 기뻐하라. 저렇게 말씀 뒤바뀌는 것은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여호와 먼저 기뻐해야 그 다음에 소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데 저기 보면 무엇을 기뻐하냐가 아니잖아요. 아, 뭐 물질에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론 그것도 기쁨의 이유가 되죠. 그러나 근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느냐, 이게 됩니다.

면 주님이 알아서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깨닫는 게 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 세상 말로 흙수저잖아요. 촌에서 살던 이 젊은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좀 때를 덜 묻었는가 봐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친구 삼고 그랬어요. 아이, 그런데요, 믿었던 친구들이 이해관계 걸리니까는 왼수로 돌변하네. 그 시편에 보면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너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였는데 원수가 되었구나. 또 나중에 보면요, 시편에 많은 말씀 보면 그래요. 근데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믿고 진득이 사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세진 인간들이 도리어 다윗의 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배신감 속에 내가 기쁨의 근거를 잘못 찾았구나.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변함없으신 하나님. 환경은 변하고 사람 떠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 기쁨의 근거인 하나님의 복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즐겁게 환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환경 여건도 만들어 주셔서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여호와의 복궤 곧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말씀 묵상해 보세요. 기쁨이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재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내가 우둔할 때는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힘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 일어서도록 재기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나 언제부턴가 그들 못지않은 인생이 되게 하는 통로가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 정글 같고 칠흑 같음의 애축불어에 세상살이를 할 때조차 등불 같은 역할과 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말씀을 보면 많은 순금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고 꿀과 송이 꿀 먹을 때보다도 더 기뻐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의 궤였기 때문에 말씀의 궤가 들어오자 다윗은 뭐 귀례대로 여섯 걸음 가서 제사 드리고 할도리는 하고 그런가 하면 본인도 왕복 입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에 애붓을 입고 그러면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겁니다. 이래서 다윗의 후반부 인생이 복되게 전개됐던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고 불행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실종된 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기 같은 시대가 가장 악하고 불행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할 때가 가장 절망적인 시대인 겁니다. 어떤 가정이 가장 절망적인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거하지 않는 가정이 가장 절망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 절망적일 수밖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점점점에는 양식이 없어 기근도 아니다.
뭐가 기근

0: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다 보니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하던 날인데 어느 날인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 어떤 교인이 가장 가련한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고 마음은 닫아놓는 사람이. 왜? 그럼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래, 이렇게 주일 성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고 조금 여러분은 복된 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무엘하 전체의 흐름입니다. 복배 입성 후에 다윗의 삶은 놀라우리만큼 주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생사화복 주관자가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 너의 집과 너 지금 왕이구나. 그러면 네가 있는 공동체가 생사화복 주관자 나 여호와 앞에서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처복 주십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사건 다루는 역대상 23장부터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이 안치되면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명실상부한 정치적인 수도가 되고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대가 최초로 조직된 때가 언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이후로 역사상 최초의 찬양대 조직을 다윗이 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모든 것도 정리를 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으로 가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누구도 이제부터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가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또 복귀를 가까이 한후로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데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한마디로 백성들이 살맛난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까 불평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 복도 누리게 됩니다. 어법계를 모신 후 나타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열매들, 영적인 축복, 정치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 사회적인 안정, 후손들조차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복의 틀.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만 복받고 말래요. 여러분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복의 틀도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놓는 이 이후로 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리 됩니다. 진실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또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요복 꼭 누려서 즐겁게 환호하는 가정생활 되시고 즐겁게 환호하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 되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5에서 20mm, 평안북도 5에서 10mm, 평안남도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1도, 부산과 목포, 포항이 20도, 신의주와 서울, 광주, 여수가 19도, 대전과 대구가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릉이 17도, 청진 16도, 개성과 함흥이 15도, 강계 14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개성 28도, 평양과 춘천, 광주가 27도, 강계와 목포가 2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해산이 25도, 대구와 포항, 제주가 24도, 함흥과 강릉, 부산과 여수가 23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1.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양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수요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9절에서 3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몰약이 폐해지고 구원의 가치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세상 몰약이 폐해지려면 첫째, 소식과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고 해요. 어제 본문에서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난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냈지요. 이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자녀의 배신이나 경제적 궁핍 같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 곧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도 여전히 울며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30절에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고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는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이 고난이 자기 죄에 대한 징계임을 확실히 아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 많은 인생이기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씻기는 인생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영적 후사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할 때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흔들기보다 기도 제목이 됩니다. 31절에 보니 압살롬의 모반에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가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그가 내는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다고 할 정도였지요. 그만큼 뛰어난 모사였어요. 그런 부하가 아들의 반역에 동참했으니 큰 배신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며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에 다윗은 분노하기보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에 그 뛰어난 모략이 어리석은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소식에 흔들리고 감정이 널뛰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감정이 널뛰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나요? 세상 몰약이 폐해지려면 둘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고 해요. 마루턱은 감람산의 꼭대기입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간 그 길의 정상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해요. 눈물로 올라간 회개의 꼭대기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응답으로 친구 후세가 등장합니다. 감람산을 오르며 기도했더니 정상에서 딱 후세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회개로 감람산을 오른 다윗은 후세와 함께 도망하지 않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고 거짓 투항하면 그것이 다윗 자신을 위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위해 함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원을 위해 압살롬에게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자녀 안에 있는 세상 모략을 패하게 하려고 온실에 가둬두기보다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말씀으로 직면하고 가야 세상 모략이 패해집니다. 다윗은 후세가 할 일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35절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후세가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도 거기에 다윗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용을 통해 36절의 제사장들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소식을 전하는 영적 후사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어리석게 하려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서 훗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압살롬 같은 자녀에게 배신당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성읍에 뛰어들기보다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우는 그 자리가 경배의 자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나요?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나요? 성공을 위해 평생 애썼지만 모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이제는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저는 3살 때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울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요. 손가락도 붙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리코더를 불 수 없었는데 아이들이 놀리고 손가락질하니 죽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화상 수술을 잘못 받아 그 후유증으로 학교도 다닐 수 없었어요. 저는 힘을 키워 수술을 잘못한 의사에게 복수하고자 미친 듯이 공부했고 그 결과 전국 인테리어 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대학원에서 수석도 했어요. 이후 회사에 입사하여 6년간 경력을 쌓은 뒤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했지요. 목동 다윗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러자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듯이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 직원을 경쟁사로 이직시키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갑질이라고 원망하며 그 회사 내부자에게 고발했지요. 이후 그 회사 측은 더 심한 갑질을 했고 프로젝트도 무산되어 매출이 줄어드니 저는 30절의 다윗처럼 머리를 가리고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니 하나님이 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랑의 징계이자 구원의 사건으로 지난 일을 허락하셨음이 인정되어 이제는 겸손과 온유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해요. 비록 화상으로 왼손은 다쳤지만 오른손을 지켜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저의 적용은 일할 때 갑질당해도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겸손히 인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끊임없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모략으로 내 뜻을 이루려 하지요. 이렇게 내 뜻을 이루고 싶고 내 뜻을 이뤄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니 나를 배반하는 소식에 요동하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배신의 소식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끝
끝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결론이 나

0: 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경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믿음의 적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략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를 지킴으로 세상 모략을 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건이 오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세상의 소식에 배신감을 느끼며 요동하는 저희입니다. 세상 소문을 들으면서 원망과 시비로 일일비하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배신의 사건 가운데서도 내 죄가 보이기에 눈물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결론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경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세상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가는 모습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따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그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8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장 목사의 머리에서 가슴에 싹 스칠까? 신학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볼 때에 뭘 믿어?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감사 헌금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나온 학교, 학문, 학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게, 딴 데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발견한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이 학문이지 아니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맞아요.

0: 되겠다.
1: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문 중요해요. 학문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많은 교수님들한테 그 학문성을 배워서 성경이 말해주는, 여기서 말해주는 그것이 뭔가를 깨달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야,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러 왔는데 야, 이거 그럼 뭘 배우러, 여기 뭘 배우려고 왔을까? 의문부터 날 거예요. 전문화된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존재하고 있어야 될 건가? 왜 대공까지 와서 내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학문을 배우려고 신학교에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어색한 게 아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신학은 원래 초창기 태초부터 학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에요. 신학이란 말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 이거 몰라요. 이 자체도 몰라요. 신학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되어 있느냐면 신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화. 당시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화를 지어내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란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어요. 신학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2: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원해. 오늘 내용은 LPP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0: 악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기쁨이고 감사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이 하루가 시작될 수 있는 생각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육의 눈과 지식의 눈은 영의 눈을 떠야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는 이것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부니엘에서 씨름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홀로의 시간,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 그리고 나 혼자만의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때, 그게 바로 분열의 씨름의 시간이 아닐까요? 야곱은 한 가지를 간절히 간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축복과 복의 개념의 차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요? 복이 들어간 단어가 있으면 그것은 기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은요, 피조물에게 당신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요,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아야 복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게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내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간청하며 씨름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부니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 축복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일을 시작하면서 한계를 만나고 제한에 부닥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 적극성을 내려놓기 마련이지요. 밤이 새도록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딱 이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 적극성, 그리고 응답이 되기까지의 도전, 이런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뭐 이렇게 아는 척을 해. 나서지 마라. 이런 게 습관적으로 우리 내면에 잠재

0: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방법에서도 우리는 열정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나만의 분열의 시간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때론 그 흔적이 나타날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고 분열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야곱의 그 다음 모습이 바로 제가 읽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해가 돋았고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미래가 활짝 열리지만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적극성, 분열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 흔적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7533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2020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도원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지닌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한 자신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부에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우리 곁에 계셔 주신다면 어떤 삶의 폭염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곧 그분의 시원하고 안전한 그늘 아래 피할 수가 있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 2026년 6월 24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

0: 들어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요나 4장은 이제 요나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원래 이 니느웨는 며칠 길 갈 성읍이냐? 사흘 길은 가야 되는 성읍이었죠. 근데 이 사흘 다녀야 될 성읍 가운데서 요나는 3장 4절에 딱 하루만 다닙니다. 그것도 뭐 정성껏 뭐 자세하게 이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야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질 거다 딱 한마디 했는데 아우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너무나 뜨겁게 반응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이 소문이 왕에게 들려서 왕도 회개하고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나의 사역의 결과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내린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큰 열매를 거두었던 사역자였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이 일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열매를 거뒀는데 아 기분 나쁜 거예요. 망해야지 왜 망하게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럽니다. 요나가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거 보면 믿음은 있죠.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전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빨리 저쪽 가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하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아 하나님 쟤네들이 얼마나 악한데요 망해야죠 왜 자꾸 돌아오도록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그래서 제가 이 말 듣자마자 그냥 부닥닥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하나님 저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쟤네들 그냥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 나쁘니까 그냥 저 죽여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자, 요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는 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은 이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회개만 하면 언제라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34장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십계명을 가지고 왔다가 이 장면을 보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분을 못 이겨서 깨뜨리고 집어 던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같이 가주십시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멸망할 그때에 모세가 중재에 나서고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 앞에 나타나시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덕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잊게 되죠.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었죠. 열방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었죠. 근데 요나가 기대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선민이니까 놔두시고 쟤네들은 악한 이방인이니까 그냥 멸망시키시죠.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 알지만 이거는 우리에게만 해당되고 저들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의 지식이 있습니다만 이 지식은 자기 중심적인 편향된 지식이 되고 이런 지식은 어떻게 되냐?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올바른 지식에 기초해서 순종해야죠. 그리고 올바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식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엄청나게 방황하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자,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큰 잔치를 벌여주죠. 자, 아들이 돌아온 거,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온 거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런데 형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고 아주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면서, 아니 아버지, 나한테는 안 해주더니 왜 얘한테 이럽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죠. 여러분, 아들은, 큰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도 토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지식은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 마음의 중심, 그 마음까지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의지, 그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까지 같이 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전인적인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려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기쁘게 그분을 향한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야 되죠. 지, 정, 의,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아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 진작에 망해야 되는 저 악한 이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아유, 하나님, 저 재미없습니다. 그냥 저 죽여주세요.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선지자로서 망한다고 했는데 제 체면도 안 살려주시고, 에? 그냥 다 살려주십니까? 그냥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요나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이들이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요나는 내가 전했으면 망해야지, 이런 고약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요나가 이 마음의 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뭡니까? 너 지금 성내면 안 돼. 불의한 거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심판에 이게 어떻게 불의하다고 하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진 선지자는 거의 요나가 유일했을 겁니다. 참 당돌하죠. 자, 5절에 가면 이 사건의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제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요나가 어떻게 했었는가를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죠. 자,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 사실 요 표현, 요 부분은요. 사실 이 다시 여러분 요나로 오시면 요나서 3장 3절에 니느웨에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4절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고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요 다음에 사실 이 5절의 말씀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자, 3장 4절에는 성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죠.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읍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짓고, 자, 이놈들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다리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다 돌아오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려고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40일째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더니 안 무너지는 거죠. 안 무너져요. 요나가 딱 짚고 앉았는데, 자, 그때 6절에 하나님께서 박렁쿨을 예비하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박렁쿨을 이렇게 예비하셔서 초막 짓고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니까 어떻게 되나 하고 위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보는 거죠. 자, 그때 박렁쿨이 점점 자라서 그 위를 싹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우, 박렁쿨이 무성하게 해를 쫙 가려주는 시원한 그늘이 된 거죠.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근동 같은 경우는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이 습기가 없고 건조해서 응달에 가면은 시원하고 밖에 나오면 무지 덥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박렁쿨이 싹 그늘을 지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이, 요나가 너무 시원해요. 아유, 이 박렁쿨 진짜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렁쿨을 갉아먹게 하셨다. 그 박렁쿨이 다 갉아먹어서 없어진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자, 그때 해가 뜹니다. 해가 뜨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여러분 이 밖이 더우면요, 아침에 일어나도 날이 더운데 이 사막에서 넘어오는 이 고온 건조한 바람, 이게 얼마나 아침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지 모릅니다. 자, 이게 이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신 후에 해가 머리에, 요나의 머리에 쫙 쬐기 시작해요. 그늘이 없으니까 해가 뜨면서부터 곧바로 직방으로 요나에게 쬐는 거죠. 여러분, 한참 시간 자고 있는데 해가 이 눈에 딱 쬐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혼미합니다. 아,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자, 요나가 좀 극단적입니다. 예, 극단적입니다. 뭐라 그러냐? 주여, 죽여주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딱 한 사람, 엘리야. 엘리야가 이세벨한테 너 내일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나는 뭐 이렇게 살해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다가 혼미하고 저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걸 보고 시기 질투 분노 막 다 올라오면서 아우 하나님 뭐 지금 막 정신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9절에 요나야 네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아니 이 방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죽겠다고 하고 왜 이러냐 그러고 하나님 너무했다고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네가 오르냐 그러죠. 그러자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라. 하나님 정말 열받아서 저 진짜 죽고 싶은데 제가 열받아서 죽는다고 해도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요나밖에 없습니다. 자 10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수고도 않고 재배도 않고 또 하룻밤에 나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쿨을 아꼈거든. 아니, 네가 뭐 방농쿨을 심었냐? 길을 연다고 물을 줬냐? 내가 다 자라게 했다가 데려갔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맛봤는데 이 은혜가 없어져서 네가 이렇게 막 짜증을 내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거기에다가 가축도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가축, 짐승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들도 생명입니다. 미쳐난 생명이긴 하지만 생명이죠. 다 귀한데 이들이 그냥 다 몰살하고 멸망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자비의 이 경계는 우리의 좁은 선민의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만 사랑해야지 왜 저를 저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만 구원해 주셔야지 왜 저들에게도 구원을 주십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아우 하나님 저 못된 인간은요 절대 예수 믿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 받지 않게 해주세요.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얄미우니까 별의별 기도가 다 나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자기의.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저거는 진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구원 받으면 안 되는 인간. 전도도 안 하고 네가 이러다가 그냥 지옥에나 가라. 난 천국에서 네가 지옥 가는 걸 보고 하하하 웃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어떻게 오르냐. 네가 어떻게 오르냐. 이걸 뭐라 그러냐. 자기의. 내가 아끼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게 토를 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저러시나. 여러분 이게 자기의가 강한 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분노가 많습니다. 또 원망이 많고요. 짜증이 많습니다. 아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게 이렇게 가야지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저렇게 하고 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걸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 수시로 이 내의, 자기의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요나 너희 이놈 꼴밤 맞으려고 꽝 때리는 게 아니라 11절에 부드럽고 자비롭게 물어보죠. 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뭡니까?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계속 혼자 실족하고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뛰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찔리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데 설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런 적용에 대해서 나누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돼. 성...

주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그분의 삶에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가 나타나 들린 거예요. 그럼 아멘 하고 가야 되잖아요. 누가 읽었네? 누가 읽었네? 내 기준으로 볼 땐 이 내 상황을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얘기했냐는 거예요. 누가. 난 말한 적도 없는데 누가 내 사정을 알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혼미해서 막

0: 같이 주 앞에 겸손하게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영광 받으소서.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양식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값없이 구원이 허락되는 것을 원래 원하지 않은 요나의 심정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표현으로 가감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 싫어서 멀리 달아나다가 물고기 뱃속에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까지 돌이킨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하네요. 물고기 뱃속에서 암흑의 3일을 경험하고 철저히 회개했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은 아닌 듯 보이죠. 이 갈등하고 논쟁하는 복잡한 요나를 하나님이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 우리도 확인하며 같은 교훈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요나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음포교회 이온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말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가족 캠핑을 가기도 하고 또 온 가족이 야구, 농구, 축구, 배구 경기장에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 외식을 하기도 하고 분위기 좋은 그런 커피숍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38개 회원

국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33위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이 33위인 이유가 경제 수준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사는 집의 환경이 열악하고, 먹고 입는 것이 부족하고, 문화 혜택을 적게 받아서, 38개 중에서, 이 33위가 되었을까요? 세계적인 그 경제 잡지, 이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우리 한국이 몇 위 한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이 포브스, 이 미국 경제 잡지가 이제 강대국 순위를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2026년도에 세계 강대국 순위, 우리 한국이 몇 위인지 아세요? 6위입니다, 6위. 미국 1위. 중국이, 러시아가 3위, 영국이 4위, 독일이 5위, 대한민국이 6위입니다. 7위가 프랑스이고, 8위가 일본이고, 9위가 사우디이고, 10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강대국 순위 6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보시면은, 우리 한국처럼 24시간 언제든지 먹을 거 전화 오면 다 가져다 주고, 밤 10시에 쿠팡으로 신청하면은요, 새벽에 갖다 줘.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38개국 중에 행복 지수가 몇 위? 33위. 청소년 가출이 늘어나고, 청소년 자살이 늘어나고, 가정, 이 주부 가출이 늘어나고, 또이 정신질환자가 이 청소년 정신 질환도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 자살이 세계 1위인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지금 2, 3년 내로 몇 배가 늘어나느냐? 2.6배가 급증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세계 강대국 6위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세계 모든 이 10대, 20대, 30대가 우리 한국을 한번 찾아와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요. 우리는 그런데 한국에서 살아, 한국에서. 예? 그런데 자살률이, 청소년 자살률 2.6배 급증, 청소년 정신질환이 막 급속도로 늘고, 왜 이러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불행한 이유, 자살하는 이유를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생활 환경이 예전보다 다른 나라보다 못해서 불행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일까? 우리 시편 128편 3절.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의 이 첫 번째 조건 중

이 아내는 이 아내입니다, 아내. 내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뭐와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자,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막 얼마나 극상품 좋은 열매가 이 맺었는지 잘 익었는지 집에서 필요하면은 즉시 따서 시장에 이렇게 팔아가지고요. 바로 그냥 이렇게 수익금을 얻어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실한 포도나무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막 탱글탱글 너무 누가 봐도 막 탐스럽게 열려 있으면은 가족들이 그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왜 저렇게 포도송이가 도둑님 훔쳐가기 좋게 저렇게 그냥 잘 맛있게 열렸다고 열받을까요? 가족들이 보면 기분 좋겠죠? 예. 여러분, 이 아내가,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되어지면은요, 모든 가족들에게 언제든지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이 기쁨을 준다는 거죠. 이런 아내, 이런 엄마가 있는 가정은 갈수록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들으면은 아내와 더불어서 누구도 중요하냐? 자녀들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자녀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뭐와 같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우리나라의 은행나무가 똑같아요. 여러분 은행나무는 500년, 700년 된 나무일수록 열매가 어떻게 되죠? 많이 맺죠. 예, 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이 생명력과 이 빠른 성장력을 내 자녀들이 갖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비전과 소망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은 우연히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 세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자, 우리 시편 128편 3절, 4절.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또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이런 복은 여호와를 뭐하는 자가 이런 복을 얻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심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 우리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조건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 지금 시편 25편 12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 보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일을 할수록 결정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총회장이 뭐 하는 거냐? 이 총회에 수많은 기관에 수많은 일들이 생겨지는데 그때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결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인지 돈지 또 무엇

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정을 해줘야 돼, 결정을.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택할 길.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멸망할 길을 택하면은요, 얼마 안 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열심과 상관없이 내가 멸망할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은 과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 뭐 하는 거요? 사는 겁니다. 멸망할 일을 선택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살 길을 택하도록 가르쳐 주시면은요, 처음에 선택할 때는 막 나는 이쪽을 원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쪽을 택했어요. 예?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두 번째 밀려서 이 택했지만은 그게 이 살 길이기 때문에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도 마지막 결론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서 야 내가 이 사람 만난 거 정말로 막 이게 진짜 인생의 대박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요. 그러면은요 쪽박 차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일처리로 갔더니 막 자꾸 뭘 따져 쌓고 해서 그냥 아주 참 진짜 어떻게 만나도 공무원, 이런 공무원 만나가지고 그냥 맨날 막 빠꾸빠꾸빠꾸.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택할 길, 택할 일, 택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누구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누구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 시편 127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제 지난주 어느 분하고 이렇게 이제 그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또 이제 자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자녀가 딸인데 매월 200만 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매월 얼마씩 준다? 아니 어떤 자녀는 매월 돈 가져가고 막 있는 재산도 팔아 가는데 그 딸은 매월 200만 원씩 준대.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만 주라고. 그래도 아이고 뭔 말씀하시냐. 예?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냥 막 쓰셔라. 외동딸이 외동딸. 그래서 매월 200만 원씩을 준대.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 이렇게 많은 그 고생하셨냐고. 그래서 매월 딸이 200만 원 주지? 노령연금 나오지? 또 국민연금 나오지?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하대.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막 그만 보내라고 해도 자녀들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보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는 믿음대로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급이 될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쉐마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급이 되어줘서 우리 노년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은 첫 번째가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자녀들에게 뭐 가르치는 일에 최우선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 신명기 6장 7절을 한번더 읽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까요? 지금 실제로 보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누웠다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열심히 강론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유혹, 그 유혹과 또 환난 상황을 만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끌어와가지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3년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거든요. 왜? 거기는 우상 음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6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자기 부모님한테 국제 전화를 물어봤죠. 아버지, 지금 왕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물어봐. 그때 전화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누가 결정한 거요? 다니엘이 결정한 거요. 어명입니다, 어명. 왕의 음식과 왕의 하사품 포도주를 먹는 건 뭐다? 어명. 어명 어기면 어떻게 되죠? 바로 사약 먹고 죽든지 모가지가 잘려 머리 막탁 풀고서 어명이 오면 무릎 막탁 꿇고서 모가지 잘리면 그냥 잘려. 왜 잘려도 죽느냐? 죽어야지. 만약에 도망쳤다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게 어명이라니까. 어명. 근데 다니엘이 어명을 따랐다, 거역했다. 뭐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믿음의 실력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또세 친구를 보셨거든요.

0: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 순종의 목숨을 딱 걸으니까 그걸 딱 보시고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이 네 소년에게 뭐 주셨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또 뭐도 주셨다? 지혜도 주시고 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라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역할은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 능력 가지고 세상 실력 가지고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받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그런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사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내 노력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절대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세워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은요,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고, 부모도 부족하고, 자녀도 부족한데,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식들도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어져서,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이 된다는 것은 노년에 그 자녀들이 부모들을 복되게 해준다는 거요. 그것을 부모가 막 땅 팔고 아파트 팔아서 가르쳐준다고 그게 그렇게 해요? 안 된다니까. 누가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교육에 최우선하는 가정이 되면은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모든 것들이 연약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과 자비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그런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노후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537-3917, 042-537-3917번 대전 은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을 듣고 계실까? 대전에서, 충남에서, 아, 그리고 올해부터는 충북에서. 예. 어떤 어머니는 가족들의 먹일 아침밥을 지으면서 이 방송하는
1: 것. 그게 바로 대전 극동방송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0: 아, 네.
1: 그동안 이 전파를 통해서 대전과 충남 땅에 맺힌 은혜의 열매들이 진짜 놀랍도록 많았는데요.
0: 그럼요.
1: 올해는 네. 더 감사하게도 청주본부와 충주중계소까지 새롭게 세워지면서 이제 충북 땅에도 구석구석 메마른 곳마다 생명의 소리가 흐르게 됐습니다.
0: 네.
1: 앞으로 그곳에서 피어날 은혜의 열매들 생각하면요.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0: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 전파는 벽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차 안에서, 또 병실에서 성도님들이 흘리시는 그 눈물과 기도가 이 전파를 타고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줄 믿어요.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적같이 넓혀주신 대전 충청의 방송 선교 현장이요.
0: 네.
1: 이제 우리가 기도로 함께 지켜내야 할 거룩한 영적인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0: 아멘입니다. 아멘.
1: 네. 하나님 한 분만을 네. 온전히 신뢰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기도로 쌓아갈 때 이 충청 땅에 놀라운 영적 각성과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에서는 이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실 자들 그런 분들을 초대하는 특별방송으로 네. 함께하죠.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넓혀주신 이 거룩한 선교의 영토를 함께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대전극동방송 중부권 복음화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해 나가실 동역자 정혜혜 동역자 네. 기도원 300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바로 충청 땅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감동이 오시는 분들의 많은 헌신을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원 300용사는요. 극동방송의 사역, 충청 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년 일시헌금 100만 원의 후원으로 헌신해 주실 그래서 이 넓어진 선교 현장을 든든히 지원해 주실 분들을 저에게 닉네임을 붙인 겁니다.
1: 예,
0: 예 기도원 300용사라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300용사 특별방송 오늘도 이 시간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성도님들의 복된 결단을 기다리면서
1: 아멘.
0: 오늘 저와 힘차게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는 충북 괴산 칠덕면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송윤석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라디오를 항상 테라스에다가 스피커랑 해서 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면 더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 그전 때보다 잘 나와요. 시골이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크게 틀어놓으면은 듣는 사람은 듣고 또 스쳐가는 사람은 스쳐가되 은연중에 전파가 심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 사랑했더란 그 시간을 제가 아침에 나가면서 항상 차에서 듣거든요. 그 시간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가끔씩 가다가 개척교회들이 돕겠다는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정말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방학했다가 돌아오시고 돌아오시면서 그 전에 있던 간증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극동방송 늘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0: 극동방송 화이팅!
1: 화이팅!
0: 괴산에서 아 우리 그러니까 그 괴산 시골 마을에 예. 마당에다가 일부러 라디오가 이제 잘 들리니까 크게 틀어놓으신대요.
1: 아.
0: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그냥 흘러갈 수도 있고
1: 예.
0: 하지만 언젠가 또 그때 들었던 말씀과 찬양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크게 틀어놓으신다는
1: 예.
0: 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1: 아, 네. 전파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0: 그동안은 사실 네.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해놓고 충북 지역을
1: 못 갔어요.
0: 못 가왔으나 네. 이제는 정말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대전극동방송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기적 같은 이 선물. 예, 정말 오랜 기간 기도를 했거든요.
0: 예.
1: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다가 올해 충청도에 청주와 충주에 한꺼번에
0: 예.
1: 영화가 나서 여러분 이제 충청 지역의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듣고 계십니다. 가천권이 훨씬 넓어진 거죠.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뭐 다들 뭐 온라인 유튜브로 하고 하지 않아요?
1: 네.
0: 뭐 라디오 듣는 분 있으신가요? 있어요.
1: 맞습니다.
0: 여전히 예. 라디오는 그럼요. 많은 분들에게 특히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들도 있고요. 차량 안에서도 있고요. 또 병실에서 계속 틀어놓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1: 네.
0: 어디서든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전파가 흘러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사역들을 함께 지원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 기도원의 300용사를 모집하는 여러분들 초청하는 시간으로 오늘 조화는 좀 특별하게 시간을 냈습니다.
0: 아.
1: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목사님.
0: 예.
1: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어제 보내줬던 모든 분들에게 만나 오늘자 만나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하, 그렇군요.
1: 지금 가고 있기는 하는데 오늘은 만나보다 기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예.
1: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부권 복음화의 사명을 함께 앞장서서 감당해 나가실 대전극동방송의 정의 동역자 기도원 300용사에 동참하는 방법을 좀 먼저 한번 시작하는 시간이니까요.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자, 먼저 기도원 300용사란 과연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0: 예.
1: 사실 목사님이 기도원 300용사란 의미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승리가 있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0: 그럼요.
1: 예.
0: 일부러 모여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1: 네.
0: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300명.
1: 네.
0: 이 300명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좀 뭐랄까요? 스토리가 흥미로운 게
1: 네.
0: 처음에 이 300명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호루루 소리 지르면서
1: 네.
0: 막 꽹가리 같이 치면서 막 시끄럽게 해서 다수인 척하면서 공격해서 일단 몰아냈어요. 세바와 살문나를. 그런데 그다음에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기드온이 곳곳에 선포해서 백성들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싸우자 해서 몰아내요. 요단강 동쪽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몰아냈으니까 우리는 이제 지쳤다. 쉬어야 되지 않아요.
1: 네.
0: 모두가 지쳤잖아요. 근데 이 300명은 피곤하지만 300명은 끝까지 추격을 해요.
1: 아.
0: 지금 끝내지 않으면
1: 네.
0: 이 싸움 지금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300명이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시작했던 300명이 끝낼 때 끝까지 추격하는 300명이 됩니다.
1: 네.
0: 이렇게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전극동방송이 올해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1: 네.
0: 많은 일을 함께 동참을 해주셨어요.
1: 맞아요. 네. 네,
0: 청주중계에서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전히 이제 중계소가 세워지고 청주본부가 세워졌으니까 방송은 또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이 싸움을 끝까지 함께해 주실 300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자, 좋습니다. 이 기도원 300용사 참여를 하시는 방법은 일단은 저희 대전극동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지경이 넓어진 우리 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 하시는 겁니다. 한 번 100만 원의 후원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300분을 저희가 초청하면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이 시간 모집하는 시간 조화는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 어떻게 하면 되죠, 목사님?
0: 샵 9330
1: 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인데요.
1: 네.
0: 기드온 뭐 이건 장문 쓰셔도 좋고요.
1: 네.
0: 단문으로 그냥 기드온 세 글자만 있어도 됩니다.
1: 네.
0: 이렇게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링크가 갈 거고요. 링크를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성함 그리고 연락처 또 저희가 특별히 이번 또 기념품을 준비를 했는데 기념품 받으실 주소 적어주시면 되고요. 헌금 방법도 그 안에 보면 선택하실 수 있어요. 1년 일시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원하는 횟수만큼 나누어서 또 후원하시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시간 곳에 때 클릭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마트폰 링크 좀 이런 거 좀 낯설고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창에다가 전화 요청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전 극동방송에서 성도님께 직접 전화를 좀 걸어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0: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전화 요청이 또 있었군요.
0: 그렇습니다. 전화 요청해 예.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도원 300용사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들 포함해서 이번에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는 또 특별한 기념품이 평생 예. 남을 수 있도록 기념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원 300용사를 헌신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성경책을 선물로 드릴 텐데 아. 그냥 성경책이 아니에요, 목사님.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재보는 수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과 함께 대전 극동방송 기도카드를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 보시면서 극동방송에서 올 한 해 특별히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책 목사님 갖고 계시죠?
1: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경책입니다.
0: 너무 예쁘죠?
1: 너무 예뻐요.
0: 이 성경책의 제목 그 저기
1: 이름.
0: 별명이 목사님.
1: 별명.
0: 예. 다이어리인가 성경책인가.
1: 다이어리인가 성경책인가.
0: 예, 너무
1: 실제로
0: 예쁩니다.
1: 여기 뭔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여기다가 예. 뭐랄까요. 뭘 넣으면 좋을까요. 주보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니시나요. 여기 뭔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쁩니다.
0: 네.
1: 여러분 뭐 사실 기념품 받으려고 참여하진 않으시겠지만
0: 네.
1: 그러나 또 이걸 보실 때마다 내가 그때 함께 참여했었지.
0: 네.
1: 요거 보시면서 극동방송 라디오 전파가 흘러나오는 걸 들으실 때마다 내가 그때 함께해서
0: 네.
1: 이렇게 라디오 전파가 흘러나오고 있지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또 기도원 300용사라고 예쁘게 또 각인을 넣어서 보내드릴 네. 거니까 여러분들 또 평생에도 귀한 또 기념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를 올해 특별히 좀 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기도원 300용사를 모시는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9330으로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만나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오늘 보내주지 않으셔도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 기드온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주 충주 지역에 극동방송 깨끗하게 잘 들려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간증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극동방송이 내 삶에 어떤 또 유익들을 끼쳤는지
1: 예.
0: 또 제가 극동방송 때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올해 저희가 매년 전파송교사 특별모금 생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1: 예.
0: 올해는 아마 이 시간이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누렸던 은혜들을 함께 이 시간 나누는 또 축제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원 또 참여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 우리 부모님의 이름으로 하시면서 기도 제목도 이 시간 함께 좀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요. 이 시간 기도원 300용사에 동참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요. #93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입니다.
1: 예.
0: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고 기도원이라고 남겨주시기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그리고 또 받았던 은혜들 함께 먼저
1: 예.
0: 나눠주시면 항상 저희 전파선교사 특별생방송 이 시간은 축제장이거든요.
1: 그렇죠.
0: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들이 방송을 통해서 맺혀졌는지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이 또 그 시간을 대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또 극동방송 위한 기도와 또 간증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원 참여하시면서 누구 이름으로 하길 원하시는지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 예.
0: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김용섭이고요. 충북 음성군 대소읍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계속 출퇴근하면서 들은 지는 한 5, 6년 정도 됐거든요. 충북 지역에서 중계도가 생겨서 소속감 같은 게 더 생겼다고 해야 되나? 대전도 애정이 가지만 충북이라는 지역에서 그래서 애정이 좀 더 가는? 제가 아침에 항상 좋은 아침인가를 맨날 들으면서 출퇴근하거든요. 출근하는 길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좀 맞는 그런 울림이 있어서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와 찬양이 더 넘쳐나는 극동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도원 그 300용사 모집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이번에는 충북 음성에서 날아온 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전 지역 지날 때는 이제 대전 극동방송 들었는데 이제는 계신 그곳에서도 특별히 또 좋아 청취자시네요.

0: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기도원 기도원 남겨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 또 바쁜 출근길이긴 하지만 그동안 또 기도원에게 동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하게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1: 예, 네. 저희가 사실은 한 두 주, 세 주 됐나요?
0: 네,
1: 이 기도원 프로젝트를 말씀드린 지 한 세 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세 주가 지났는데 지금 이 방송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 주 동안.
0: 300 용사가 아직
1: 덜 모여서
0: 그렇습니다.
1: 출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지금 이 세바와 삶은 나를 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출정을 못하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조화에서 이 시간이 이제 다 만들어져서 출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세요. 4051번님도 기도원, 9196번님도 기도원, 8890번님도 기도원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고 우리 4464번님은요.
1: 저는 형편이 안 돼서 선뜻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눠서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0: 사실 그동안 저희가 100만원 헌금 1회에 한번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사실 그저 목사님 아무나 할 수 있는 헌금은 아니에요.
1: 사실은 지금 우리 PD님께서 9196번님 얘기하셨는데 저입니다. 저도 사실은 나눠서 한다는 걸 몰랐을 때는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눠서 할 수 있답니다.
0: 그렇구나. 그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이 일단 기도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 성함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이게 후원하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번호까지 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참여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건 매달 100만 원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100만 원 헌금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한 번에 해야 되는구나 하셨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몇 번에 조금 나누어서 하실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1: 100만 원을 결단하고 그곳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는 이제 링크 안에 있다고 합니다.
0: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네요. 우리 6882번님도 기도원 용사가 너무 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일시헌금이 조금 부담이 돼서 주저했거든요.
1: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0: 나누어서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들 최예찬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로 아들 이름으로 용사 올려주세요. 우리 예찬이에게 이번 기념 선물을 드리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1: 요 성경책. 요거가 지금 여기는 각인은 없는데 이 이름 이제 넣어서 주신다는 거죠. 기드온.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디자인입니다.
1: 디자인 예뻐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야, 선물책 읽어봐라. 저도 사실 이 책 이걸 사서 저희 아들에게 선물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한 선물로 너무 이뻐하더라고요. 진짜 왜 아이들 요즘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이들 자랑스러워 이렇게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 특별히 자녀들이 기도원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선물도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또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정말 죄송하네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 1934번님도 저도 그랬어요 하시면서 기도원 신청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우리 마음 다 비슷했어요.
0: 그러네요.
1: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신 것들에 참 감사하게 됩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기도원 신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의 이름을 용사의 이름에 올려주세요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도 막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올려야 되는구나. 세상에. 너무 많은데. 기도원. 나누어서 낼 수 있군요. 저도 할게요. 9572번님 저희가
1: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0: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군요.
1: 요거를 제대로 광고가 안 됐었네요. 3주 동안.
0: 2257번님은요.
1: 기도원 용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하신다고요. 아들 딸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원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이사. 잘 이삿짐 나르시기 바랍니다.
0: 바쁜 가정 가운데서도 그러게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1: 지금 되게 정신없으실 시간인데
0: 그러니까요.
1: 오늘 이사하시면.
0: 고맙습니다. 우리 0034번님도 기도원, 7988번님도 기도원. 지금 만나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만나는 제가 방송 끝나고 오늘 만나 보내주시

0: 지 않으셔도 일괄적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1: 어제 만나 분들. 받으셨던 분들께 그대로 평소에 만나 받으시던 분들은 오늘은 만나라고 안 보내주셔도 만나가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0: 왜냐하면은 지금 기도원보다 만나가 더 많아가지고
1: 제가 거의 만나만 모이는 상황들이
0: 그렇습니다.
1: 있죠.
0: 그래서 오늘은 극동방송 대전 극동방송의 또 한 해의 사역 특별히 2026년도는 정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특별한 한 해잖아요. 충북의 하늘이 열린 시간이거든요. 예. 이 사역들. 여러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은 방송사역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찬양집회도 하고 말씀집회도 하고 전도집회도 하고 청소년집회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또 각 처에 계신 우리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사역 그리고 목사님들을 또 지원하는 사역 사모님들을 모시고 하는 사역까지 그 사역이 다양합니다.
1: 안 하는 게 없어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당해야 될 지역이 이제 3배로 늘어난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첫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매년 하는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올해는 이 기도원 300용사로 가늠합니다. 예, 여러분들 저희가 사실 금액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기도하고 지금도 또 고민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분들 아니면 이 뜨거운 사명에 불붙는 분들께서 아 올해는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고 힘쓰셨으니까 내가 한번 좀 대표로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함께 하겠다는 300분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기 매년 하게 되면 한 3천여 분 정도가 많으시고 후원을 해주시거든요. 네. 이분들을 이렇게 탁 줄여서 300분만 올해는 내가 그 안에서 한번 용사가 되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의 좀 특별한 헌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솔직히.
1: 그렇죠. 예.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그리고 다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강을 건너 추격하는 300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자, 우리 8867번님은요.
1: 저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들과 딸을 만나주세요.
0: 자녀 이름으로 보내주셨고요. 함께 해주셨고요. 할렐루야. 아하. 기도원 신청합니다.
1: 아, 이거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기드온 오타내지 않고 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0: 아니, 오타 괜찮아요. 지금 오타 괜찮아요? 불꽃 같은 눈두자로 우리 PD들이 지금 그렇군요. 오타가 있는 왜냐하면 기도원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1: 아, 기도원. 기도원 괜찮아요. 기도원.
0: 그동안 많이 들어왔거든요.
1: 이게 사실은 듣기에 따라서는 기도원의 300용사인가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말은 되거든요.
0: 기도원처럼 내가 항상 내 삶을 기도하겠다.
1: 내가 기도원 대표 기도자가 되겠다.
0: 네,
1: 이런 마음.
0: 예. 저희 가문 일가 친척의 믿음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원 신청합니다. 3927번님도 사연 보내주셨고요. 0806번님께서도 저도 기도원 용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목사님. 기도원 용사가 되겠습니다.
1: 용사가 표현. 되겠습니다.
0: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가 항상 극동방송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1: 네.
0: 예, 저희는 극동방송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365일 늘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파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 주시는 것마다 늘 그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아침마다 우리 전파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럴 때 기도 이렇게 끝내주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함께 후원하고 함께 동역할 때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예.
0: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내주셔야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겁니다.
1: 예, 여러분이 극동방송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맞습니다. 네, 우리 9091번님.
1: 드디어 용사가 되었습니다.
0: 용사가 되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에 용사님 이거 같네요.
1: 아, 네. 그런 게 있나요?
0: 네, 기도원 저의 기도가 부족할까 염려스럽지만 용기 내어 신청합니다. 이 부분도 목사님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기도원 300용사가 되면 극동방송을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니까 매번 어떤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가 물질의 후원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떡할까 이런 전화도 목사님 진짜 많이 왔어요.
1: 아, 기도는 어디서든.
0: 기도는 어디서든.
1: 예, 기도를 모여서 하진 않습니다.
0: 제가 성경책을 보내드릴 때 극동방송 기도원 300용사

0: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좀 틈틈이 시간 되셔서 내가 올해는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앞장서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부담을 좀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1: 예. 예.
0: 그리고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원 300용사 여러분 한 번입니다. 100만 원의 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건데요. 저희가 그걸 차마 모르고 여러분 한 번만 합니다 해서 일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큰데 조금 부담이 되셨던 분들이 막 많이 계셨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네요.
1: 아, 그럼요. 예, 여러분, 당장 계좌에 100만 원이 예, 없어요.
0: 들어가시면 여러분 그 참여하시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개 있어요. 일시로 한번 하는 방법 아니면 뭐 두 번에 놔두든지 세 번에 놔두든지 뭐 다섯 번에 놔두든지
1: 제가 지금
0: 번에
1: 정확히
0: 놔두든지.
1: 보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세 번은 없습니다. 아,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열 번 있습니다.
0: 아, 꼼꼼. 왜 이렇게 꼼꼼하지 우리 목사님?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 주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청주극동방송 모금생방송을 할 때 정말 안 되는 형편 가운데서도 방송이 지경이 넓어지고 한 명의 영혼을 더 들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정말 애써 헌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 그럼요.
0: 예, 그런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마음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형편이 예, 되시는 분들이 좀 이번은 그 취지가 그렇거든요. 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4409번님이요.
1: 아, 저도 많이 망설였는데 계속 마음에 감동이 와서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친정시댁이 다 구원받으실 수 있게 일대 믿음으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저에게도 늘 새 힘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아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할 수 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혼자서 온 식구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이럴 때 목사님 지치고 힘이 들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극동방송 여러분께도 있잖아요. 이러다 오늘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돌아올 기미가 없네 하고 낙심할 때 그때 마침 또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드디어 교회 출석하셨어요. 이 사연이 딱 나가요.
1: 맞아요.
0: 그러면 또 다시 힘이 나는 거죠. 그런 간증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 4409번님께서도 극동방송이 여러분 곁에 우리 성도님 곁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300용사는요 정말 지치더라도 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네,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강을 건너서 추격하는데 배고프잖아요. 밥을 달라고 하는데 주변의 성읍들이 네, 같은 편인데 안 줘요. 야 니네가 뭐 이기겠냐 세바 설문
0: 어차피
1: 니네,
0: 안 될거
1: 니네 질걸 300명이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안 줘요. 근데 끝까지 추격하는 겁니다. 지치지만
0: 네,
1: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제일 앞에서 이 300명이 봤거든요.
0: 네.
1: 예, 여러분 정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607번님은 저는 지난주에 기도원 용사 신청했습니다. 방송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 조금 부담이 되셨대요. 어떻게 7월에 적금을 타는 것이 이때를 예비한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조금 무리가 되지만 용사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제 이름으로 신청했는데 군에 있는 저희 아들을 용사로 바꿔도 될까요? 그럼요. 자꾸만 주님의 품을 떠나려는 아들이 주님이 잡은 두 손을 꼭 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아 군에 있는 아드님은 네, 군대에서도 용사라고 이미 군대에서 보통 부르는데
0: 그 용사 말고 예, 천국 용사
1: 진짜 용사 되실 거예요.
0: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방송이 이런 한 분 한 분의 사실은 귀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예,
0: 사실 뭐 적금을 넣으셨다는 건 뭔가 대단한 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1: 네,
0: 써야지 이때 써야지라고 하셨을 텐데 또 현금을 이때를 위함인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주셨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1: 그럼요. 예, 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아마 뉴스 보신 분들 굉장히 큰 뉴스가 있죠. 방송사 하나가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지금 우리나라에.
0: 네.
1: 사실 방송사들이 다 광고 수입 또 방송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수익 구조들이 있을 텐데 극동방송은 이런 방송이 있을까 싶은 방송사예요.
0: 맞아요.
1: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세워가는 방송. 청취자들이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후원자로서 함께하는 방송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예, 네. 올해 이 그 대전극동 방송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충북 지역까지 충청권 전체를 네. 품고 가게 되는데

0: 때 이 일을 정말 함께해 주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기드온이라고 샵9330으로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갈 겁니다. 그걸 받으셔서 찬찬히 보시고,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우리가 만든 너무 자랑스러운 기념품. 네. 기념품. 아, 목사님, 저희가 이 기념품을 만드느라고 애를 좀 썼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도저히 될 수 없는데 막 애써가지고 했더니 그 우리 회사 사장님도 귀한 일이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동참하게 하셔가지고 해주셨는데 예쁜 각인까지 새겨서 여러분 보내드리니까요.
0: 사장님 멋져요.
1: 그 받으실 주소 적으시고 또 헌금하시는 방법도 여기 있거든요. 그 원하시는 대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도원 용사 신청합니다. 저도 부족해서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애끓는 마음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 구원 강력히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고 금미 언니와 그 가족 구원해 주세요.
0: 아멘.
1: 정말 소망합니다. 아, 또한 내가 성장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하신다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계속 지금 제가 읽다가 사연이 올라가네요. 목사님. 네. 우리 2407번님.
0: 저도 지난주에 감동 주셔서 기도원 신청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올해 오. 올해, 젊은 분이시네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오늘 생일이에요. 오!
1: 와, 축하합니다.
0: 삶을 인도해 주시는 저의 하나님을 극동방송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정말 내 삶을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0: 아멘.
1: 그 하나님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
0: 아.
1: 진짜 목사님 이런 마음이 찐 마음 아니에요.
0: 예. 네.
1: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진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기쁨을, 이 소중한 소망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0: 아멘.
1: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 결혼 준비하시느라고 이것저것 하시려고 그러면 그쵸 목사님 구체적으로 들어갈 데가 많을 텐데 또 시작을 귀한 헌신으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그러네요.
1: 그 가정을 저희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3013번님.
0: 우리 아이들이 영혼 구원 받고 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가정의 장애물들 걸림돌들 모두 무찌를 수 있는
1: 와.
0: 용사의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0: 대표로 저희 남편과 제가 용사로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아멘.
1: 용사 이거 갑자기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사실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300명의 엄청 숫자에 집중했는데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은 용사에 집중을 하시는데
0: 집중하시네요.
1: 제가 지금 용사. 너무 은혜가 돼요. 용사
0: 기드온의 300 용사에서
1: 용사, 예.
0: 용사. 진짜 많은 분들이 용사가 되겠습니다. 용사로
1: 아멘.
0: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여러분 용사님들
1: 네.
0: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네, 5028번님.
0: 자주 듣는 방송인데 항상 감사합니다.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희 두 아들 기훈이 기호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1: 축복합니다.
0: 아멘.
1: 정말 기훈이 기호 아멘. 주님 앞에 꼭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아, 0360번님은 안녕하세요. 기도원의 300용사에 동참하기를 신청합니다. 처음 방송 나올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남편하고 상의하고 이제야 신청합니다. 저희 두 딸 하은, 다은 이름으로 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극동방송이 생명줄이라는 거 너무 잘 알기에 거룩한 부담감. 방송 가족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0: 아, 우리 0360번님.
1: 네.
0: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이 마음이 이게 가족의 마음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가 방송가족 방송가족 하는데
1: 네.
0: 가족의 마음은 그냥 내가 후원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아, 여러분들도 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시는
1: 그러니까요.
0: 그 마음
1: 감사합니다. 9828번님도요.
0: 저와 아들을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돌봐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갚음으로 기도원 신청합니다. 아,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1: 네.
0: 좀 쉽지 않은 상황도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 우물가에서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지키신다는 약속을
1: 네.
0: 반드시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엄마, 언니, 아주버님, 가족들 꼭 교회로 발걸음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 제목 주셨어요. 우리 9818번님은 우리 조아의 정말 찐 애청자시잖아요.
0: 네.
1: 이분의 사연이 안 들어오면 제가 궁금해요. 매일 너무 주옥 같은 그런 사연들을 보내주시는데 힘든 광야의 길을 극동방송 청취자가 돼요. 지금 한발 한

0: 발 걸어가고 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이 후원들이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예.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다 알지 못하지만 예, 우리 그 최다슬 PD 음성으로 계속 기도원 300용사 스폿이 나갈 때 우리는 이 방송을 누가 어떻게 듣는지 알지 못해서 그저 방송을 복음을 방송을 통해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1: 예.
0: 예,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저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고 계시지만 정말 사연을 보내주지 않는 분들이 그것의 몇천 배, 몇만 배가 될 겁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믿고 하고 있는 거죠.
0: 네.
1: 이것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믿고.
0: 맞습니다.
1: 제가 그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서울에 갔다가 거기 서울 극동방송 본사에 네. 그 뭐죠? 박물관처럼 있잖아요.
0: 박물관이죠. 예.
1: 거기서 본 건데 뭐 아마 많이들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대북방송 북한으로 전파 쏘면서 네. 이걸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0: 맞아요.
1: 전파는 가는데
0: 네.
1: 그 전파를 누가 듣고는 있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0: 네.
1: 솔직히. 근데 그냥 수십 년 한 거죠. 그렇게.
0: 그렇죠.
1: 그런데 어느 날 전달된 일본을 통해서 전달된 그 지금도 거기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게.
0: 편지와 헌금.
1: 예, 편지와 헌금. 네. 그걸 보고 진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걸 받으신 분은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까.
0: 네. 사실 그게 지금 북한도 간간이 살복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아마 그게 통일이 되면 아마 놀라울 겁니다.
1: 예.
0: 우리가 중국 땅까지도 같이 저기 쏘아 올렸는데 중국도 정말 얼마 전만 해도 그저 목사님 몰랐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그게 개방이 되면서 중국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지를 그때 알은 거죠.
1: 예.
0: 그래서 우리 그 김정아 목사님이 그 대통령 저기 표창장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차마 아직까지 힘을 내서 내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조차 말할 수 없을 만큼 낙심 가운데 계신 수많은 분들이 그냥 많이 듣고 계세요.
1: 예.
0: 그것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알게 되는 날이 오겠죠. 예.
1: 그리고 우리 이제 북한 중국 말씀드렸지만 충청도에도
0: 그럼요.
1: 대전에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0: 네, 여러분들,
1: 산골에도
0: 네, 여러분들 올해 이렇게 귀한 헌금 정말 압니다. 쉽지 않은 헌금들을 보내주시는데 이 귀한 헌금이 사실 그렇게 영혼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의심하지 마시고
1: 아멘.
0: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전극동방송의 1년의 사역들을 함께해 주실 기도원의 용사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참여원하시는 분들은 샵9330으로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보내드림도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이 링크 이런 거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샵9330으로 전화주세요 라거나 혹은 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를 직접 주셔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헌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주로 어르신들. 다 헌금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만 원짜리 팍팍하게 해가지고 찾아오셨던 분들.
1: 여기 대전 지종역으로요?
0: 네. 네. 방송에 직접 오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드온. 저희 아들이 8월에 강원도로 군입대를 합니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는 마음에 또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신청합니다. 5690번님. 대한민국의 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먼저 심어주셨네요.
1: 예.
0: 고맙습니다. 그리고 7122번님도요.
1: 아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성장하고 사용되기를 기도해요.
0: 네.
1: 해주셨어요. 아드님
0: 네.
1: 이름이 다윗인가 봐요. 다윗.
0: 기도 이미 하나님 이름은 일단 용사네요. 이미
1: 용사예요.
0: 예, 이미 용사. 예, 감사합니다. 5342번님은요.
1: 찬미 예수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새벽 미명을 열어봅니다. 오늘 특별한 새벽 공기를 느낍니다. 목욕한 느낌이랄까요?
0: 목욕한 느낌? 네.
1: 아니면 숙제를 잘 마친 초등학생 마음이랄까요?
0: 그렇습니다.
1: 저는 어제 숙제를 했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프로젝트에 어제 동참하셨나 봐요.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어 실천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마음에 부담되는 분들은 속히 실행해서 광명 누리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때까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삽시다.

0: 것이다. 샬롬. 네.
1: 목사님 왜 울컥하시는 거예요?
0: 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때까지.
1: 우리 모두가.
0: 아, 제가 청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1: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때까지 정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목사님 열심히 방송하고 우리 청취자분들 또 열심히 또 극동방송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4624번님은요.
0: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있군요. 책을 좋아하는 우리 도연이 이제는 세상 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사랑하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연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네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울컥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눈물의 기도가 함께 나온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늘 축복하고 기도한단다. 도진이, 도현이, 도헌이, 대현이와 오직 예수님.
1: 아멘. 이름이 도진, 도현, 도현, 대현, 네 명인가요?
0: 도진, 도현, 도헌, 대현. 대헌. 근데 도현이와 도헌이는 이름이 이렇게 불렀을 때 헷갈릴 수 있겠어요.
1: 그러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와, 청취자분들께서 많이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오늘 시작합니다. 아멘. 사연 주셨고요. 예, 우리 1967번님.
2: 안녕하세요. 3년 전 일을 쉴 때 양육자 언니가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다 재미없어요. TV도 지겹고 라디오 있지? 라디오 극동방송 들어봐 해서 다음 날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매일이 은혜와 감사네요.
1: 와,
2: 이제는 TV도 안 봐요. 와. 눈 뜨자마자 라디오 켜고 퇴근하자마자 켜고 너무 고마워서 전파 선교사 2년차가 됐고요. 와. 청주 위안 방송 때도 조카들 이름으로 신청을 하셨고 기도원 용사도 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1: 삶을 변화시켜준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0: 아, 양육자 언니 귀하신 분인데 제가 목소리를 너무 웃기게 그러니까. 만들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1: 좀 아는 재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0: 아,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1: 네, 9581번님은 기도원 프로젝트 소개된 첫 주에 참여했는데요. 놀랍게 참여하고 나니 더욱 극동방송의 사역에 마음이 더 가고 특별히 식어가던 북한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걸 느끼며 이미 시작하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아, 이거 진짜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네요, 목사님. 예. 동참한 분만이.
0: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비슷한 마음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1: 네. 아유, 북한에서 기도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극동방송의 용사가 되고 보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또 열어주신 거죠. 야, 이게 또 헌신하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네요.
0: 예.
1: 저희가 은혜의 선물을 저희 기념품은 보내드리지만 이런 선물은 참아 드릴 수 없는데
0: 이런 것은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 분들 계실까봐 저희가 사실 방송하기 전부터 스폿이 나갔기 때문에 미리 동참해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0: 맞아요.
1: 그분들까지 저희가 다 해서 예쁘게 방송 끝나고 나면 예쁘게 새긴 각인 넣어가지고 기도원 300경사 해서 정말 이쁜 성경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각인 넣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만 저희가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보내드리고 미리 하신 분들까지 저희가 다 챙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오늘 한 사람은 주는 거야. 먼저 한 사람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
0: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 사실 이거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지만
0: 그럼요.
1: 또 기념 이런 거는 목사님 성경적이지 않아요? 뭔가를 기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거?
0: 기억하기 위한 거죠.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기억이에요. 기억.
1: 맞아요.
0: 기억이 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쌓으라고도 하시고 길갈에서 에베네셀에서 이렇게 오늘은 이 극동방송에서 성경책으로 돌을 쌓으라고 하신 것처럼 기억에 표시를 해놓는
1: 그렇습니다.
0: 거죠.
1: 그렇습니다. 저희의 선물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5690번님.
0: 기도온 용사라는 단어에 아들이 나라 지키는 용사가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용사를 자처하지 않을 수 있나 하는 하나님이 나라도 백성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해주셨어요.
1: 아, 또 그렇군요. 대한민국에 용사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0: 그렇군요.
1: 야, 그 전에 하나님 나라

0: 나라의 용사가 돼야지. 지금 많이 그렇게 후원해주고 계시네요.
1: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유독 아들이 군에 있다는 그러네. 이야기가 많네요.
0: 용사가.
1: 오늘 유독 용사라는 단어에 꽂히셔서 그런지.
0: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기도원 300용사 되겠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청주 극동방송 살아갑니다. 청주에서 방송이 더 잘 들려서 더 감사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또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으니 또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가족 구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와, 찬양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잘 활용하시네요.
1: 예.
0: 아, 좋습니다. 청주에서 잘 들려서 너무 좋으시대요.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 또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목사님?
1: 감사합니다. 정말.
0: 예. 우리 8746번님도요.
1: 기도원 300용사 신청하시면서 저희 가정 김선자 권사님 배은주 집사 축복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배문호, 임석순, 배건열, 배동열, 송현정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은혜를 주세요.
0: 아멘. 아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원 300용사가 되셨습니다. 자, 또 이 시간 또 처음 들으시는 우리 조화 가족들. 오늘 조화는요, 이번 주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특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1: 예.
0: 대전 극동방송의 더 넓어진 2026년도 하반기 사역들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기도원의 300용사 동역자 용사님을 모시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도원 300용사는 여러분 또 죄송하지만 헌금 금액을 편의상 정했습니다.
1: 예.
0: 100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분들을 모시는데요. 여러분들 또 그 일시로 해주셔도 좋고 조금 나누어서 해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걸.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그거 선택하시는 거는 저희가 기도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링크가 가거든요.
1: 예.
0: 그러면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거기 성함이랑 연락처 주소 적어주시고 그 밑에 그 헌금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럴 때 기도원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여러분 손에 아시죠?
1: 그렇죠.
0: 예,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극동방송의 저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극동방송의 청취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부대가 있어요.
1: 예.
0: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매일 아침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전파송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4780번님
1: 처음 방송 나온 날 참여했어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만만치 않아서 방송 들으면서 전파 선교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혼구원 위해서 뭐 했니? 라고 물으실 때 저 전파 선교사였어요. 방송 듣고 주님의 자녀 된 사람 많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바꿔도 된다고 하셔서
0: 네.
1: 윤민식, 장인숙, 윤유경, 신민석, 윤효경, 윤종훈으로 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아멘.
0: 아들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출근하면서 들을 때마다 고민했는데 오늘 방송 들으면서 감동이 오네요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0991번님. 여러분 이렇게 보내시면 링크 안 가요. 기도원이라는 단어가.
1: 그렇군요.
0: 네, 들어가야 돼. 하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한 분이라도 놓치시야. 네,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3830번님도.
1: 아, 3830번님도 첫날 마음 감동받고 신청했어요. 청주에서 학업 중인 첫째, 둘째, 그리고 고3인 셋째까지 3남매가 주님을 만나는 동안 극동방송과 기도의 용사들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예. 지금은 엄마의 기도로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 동안 진짜 그러네요. 엄마의 기도가 보호막이 되고 그죠? 우리 또 극동방송이 보호막이 되고
1: 예.
0: 방송이 전파를 통해서 흘러가는 말씀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552번님도요.
1: 사랑하는 아이들과 양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딸 최효은 이름으로 기도원 하고 싶습니다. 10개월을 나눠낼 수 있다는 안내에 용기를 냅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10개월로 네. 나눠낼 수 있습니다.
0: 0496번님 저도 자꾸 마음에 울림이 있는데 선택 신청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아들 먼저 하늘나라 간 지 9년째인데 큰아들이 그때 이후로 교회를 쉬고 있어요. 아들 영욱이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동생이 그러니까 먼저 하늘나라를 가고 예. 좀 충격받고 상처 입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0: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가정 우리 아들 영웅님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예,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외침 다 듣고 계시고요. 그거를 하나님은 정말 정말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0: 아멘. 네, 축복합니다. 제가 바로 기도원이라고 보낸 기도원. 그 사람입니다. 아니 9316번님 예. 뽑아요. 많았어요. 기도원 많았어요. 기도원. 방송 나오자마자 얼른 보내느라 자세히 듣지도 않고 바로 신청이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네, 그리고 7243번님도요.
1: 샬롬. 저도 신청해요. 충북 괴산 장현 지역에 장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생명의 구원함을 얻 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 가정에도 동생들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0: 아멘. 주세요. 충북 괴산이랍니다.
1: 괴산 장현.
0: 잘 들릴 것 같은데요. 이제.
1: 아, 잘 들리겠죠.
0: 예. 아, 축복합니다. 네, 대전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가족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극동방송이 없었다면. 예, 우리 지난번 청주 때도 함께 해주셨고 또 이번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최영윤 용원의 이름으로 함께 결심합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기에 저도 조금 제 마음을 나누어 기도원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극동방송이 없었다면 저희 가족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어려운 과정들도 광야의 길을 좀 지나셨던
1: 맞아요.
0: 좀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저도 사실은 최근에도 들었는데 네. 교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가시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0: 네.
1: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 전파가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0: 네.
1: 이 사역이 정말 귀중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0: 맞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0: 감사합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 극동방송 2026년도의 전파 사역을 함께 후원하시고 동역하실 수 있는 용사님이 되십니다. 아 용사가 입에 오늘 착착 들어
1: 용사님.
0: 너무 좋아하시네. 용사님들이 되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또 헌신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시 53분 지나고 있어요.
2: 저희 신랑이 자꾸 암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서 하루아침에 암이래요.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빚이 1억 3천이 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나가서 죽겠대요. 막 붙잡고 울고 그러지 말아라 지금 통장에 300 얼마 3천 얼마 있는데 어떻게 병원을 다닐 것이며 어떻게 치료를 받을 거야.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병원 다닐 때 서울까지 이제 이렇게 오면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병원에 있는 동안 하루에 몇 분씩 가시는 분들도 보시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찬송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찬송을 들으면서 그 두려움을 달래요. 그러다 중간에 아 이때 좀 말씀이 나오는 시간이야 해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견디는데 오죽하면 병원에서 여기는 교회 그 안에서 말씀 듣고 했었어요.
0: 여러분 전파가 닿는 곳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때가 많이 있어요.
1: 맞아요.
0: 사실 우리는 목사님 우리의 일상에서 아 그래 저도 아침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차 안에서 듣고 계시겠구나 아 병원에서 듣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뭐 밥하면서 듣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 일상을 넘어서 정말 너무 힘든 광야에서
1: 예.
0: 진짜 목사님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꽉 막힌 곳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1: 예. 예. 아, 우리나라에 뭐 이제 또 인구조사 발표가 될 텐데요. 작년 네. 말에 인구조사한 게 발표될 텐데 이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에 종교가 들어가요.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조사 이게 네. 가장 정확한 조사죠. 2015년 조사에서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인구가 너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0: 네.
1: 700만이 넘는 기독교 인구 근데 교회들이 파악하고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0: 네.
1: 교회들이 파악하고 있는 기독교인은 500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700만이 나오는가. 이거 이단들을 다 합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0: 네.
1: 그때 깨달은 거죠.

0: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통계청에서 전화로 물어보면 당신 종교는 무엇입니까? 뭐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직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종교 기독교라고 대답을 하는데 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1: 맞아요.
0: 100만 명이 넘게 있다는 네. 겁니다.
1: 그런 분들이 정말 교회에 나가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예.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또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는 게 또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0: 극동방송 들으면서 신앙 잃지 않고 버티다가 네. 결국은 다시 교회로 나왔어요.
1: 맞습니다.
0: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1: 그럼요, 얼마나 많이 계신지. 예. 이제 그런 역사들이 청주와 충주, 충북 땅에도 이제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이제 거둬들일 때입니다.
0: 예. 네.
1: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정말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헌신하신 그 귀한 헌신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진 그런 자부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목사님?
0: 맞습니다.
1: 네. 자, 샵 9330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 대전극동방송의 방송 사역을 함께 짊어지는 용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40번님이요.
0: 저는 얼마 전에 기도원 용사가 되었어요. 제가 기도원 신청할 때는 근무하던 어린이집 대체 교사 일정이 7월에 없었는데 신청하고 나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 딱 기도원 헌금 금액만큼 일할 수 있는 일정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은 평안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육신의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감사하네요. 예.
0: 특히 오늘 생일인 저에게 주는 선물로 성경책을 사려고 했는데 극동방송에서 기념품으로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1: 와, 너무 신기한데요.
0: 와,
1: 그렇구나. 원래 7월에 일거리가 없었는데 헌금은 하시고 주셨고 또 거기다 심지어 오늘 내 생일 선물로 내가 선물해야지 성경책 했는데 바로 오늘. 예.
0: 오늘 성경책 갈 겁니다. 1440번님을 위한 성경책.
1: 원래는 다른 선물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어제 저희가 극적으로 이걸 타결을 봐서 성경책으로 바꿨거든요.
0: 아, 사장님 감사해요.
1: 예. 와, 우리 1440번님 간증이 벌써 넘치. 근데 벌써 하신 분들의 간증이 많네요.
0: 예.
1: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2408번님도 네.
0: 방금 참여 완료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정윤이 정한이 마음속 주님의 성령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네.
0: 우리 내 식구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정윤이 정한이
1: 네.
0: 정한이 들으니까 갑자기 복덕방도 생각나고요.
1: 네. 우리 5364번님도 기도원 용사 가수원 대전 우리 교회 오봉호 목사님의 무한 평안 주영 하영 성영 진영이가 주의 용사로 더 굳건히 서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와, 담임 목사님의
0: 예. 목사님 자녀들 네. 이름이 굉장히 좋네요. 주영이 하영이 성영이 진영이.
1: 제 생각에는 오봉호 목사님은 대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0: 예.
1: 주영이 하영이 성영이 진영이는 5364번님 자녀일 것 같아요.
0: 그렇겠네요. 5364번님 네. 자녀들 이름 너무 잘 지으셨는데요.
1: 예, 멋집니다. 9359번님
0: 아침마다 가게에 출근하면서 듣고 있는데 빚진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동참하라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 줄 믿어요.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아들 며느리 손녀가 믿음의 유산 잘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기도하시면 사연 주셨어요. 네, 늘 가게에 출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오늘 이 가게가 손님이 넘쳐나기를
0: 아멘.
1: 축복합니다.
0: 아멘입니다.
1: 예, 저희는 이거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3716번님도요.
0: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침마다 알바를 할 때 매일 좋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다섯 자녀 정인이 영채 건 준 희연 그리고 사위 호식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선우종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포천 한마음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포천? 포천 네. 너무 굉장히 먼 곳인데
1: 그러니까요.
0: 포천에서 들으시나요?
1: 고향교회이신 것 같아요.
0: 아, 고향교회일 수도 있겠네요.
1: 네, 축복합니다.
0: 아, 자녀분들 이름은 굉장히
1: 네.
0: 다섯이나 돼요. 자녀분들이
1: 네, 멋집니다.
0: 자녀분들은 굉장히 세련된 이름을 가지셨는데
1: 이미
0: 권이
1: 못 받은,

0: 이미 복받으신 분이에요. 예,
1: 준이. 네. 사위는 이름이 굉장히 복스러워요. 아니 자녀분들 이름은
0: 아니 왜 남의
1: 권이 준이 아들 이름. 되게 멋있는데 사위는 후식이에요. 어떡하죠?
0: 전국의 죄송합니다. 호식님께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뭔가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기도 하고요.
0: 아, 예. 극동방송을 듣고 기드온 신청 엊그제 동생도 신청했답니다. 와. 아, 기드온 신청을 했는데 엊그제 동생도 신청했더라고요. 아. 제가 혹시 부담 가질까봐 말 안 했는데 극동방송 듣고 스스로 신청을 했다고 해도 어찌나 반갑든지요. 역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1: 아멘.
0: 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에 성적이 좀 부족하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리해서 주님 보시기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아멘.
1: 아멘.
0: 예, 또 고3 또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목사님?
1: 그럼요.
0: 7348분.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1: 아멘.
0: 예. 그리고 담대함 주시기를. 아, 정말 이 담대함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목사님.
1: 그럼요.
0: 그렇게 평상시에 모의고사 할 땐 잘 치는데 이 담대함이 부족하니까 모의고사 때 성적이 수능 때 안 나온 아이들이
1: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0: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담대함과 지혜 주시기를 저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자, 9261번님도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두 자녀 아이들 이름으로 동참합니다. 좀 전에 보내드렸어요.
0: 네.
2: 기도 제목은요. 청소년 때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들, 딸의 믿음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주님.
2: 스스로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아멘. 주세요. 두 아이가 전파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이 마음이거든요. 그죠, 예. 목사님? 우리 극동방송에 수많은 전파 선교사님들께서 이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누군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연히 틀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1: 아멘.
0: 그런 그 제자의 마음이죠, 그죠, 목사님?
1: 그럼요.
0: 선교사의 마음이고요.
1: 아, 아드님 따님 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0: 아멘. 9576번님도요.
2: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 김선일 위해서 드립니다. 새로운 일자리 만나기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0: 아멘.
2: 너무나
0: 감사합니다.
2: 감사하네요.
0: 네. 우리 9576번님은 일시불로 헌금했습니다 하셨고 0360번님은 나누어서 참여할 수 있어서 방금 입금했습니다 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방법이 좀 많이 있습니다.
1: 예,
0: 예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형편껏 해주시면 좋을 것
2: 일단
0: 같아요.
2: 일단 링크를 받아서 눌러보시면은 네. 그 총액은 100만 원인데
0: 네.
2: 그것을 일시불로 하느냐 2회, 나누어서. 5회, 10회 이렇게 나누어서 하느냐 고를 수가 있습니다.
0: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아시는 이유는 방송 중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예. 자, 여러분 링크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 링크가 가거든요. 거기에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번호까지 남겨주시면 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기드온 300 용사님들께만 드리는 특별 제작한 예 성경책 아 특별 제작은 아니군요. 수제는 수제입니다. 수제고 거기에 특별한 색인이 남겨진
1: 예.
0: 거죠. 예.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기도원 300용사 성경책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후원 헌금 했는데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동방송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쭉 나의 30년 지기 친구 영원하기를 주님 모르는 영혼들과 북한 땅까지 전해지기를 아멘.
1: 아멘.
0: 하는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동이 되네요, 목사님.
1: 예.
0: 네.
1: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오늘 방송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까지는
0: 네.
1: 거의 만나 들어가지고 거의 만나만 들어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나. 진짜 올 한 해 이 방송국 사역이 이 사실.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도 저희 네. 교회는 재정 가지고 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게 교회 사역은 사실 있으면 감사하게 있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도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방송 사역이라는 건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과 사용해야 되는 비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0: 그렇죠.
1: 없는 사역이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만나밖에 없어가지고 한 20분 동안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와 역시 어.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있었어요.
0: 네. 어, 262번님 안녕하세요. 저 방금 전에 사연 나온 음성에 사는 아. 김용섭입니다. 아,

0: 사연 예. 저와 가족이라고 하셨던 분 대전 극동방송으로 인해서 출퇴근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청주 충주에도 중계소가 생겨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에도 중계소가 생겨 강원 지역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강원에도 있긴 있어요.
1: 강원은 영동이 있잖아요.
0: 예, 있는데 여기가 저 중계소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근데 거기 워낙 산이 높으니까 안 들리는 지역이 아직도 있나 봐요.
1: 가청권이 예. 이게 아닌 곳들이 있군요.
0: 거기 중계소가 저희보다 훨씬 많긴 하거든요. 잘 맞춰보세요. 거기도 잘 잡으실 예. 겁니다. 네. 그리고 와 2970번님
1: 언제부터인가 극며들어서.
0: 극며들어. 여러분, 극며들어라는 표현 아시겠어요?
1: 스며들어에다가 네. 앞에 무엇이 스며들었나 할 때. 네,
0: 극동방송이 스며들어.
1: 그렇죠. 극동방송이 극며들... 스며들어서. 이제는 극동방송이 맥기니 식사와 같아졌어요. 하나님이 방송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용사들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듣는 내내 은혜가 가득합니다. 섬기던 개척교회가 허물어져서 어디다 헌금을 해야 하나 근심하던 중 300용사 방송을 듣고 바로 신청해서 이미 용사가 되었어요. 방학 중인 남편 박재식 집사님, 아들 한림이, 딸 혜지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0: 야, 그렇구나. 그러네요, 목사님. 지금도 참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사라지고 있죠. 목사님.
1: 예. 예. 개척교회를 후원하시다가 개척교회가 사라지면서 어디다 헌금해야 되나 근심하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개척교회 저도 이제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에 헌금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극동방송은 그 개척교회들을 위한 일도 하고 있으니까요.
0: 그러니까, 네.
1: 우리 함께해 주시면 어디든 하나님이 네. 마음 주시는 곳에 함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 충만하게 예, 더 아름답게 펼쳐지길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1: 예. 예,
0: 정말 우리 목사님 울컥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푸른 계절이 이 땅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과 또 극동방송과 저와 목사님과 이 땅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예. 간구합니다.
1: 네. 아마 청년 때 찬양 부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0: 네.
1: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0: 예.
1: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0: 예.
1: 우리가 오늘 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참여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는 그 꿈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우리 0752번님.
1: 저도 기도원 용사에 참여합니다. 예은이 예성이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담감에 망설였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위해서 결단합니다. 안 그래도 조금씩 선교헌금으로 쌈짓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보태서 하려고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0: 고맙습니다. 선교헌금 하시기 위해서 따로 떼서 이렇게 모으고 계셨군요.
1: 예.
0: 예. 또 그런 귀한 헌신과 또 오랜 기도가 담긴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6543번님.
1: 샬롬. 제가 정말 사랑하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구원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도문암, 한종숙, 이호림, 도현정, 이시우, 이서아, 도현수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대가족이네요.
0: 그러네요. 예, 사연 감사드리고, 예, 구원 하나님께서 꼭 그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 예. 지난번에 못해서 좀 마음이 늘 조금 걸렸는데 이렇게 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0237번. 아마 그 얘기신 것 같아요. 청주 개국할 때.
1: 아, 예. 예.
0: 그때 못하셨던 분들에게도 저희가 이번에 그때 못하셨던 분들 함께 해주세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화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4768번님도요.
1: 표적 항암 치료 중인 전도 대상자 김정화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기를 원하면서 기도원 신청합니다 주셨어요.
0: 네.
1: 아,
0: 네.
1: 항암 치료 중인 분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와, 3년 전부터 양봉으로 농촌 미자립 목회자 후원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비슷해. 가칭 기도원 300 프로젝트인데 똑같네요. 저희랑. 미자립 농촌교회 목회자님들이 3년 동안 100만 원 지원, 100명의 미자립 목회자님을 3년 후 벌통 30군으로 연 1000만 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신데 저희랑 이름이 똑같네요.
1: 그러네요. 네.
0: 우리 9434번

0: 님, 어쨌든 이 사역도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 함께 기도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2347번인데요.
1: 예, 그것도 아니, 피디님의 네. 이걸, 제가, 이 노래를 이걸 들어주셔가지고 아. 제가 읽기가 어렵네요.
0: 그러면 예. 좀 감사, 찬양을 함께 나누고.

0: 목사님 진짜 사랑하는 찬양인가 보다. 찬양만 들려도 눈물을 흘리시네. 예. 사실 우리 목사님도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신 거겠죠. 네.
1: 정말로 많은 청년 때 많은 분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을 수백 번을 아마 다짐했을 거예요.
0: 네.
1: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0: 아멘.
1: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꿈 꾸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방송 가족분들, 우리 또 기도원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모든 용사님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위해 모두가 용사로 나서는 시간입니다. 예.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전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요. 특별히 이번 기드온 300 용사로 함께 헌신해주시는 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야 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저희가 그 색인이 찍힌 예, 예. 성경책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이번 성경책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1: 자신
0: 너무
1: 있습니다.
0: 아름답고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셔도 아이들이 오 하고 좋아할 만큼 요즘 젊은이들의 감각에 가장 맞는
1: 색도 되게 예뻐요.
0: 그렇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거든요.
1: 예, 색 종류가 있군요.
0: 색 종류가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기념품 사실 이것은 예 뭐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동역하셨다는 거를 기억하시라고 예, 성경책도 선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받으실 주소도 함께 꼭 기록에 예.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아우 나는 여전히 링크 이런 거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042-828-9330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샵 9330으로 전화 요청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직원들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예전에는 네. 저희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할 때 예전에는 전화 요청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0: 대부분 많으셨죠. 요새는 거의 문자.
1: 이제는 오우 여러분 다 굉장히 발전하셨어요.
0: 여러분 거의 이제는 전화가 많이 네, 오지 않아요.
1: 전화 요청이라고 하나도 없는데요. 오늘은 네. 오, 훌륭하십니다.
0: 자, 0270번님
1: 남편 이삼선과 자녀들 이은석, 이은환, 며느리 방예진, 손자 이하진 간절히 간절히 주님 만나주시고요. 저는 몸에 지병이 있는데 연약할 때마다 극동방송을 듣고 늘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정말 감사하네요.
0: 네. 정말 극동방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다가 지금 목사님이 말하다가 갑자기 찬양 듣고 울컥해서 눈물 나신 것처럼 여러분 출근하시다가도 울컥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면 이 집사가 내 이야기 목사님한테 했나 정말 딱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그런 상황처럼 방송사에서 나오는 말씀과 찬양이 하나님이 딱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어서 넉넉히 우신 적들 저도 솔직히 많거든요.
1: 예. 사실은 예. 교회에서도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0: 그러니까,
1: 날 노린 게 아니라
0: 그러니까.
1: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말씀 들으면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예,
0: 그 정도로
1: 목사님이,
0: 똑 떨어지면 똑
1: 목사님이 이거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해버리시면
0: 그러니까요.
1: 이거는 뭐 어떻게 의심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런
0: 네.
1: 거죠.
0: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1: 아멘.
0: 수많은 열매들이 그것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주와 충주, 충북 땅에도 그 귀한 열매들을 이제 우리가 거둬들일 시간들입니다. 2026년도는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의 사역에 잊지 못할 귀한 한 해가 됐습니다.
1: 예. 네,
0: 이 귀한 한 해에 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용사가 되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주님.

0: 님께서 네. 충북 땅을 보시면서 야, 충북 땅도 희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구나. 아, 이제 네, 추수할 맞습니다. 때가 되었는데 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여러분들 기드온이라고 샵9330으로 신청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해 주십시오. 5670번님이요.
0: 송민혜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아침마다 고3 딸아이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네. 우리 큰딸 민혜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빛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민혜를 만나주세요. 아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동생들 고1 후영이 중3 민주도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아, 고3 딸. 지금 중요한 때잖아요.
0: 예. 예. 고3, 고1, 중3. 다둥이 가정이네요.
1: 제가
0: 보다 보면 저희 방송 가족분들 다둥이 가정이 참 많으세요.
1: 우리가 대한민국의 인구를 책임진다니까요. 예. 예. 우리 정말 우리 고3 따님, 네, 민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3들 어머님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
0: 예.
1: 군대 아들 보내시고
0: 오늘따라 유독 고3과 군대가 많아요.
1: 네. 고3들 그리고 군대 대한민국의 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용사가 되자고 또 보내주시는 분 예. 많이 계시는데요. 참 자녀들을 향해서 목사님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0: 예. 예.
1: 간절한 마음들로 오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원이라고 보내시는 건 여러분 소원에 항상 기도 제목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 이런 거 방송이 딱 끝나고 나면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중부기도단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주세요. 삶 속에서 일상의 어느 곳에든지 늘 힘주고 깨달음을 주고 복주는 예, 극동방송 제 삶에 너무 귀합니다. 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7월 4일 4차 배아 이식 수술을 계획하고 있어요. 주님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로 아기 잉태할 수 있는 복 주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강수, 정현숙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주세요.
0: 아멘.
1: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저희 부모님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파하고 있는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쟁 막아주시고
0: 아멘.
1: 공산주의 정권도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시고 저희 국민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입니다. 네. 네.
0: 아, 이 나라 또 특별히 북한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7월 4일 얼마 안 남았네요.
0: 예.
1: 예. 하나님께서 우리 2101번님 일단 이런 거는 평안이 필요하대요.
0: 아,
1: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평안해야 된대요. 평안하게 주님께서 귀한 자녀로 응답해 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예.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죠?
0: 예. 예. 아, 많은 분들이 자, 너무 감사하게도 예.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1: 네.
0: 우리 0340번님께서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300명의 용사라는 말이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신랑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자재값이 너무 오르고 눈앞에는 긴 터널이지만 예일수출포장 사업장 이름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1: 예.
0: 기도원 300명 용사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 아멘. 예일수출포장. 예, 축복합니다.
0: 예. 예. 이름만 들어도 뭐 하는 곳인지 알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정말 포장 잘해 주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요즘에 자재값 너무 올라서 다들 고생들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예, 이 터널을 환히 열어 주실
0: 예, 여러분 있습니다. 혹시 포장 필요하신 분들은
1: 네.
0: 예일 수출 포장.
1: 그렇습니다.
0: 예.
1: 근데 이렇게 목사님 사업장 이름으로 해 주시는 것도 참 좋네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예. 사업장을 위해서 또 극동방송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거예요.
1: 네. 자,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0: 아.
1: 예쁘게 하나님 믿고 헌신하며 아기 기다리고 있는 조카 김나래, 사위 윤석규 하나님이 주실 귀한 선물 기다리며 지치지 않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0: 아멘.
1: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는 딸과 코로나 때부터 방학 중인 아들 주님 믿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코로나가 언제요?
0: 아, 코로나 때부터면 벌써 꽤 오래된 건데.
1: 그러니까 주님

0: 아버님, 아들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 그리고 아기 기다리고 계신 분도 참 많이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태의 열매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1: 그럼요. 네.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네. 주님이 반드시 생명 보내주실 거예요.
0: 네. 하나님의 또 귀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7954번님도요.
1: 저희 손녀딸 은샘이 은혜가 샘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0: 할아버지께서. 여긴 진짜 할아버지예요.
1: 아, 네. 엄마가 12월 2일 날 천국으로 갔어요.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합격하여 주님께 영광되고 아빠와 가족에게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0: 은샘이 은혜가 또 엄마를 또 여겼군요. 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계시네요. 예.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마 고3인 것 같아요. 그죠?
1: 예. 예.
0: 꼭 시험도 잘 쳐서 하나님 지혜 명철 주셔서 귀한 또 기쁨을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0124번님도요.
1: 박준식 장로님의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서혜성 권사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0: 아멘, 아멘.
1: 아멘.
0: 네, 이것도 어렵대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 서혜성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어린이집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축복합니다. 자, 중부권 복음화의 사명에 앞장서서 감당하실 대전극동방송의 정혜 동역자
1: 예.
0: 기도원 300용사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올 한해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죄송하지만 헌금 금액은 저희가 또 편의상 정했습니다. 그죠, 목사님?
1: 예.
0: 100만 원의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네, 방법은 아마 일시로 하실 수도 있고 좀 나누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마 거기에 들어가시면 선택하실 수 있대요. 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오늘 기도원 300용사로 모시고 있고요. 휴대폰 여셔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샵 9330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방송사에서 잠시 후에 바로 링크가 갑니다.
1: 예.
0: 그러면 이거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참여하시는 분들 그 후원자들 이름 그리고 여러분 그 입금하시는 분들의 이름은 꼭 남겨주셔야 돼요.
1: 예.
0: 입금하시는 분 이름 남겨주시고 혹시 입금하시는 분하고 다른 그 용사의 이름으로 세우게 하시는
1: 예.
0: 분, 이름 다르신 분들은 가로해서 이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소 선물이
1: 예.
0: 또 나가니까 성경책 선물이 나가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이번 성경책 너무 예쁘고 너무 튼튼하고 너무 이것도 뭐 양장도 이렇게 이태리 무슨 먹이로 한 것다 한 거라는데.
1: 아 이태리군요 이게
0: 예,
1: 세상에.
0: 그래서 아주 뜯어지지 않게.
1: 예, 뜯어지지 않게.
0: 특별히 잘 준비된 성경책 선물이 또 가고요. 그러니까 선물 받으실 주소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께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성경책 갈 때 대전극동방송 올해의 귀한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기도원의 300용사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1: 예.
0: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8시 24분 지나고 있고요. 이 방송은 9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뇌 종양 수술 한 번만 했는 게 아니라 뇌 수두증에 물이 차는 수술을 두 번을 하고 되게 많이 힘든 사항이 있었었거든요.
1: 네.
2: 그때 이제 병원에서는 시력도 포기하라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것만 고민했거든요. 뇌로 해서 배 쪽으로 내려가는 호수를 연결한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그냥 죽고 싶었거든요. 저 어떻게 하면 죽을까? 맨날 능기 굽고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죽을까? 저렇게 하면 죽을까? 하나님을 그때는 찾지도 않았고 저 죽을 거라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어떻게 하면 죽는지 그것만 검색하고 다녔거든요. 죽고 싶어서 정말 그랬는데 우연히
1: 네.
2: 뭔가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자 이래서
1: 네.
2: 저희 엄마가 정신과를 보냈거든요. 저를.
1: 네.
2: 그런데 거기서 라디오를 들으라는 거예요.
1: 네.
2: 라디오를 들으면 왜 세상살이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엄마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거를 많이 듣고 웃고 들으면서 나도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이 된다. 라디오를
1: 네.
2: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S본부에 있는
1: 네.
2: 라디오를 고정으로 듣기를 시작했어요. 하루는 바로 그 라디오가 나와야 되는데 라디오 주파수가 지직거리는 주파수를 맞추려는데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에 하나님?
1: 네.
2: 라디오에서

0: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 나 하느님 아는데? 어? 나 하느님 아는데? 이러면 주파수를 맞춘 게 극동방송이에요. 멘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 네.
0: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 멘트를 듣는 순간 이유 없는 오열이 시작됐고 나 정말 하나님하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이때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0: 살고 싶지 않았던 그 10년 가운데도 그러니까 정말 참 하나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우리 청취자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꽤나 놀랍습니다. 그죠? 이분도 맞아요. 다른 라디오를 듣다가 갑자기 잘 들리던 라디오가 안 들려가지고 그거 맞춘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언뜻 뭐가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게 뭐야? 나도 하나님 뭐 이런 게 라디오에서 나와? 하고 켰다가 그 이후로 극동방송 애청자가 됐고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서 살 소망을 예. 회복하셨다는 이야기.
1: 저는 그래서 라디오가 좋아요. 라디오라는 매체.
0: 네.
1: 우리는 되게 자기주도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뭔가 다 정해서 네. 하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정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라디오는요. 여전히 우연성이 남아있어요. 그냥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돌리다 보니까 나오는 것.
0: 네.
1: 그리고 뭐 치직거리고 지역 넘어가다 보면 치직치직 되잖아요.
0: 또
1: 듣고 있던데 또 다른 데로 또 이렇게 넘긴단 말이죠. 그때 번호 외워가지고 번호 누르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라디오는. 네. 그냥 위로 넘기는 거죠.
0: 그러다가 잡히는 게
1: 맞아요.
0: 극동방송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자살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는 경우가 여러분 간증 많이 나갔잖아요.
1: 예.
0: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1: 맞아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방송을 사용하시고 네. 전파를 사용하신 거라고 믿어요.
0: 맞습니다. 여러분 이 극동방송의 사역을 후원해 주시는 지금 기존의 전파 성령님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 저희가 매년 나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왜 또 전파 선교사가 필요할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또 많은 분들이 해주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1년이 지나면 또 후원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또 사실 맞아요. 극동방송만 또 사역은 아니니까 여러 사역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특히 대전극동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년, 38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부터 전파선교를 함께 하시던 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도 많이 예.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믿음의 대가 지금 계속 바뀌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또 새로운 전파선교사님들을 모시는 근데 올해는 이렇게 기도원의 300용사로 해서 정예 부대로 이렇게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전파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예. 좀 이번에는 물질도 조금 크게 예, 헌신하시고 또 이번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올해는 정말 대전극동 방송이 이렇게 지경이 넓어졌으니까 특별히 영적 싸움이 더 거세지는 게 사실 목사님 제가 좀 느끼거든요. 아 정말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걸 진짜 극도로 싫어하는구나.
1: 그럼요.
0: 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또 더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지경이 확 갑자기 은혜로 주어진 이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 예.
0: 진짜 목사님. 뭐 잘 나가던 방송이 가끔 갑자기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방송 부장인데 야 이건 내가 특별히 더 기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영적 싸움이 시작됐구나라는
1: 예.
0: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특별히 2026년도 대전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 아, 네.
0: 이번에는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이 아니라 기도원 300용사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기드온이라고 샵9330으로 남겨주시면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7191번님도 기도원 참여하시면서요.
1: 카페 오픈한 지 한 달 된 석진이의 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취업 준비 중인 영환이를 축복해 주시고 아, 네. 채연이의 건강을 축복해 주세요.
0: 네.
1: 이 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세상 등지고 집에만 있는 아들 이인호 기도원 용사로 세워주십시오. 광림교회 섬기는 이춘식 집사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주셨습니다. 아,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대요. 목사님.
1: 지금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들 특히 형제들 중에 왜냐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은 자기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다 해결한 뒤에 나오려고 한다. 이 취업이 좀 안 되고 이거는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좀

0: 취업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럴 때 우리 형제 청년들이 혼자서 그냥 그거를 혼자 다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당당하게 부모님께든 친구들에게든 나가겠다. 이러다 보면은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인호 형제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저희 지사장님 간증에서도 제가 들었는데요. 형님이 큰 사고를 당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정신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방 안에서 계속 울기만 하고 나오지 못했대요. 한 몇 달 동안을. 그때 지사님이 하셨던 게 그냥 극동방송 옆에 틀어놓으셨대요. 근데 그거 계속 듣고 회복이 되시더랍니다. 우리 인호 군 옆에도 이렇게 극동방송이 계속 틀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7407번님은요.
0: 서문교회 미라클 센터가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건축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네. 둘째 딸 현경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남편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남편의 사업장 시암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1: 네. 우리 남편분의 시암으로 섬겨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업체 이름들로.
0: 업체
1: 많이
0: 이름인 것 같죠?
1: 예.
0: 시암. 독특한 이름입니다.
1: 고맙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0: 아멘.
1: 그죠, 목사님?
0: 그럼요.
1: 축복합니다. 네. 참여했어요. 7월 18일 세무사 2차 시험 치르는 딸 수진이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원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6421번님 축복합니다.
0: 아멘.
1: 공부 되게 잘하나 봐.
0: 야.
1: 어려운 시험.
0: 2차 시험이니까 네. 1차는 통과했다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0: 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3253번님이요.
0: 운전 중이라서 얼른 문자만 보내고 지금 송금했어요. 300명이 금방 차서 못할까 봐 염려됐어요.
1: 야, 그러네요. 네.
0: 기도 제목은요. 시댁 친정 식구 우리 가족 모두 주님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저희 믿음도 약해서 전도가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여러 기도 사역자님들의 기도에 힘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아멘.
1: 그럼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네, 축복. 이게 정말 이런 선한 일에 욕심을 내시는 거죠. 혹시 나 지금 안 한 살 끝나면 어떡해. 빨리 해야지. 아유, 이런 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을 위해 기도 제목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감동받고 저도 기도원 참여하며 용기를 내봅니다. 전도는커녕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조차 못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이끌어주신 어머니 임영옥의 아픈 다리를 낫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0: 아멘.
1: 저의 아내 정효민과 우리 가족 처가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어머니의 기도로 본인이 지금 똑바로 본인 생각하기에 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알게 되셨고 이렇게 선뜻 이런데 후원을 하실 정도면 제가 부족해요 부족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쵸?
0: 그럼요. 예. 우리 부족해요 부족해요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예를 드시잖아요. 앞에서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주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 아, 이게 바로 부족해요 부족해요 기도죠.
1: 네.
0: 저는 부족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분도 어머니께서 저를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늘 그렇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아멘.
1: 네. 자, 그리고 이 사연 소개했나요 저희가? 예. 832번님.
0: 사랑하는 남편 태성호 집사님. 버스로 이직한 지 딱 한 달 되었네요. 매일매일 사고가 많은 직업이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운전하시면서 극동방송 듣는 많은 버스기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 와.
0: 사랑하는 태준이는 고2입니다. 매일매일 공부하고 미술을 위해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셔서 태준이 인생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 고2인데 미술 전공하나 봐요.
1: 예.
0: 오, 그림 피카소 될 거예요.
1: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버스 운전기사로 가셨을까요? 운전기사실지 아니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남편이 일하니까 또 운전기사님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네요.
0: 예.
1: 참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솔직히 저는 운전기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0: 생각도 못하죠.
1: 그렇죠. 근데 우리 앞에서 우리 사연 주셨던 분처럼 그렇게

0: 시들시들하던 북한을 위한 기도가 극동방송의 기도원 용사가 되고 나니까 기도가 이렇게 뜨거워진다라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1: 내가 참여해야 그게 나의 이 생각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정말.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면 또 그만큼 기도하게 되고
1: 맞아요.
0: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거기에도 복음 주시고 그런 계속 흘러가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연쇄 작업인 예.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1: 감사한 네. 일이죠.
0: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 성경 공부방을 집에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오픈하고 바로 너무나 감사하게 5명의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더 많은 아이들이 영어 성경을 공부하며 말씀 새기며 자라갈 수 있기를 탐방 잽스로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중보 기도 부탁합니다.
1: 우와, 야, 영어 잽스. 성경 공부방이 있네요.
0: 있어요, 잽스.
1: 잽스. 네. 아, 요게 원래 있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네.
1: 오, 처음 알았어요.
0: 그러니까.
1: 정보가 내립니다. 이렇게.
0: 복음도 전하고 영어도.
1: 아, 이렇게 귀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놀랍습니다. 잽스랍니다, 여러분.
0: 네.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자, 예. 우리 635번님.
1: 기도원의 300용사 신청합니다. 기도 제목은 남편 이창진님, 아들 이동수, 딸 이슬이 모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열어주신 믿음의 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0: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아들 유시온, 며느리 최은옥이 성경책을 받고 교회 가기를 소망하며 아멘.
1: 아멘. 아멘.
0: 기도원을 신청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질병에서 자유하고 불필요한 경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지금 암 수술 후에 팔의 부종으로 병원 치료 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전도자의 입술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
1: 네. 아, 근데 정말 믿음이 정말 좋으신 게 느껴지는 게 보통은 이제 막 암 치료하고 이러고 계시면 질병 치료해 주시는 것에 막 고군만 기도하시는데 이분은 질병 치료는 기본이고
0: 네.
1: 불필요한 경비 낭비되지 않도록 그 과정에서
0: 그렇지,
1: 이렇게 맞아. 기도하고 계세요.
0: 아니 건강해지면 병원비가 안 나가니까.
1: 아 그렇죠.
0: 이게 만약에 재발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병원비가 나가고 하니까 야. 이것도 정말 목사님 정말 실질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아프면 병원비가 얼마나 많은데
1: 맞아요.
0: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쓸데없이 불필요한 재정이 나가지 않도록 아멘입니다.
1: 아멘.
0: 예. 자, 그리고 0904번. 아, 오늘 기도 제목 진짜 많습니다.
1: 예.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하고 있는 둘째 딸이 발목을 다쳤어요. 아이고야.
0: 네.
1: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 함께하면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정말.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으로 찬양 선교사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족이 이렇게 동참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저희도 함께 축복합니다.
1: 아멘.
0: 1338번님도요.
1: 기도원의 300용사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0: 아,
1: 장로님이시네요.
0: 예.
1: 장로의 직분을.
0: 아, 그렇게 하지 마요.
1: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장로님이시니까. 사랑하는 2월 중앙 장로교회 성도들과 환우들의 쾌유를 바라며 신청합니다.
0: 아멘.
1: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우리 장로님도 찬양을 하시네요. 한 손에 사랑을 담고 나아갑니다.
0: 아멘.
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 이 찬양만 나오면 목소리 울 것까지요.
1: 아, 너무 좋죠.
0: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담고.
1: 아멘.
0: 예, 아멘, 아멘입니다. 귀한 동참 감사드리고 2월 중앙 장로교회도 축복합니다. 네. 자, 송선 이름으로 기도원 신청했어요. 양기춘, 양호진, 양은서. 아마 남편과 자녀들이죠.
1: 예.
0: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충청 고속관광이 저희 사업장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1: 오.
0: 우리 그 2314번님 바꾸세요. 충청 고속관광으로 기도원 용사 이름에.
1: 아, 기도원 예. 용사 이름에 용사 이름을 본인 입금자명은 적어주셔야 되는데 네. 입금자명하고 괄호 열고 네. 이제 이 뭐랄까요 용사의 이름을 네, 적어주실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0: 충청고속관광.
1: 엄청나게 네. 빨리 달릴 것 같아요.
0: 이 시간에는
1: 안전하게.
0: 사업장

0: 이름으로 많이들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사장님도 출근하실 시간. 사업장 이름으로, 예, 우리 기도원의 삼병용사로 헌신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충청 고속관광,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오면 가면 우리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1: 아,
0: 그쵸?
1: 어디 놀러 갈 때.
0: 익숙한 것 같아요.
1: 예, 여러분, 교회들 네. 이제 7월, 8월 많이 놀러 가실 텐데, 네. 충청 고속관광 기억해주세요.
0: 네, 축복합니다. 아, 지난번에 듣고, 한 번 더 방송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 사라는 뜻을 알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이동할 때마다 극동방송을 듣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안 됐나 보다. 딸 임하경의 이름으로 이 시간 동참합니다. 아멘. 하경이의 인생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깊이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5274번님 사연 네.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저도 이게 다 참여를 하셨을까 궁금한데 목사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1: 아.
0: 지금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작정해 주시고 기록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1: 와 자동으로 이렇게
0: 아직입니다.
1: 아직 안 찼어요.
0: 아직입니다.
1: 아.
0: 예. 이게 조금 더 예 채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나 네.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4014번님.
1: 주님의 은혜로 기도원 용사 처음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어우, 첫날 참여하셨나봐요. 네. 주님의 나라가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고1, 중1 자녀들 다소리, 은소리가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아마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시로 헌금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좀 나누어서 하시는 예.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거는 제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나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아마 그렇게 분납으로 하셨던 분들은 약간 녹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방송사에서 이제 조만간에 연락을 한번 드릴 겁니다.
1: 어?
0: 예.
1: 제가 지금 방금 했거든요.
0: 네.
1: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지 않아요.
1: 자기가 직접 계좌번호 예, 복사해가지고 네. 계좌로 직접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예. 그렇군요. 예.
1: 직접 현장에서.
0: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1: 아, 예. 아닌가요?
0: 예. 자, 어쨌든, 기도원! 국동방송을 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남편의 사업장에 유능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아멘. 자녀들
1: 아멘.
0: 믿음의 용사로 잘 자랐길 믿지 않는 형제자매 가정을 구원해 주시길 소망하며 하며 함께 동역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1: 예.
0: 유능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 유능하기는 한데 인간성이 좀 아니면 안 되고 성실하기는
1: 그렇죠.
0: 하는데 형도 저기 안 나오면 안 되고 이거 진짜
1: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0: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1: 공감하시고 네. 기도하시고 계실 테고 그런 사람들이 네.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와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전도 대상자도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맞습니다.
1: 이 직원들 안에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0: 축복합니다.
1: 축복합니다.
0: 명품 배우 사장. 예, 최웅 집사입니다. 방송이 사라진 출근길. 기도 동참합니다. 8673번.
1: 아, 우리 최웅 집사님 원래 오늘 오시는 날인데.
0: 시간에 방송해야 되는데.
1: 아, 방송이 사라진 출근길이시군요.
0: 아니, 하루 당겨드렸잖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최웅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우리 유춘희 집사님께서도 또 동참해주셨어요.
1: 아,
0: 너무너무
1: 감사하네요.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8323번님도요.
1: 오? 사업장 위드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남편 감강용 집사 건강 기도하고요.
0: 네.
1: 아들 김효성 청년이
0: 네.
1: 초파리 박사과정이래요. 초파리 박사과정 잘 마치고 취업할 수 있도록 김효인 그리고 사위 송필섭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0: 야, 초파리 박사과정.
1: 아, 이런 것도 있군요. 초파리 박사과정.
0: 진짜. 한번 모셔야 되겠네.
1: 뭔가의 오타는 아니겠죠? 진짜 아니, 초파리겠죠?
0: 세부 그 부분이니까.
1: 생물학과 안에?
0: 안에 세부 전공이시겠죠.
1: 아, 초파리를 전공하는.
0: 아, 진짜 정말 초파리 좀 잘 하셔갖고 여름에 좀 안 끓게 좀 해주세요. 박사님.
1: 초파리를 죽이는 걸 전공할 거예요? 초파리를 살리는 걸 전공하시는 걸까요?
0: 아유, 몰라요.
1: 궁금하네요. 초파리들을 위해서.
0: 김효성 박사님. 화이팅, 화이팅.
1: 초파리들의
0: 화이팅.
1: 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건 아니시겠죠?
0: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위드.
1: 위드.
0: 예, 축복합니다.
1: 아, 위드 이름 너무 좋아요.
0: 예, 축복합니다. 9789번님.
1: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 저희도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0: 아멘.
1: 아, 보내신 분이 9789번님께서
0: 네.
1: 할아버님 원로 목사님이신가 봐요. 아, 목사님 자녀들 네. 잘 믿게 되실 겁니다.
0: 기도원 300용사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살짝 머뭇거렸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0: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그리고 한창희 박사과정 잘 마치기를 기도 요청하면서 기도원 300용사 신청합니다. 저는 청주 복대교회 이자권사입니다.
1: 예.
0: 시나리오 제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네.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나 봐요. 작가님으로.
1: 그러니까.
0: 오, 멋집니다.
1: 유명한 작가님 되셔가지고 극동방송 인터뷰 한번 하러 오셔야죠.
0: 제가 네. 앞으로 영화 영화인지 뭔지 어떤 시나리오인지 모르겠는데
1: 책 소개할 때 목사님께서
0: 볼 때마다 한호열 네. 이름 나오나 안 나오나 지켜보겠습니다.
1: 한호열 작가님의 책을 이번에 소개해드립니다.
0: 읽고 싶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축복해요. 네, 자 기드원도 나왔습니다.
0: 다양한 오타가 나오고
1: 괜찮습니다.
0: 있습니다.
1: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0: 예.
1: 특별히 남지구 PD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답니다.
0: 예.
1: 네. 우리 6206반님.
0: 전주에 살면서 이번에 전남 동부지사에서 전파 일시금 후원을 이미 하셔서 세 번이나 하셔서 통장에 잔고가 없지만 분할로 후원합니다. 자녀 대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두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와 가족 모두 저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1: 네.
0: 부모님 집에서 성장할 때 부모님께 칭찬받고 성실하게 성장했는데요.
1: 네.
0: 자녀들도 이제 나를 따라서 본인의 임무를 잘하고 아침에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1: 네.
0: 자녀들도 저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한 네. 구성원 되기를 축복해 주세요.
1: 많은 분들이 방송만 듣지 말고 전파 선교사로 후원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저 대신 또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기도원 300용사로 참여해 주고 계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했더니 더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네요.
0: 예.
1: 그리고 이 기도문이 엄청납니다, 목사님.
0: 예, 너무나 감사하네요.
1: 네. 목사님 지금 8시 57분, 8분 지나고 있는데 자, 우리 목사님은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사랑의 뜰 안에서 또 이어받아서
0: 그렇습니다.
1: 한 시간만 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 오늘 채우죠.
1: 예.
0: 내일 아침에 제가 와봤는데 내일까지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1: 아닙니다. 꼭 반드시 끝날 줄 믿고 목사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고 목사님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우리 장찬희 PD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